6월 24일 오늘도 좋은 방향으로 인생 주파수를 찾아가며 시작하는 수요일 첫 곡은요.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주파수가 맞았다.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눈에 반했어. 그 순간에 내 눈에 불이 번쩍 켜졌어. 라고 하잖아요. 우주의 법칙, 시크릿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그 주파수가 맞춰지는 순간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단한, 쓰리고 고통스러운 신선한 삶이라도 내가 그것을 새롭고 생기있게 신선하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도 다시 생기를 띠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빵톡으로 그리고 문자로 듣기 모드로 오늘 또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또 여러분의 신청곡을 꽉 채워드리는 수요일 여러분 어떤 노래가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오늘

0: 눈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7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퀸.

은빛 창가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라. 이런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숲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숲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겠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당연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의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늘 하던 생각을 반복하고 힘든 관계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서도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삶이 답답하다고 하면서도 익숙한 자리만 맴돌곤 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따라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요. 손에 뜨거운 감자를 들고 있으면서도 아 뜨거워 뜨거워 말만 할 뿐 정작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삶의 정답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흙탕물도 어서 맑아지라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야 흙에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흔들어 대고 조급한 마음에 자꾸 손을 대다가 오히려 더 흐려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돈된 침대를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위생을 생각하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습기가 이불과 매트리스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덮어두기보다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습기를 날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알고 나면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곤 합니다.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야 하고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잠시 기다려줘야 하고 침대를 위생적으로 사용하려면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Make it with you 브래드였어요. 2037님께서는 매일매일 파랑색처럼 행복을 찾아 헤매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일상 안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찾거나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숲을 벗어나려면 다른 길로 가라.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 침대 이야기 들으시면서도 나도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침대 정리하고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안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상식들이 참 많은데 그 상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생 차원에서는 그냥 지저분하더라도 덮지 않고 두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일반 상식이죠. 행복은 글쎄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들. 당연한데 그 당연함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요. 신청곡 데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셔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대로 바로 들려드립니다. 아침 직후 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오늘은요. 내일 6.25를 앞두고 있죠. 아, 이런 날은 또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고향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담긴 노래들 있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노래들.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음반 만들 때 그 옛날에 건전가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음반의 마지막 순서에 음반 기획과 관계없이 건전가에 한 곡씩 수록했잖아요. 대표곡으로 뭐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라든가 인순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런 노래는 그냥 음반 마지막 순서에 끼워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노래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름다운 강산 또 우리 아름다운 고향을 노래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운동회 때 목청껏 불렀던 노래도 좋고요. 월드컵 응원가도 좋고요. 나라 사랑, 고향 사랑 생각나는 노래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우리 K노래라고 할까요? K가요? 이 추억의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로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예, 이어서 우리 마중곡으로 준비한 노래 들으면서 또 우리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양희은 상록수.

양윤 상록수.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제가 세이브해두었다가 한 달에 다섯 분씩 선정해서 보내드리니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날이죠. 8650님, 저도 제가 처한 이 현실에 지금 숲을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8650님,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방법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일단 우선이고요. 방법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277님, 눈을 뜨니 갑자기 오늘은 축복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방송과 함께해서 그렇죠. 아, 오늘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6.25예요. 그리고 월드컵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 사랑 또 고향 사랑하는 노래들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시각 9시 25분이고요. 아침 주꾸박스 초속의 멜로디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요즘 말로 K가요. 고향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 내가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울려오는 노래들 K가요. 지금 떠오르는 대로 바로 보내주시면 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바로 나오는 주꾸박스처럼 보내면 바로 이어지는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 절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 나라 사랑 고향 사랑 추억의 K 건전 노래 K 가요. 여러분이 뽑은 K 가요는 어떤 걸까요? 아우 우리 대한민국 또 아 내 고향 사랑. 하는 마음이 뭉글뭉글 올라오게 만드는 노래들. 그 옛날 LP판이나 카세트테이프 마지막에 꼭 들어있는 건전가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노래 하면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들 있잖아요. 운동회에서 수학여행 버스 안에서 올림픽과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온 국민이 함께 불렀던 노래들도 좋습니다. 떼창할 수 있는 노래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강산, 우리 고향, 우리 사람들, 우리 그 시절의 추억이 담긴 노래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신청곡 바로 보내주시고요. 아, 생각나는 대로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첫 곡으로요. YB의 행복의 나라 2037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먼저 시작해보죠.

아침축구 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만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오늘은 내일 6.25를 앞두고 나라사랑, 고향사랑, 우리 이웃사랑하게 만드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2037님이 신청하신 행복의 나라 YB였고요. 허정숙님이 신청하신 이선희 이무진의 아름다운 강산, 그리고 7471님이 신청하신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까지 듣고 왔습니다. 7471님은 요즘 조금 힘겨운 직장생활로 새로 들어온 좋은 동료 덕분에 헤쳐나갈 힘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참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오늘 우리 참 좋은 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들려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가 K-POP 열광하고 있잖아요. 사실 K 노래의 원조는 우리 추억의 가요들 아닌가요? 그 아름다운 강산이 떠오르고, 그리고 운동회 때 목청껏 불렀던 노래도 좋고, 고향 생각나는 노래,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랑하게 해주는 노래들. 이름하여 건전가요라고 할까요? K가요 보내주세요. 백은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880님이 오늘 제 생일인데 무심한 남편 토마스 씨가 42년 동안 한 번도 기억을 못해줬다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고, 7880님 당장 전화하세요. 그리고 생일 전날 알려주세요. 남편분에게. 어쩌면 무심해서가 아니라 또 남성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잘 기억 못하는 거. 기억시켜주세요. 그리고 꼭 생일 축하 받으세요. 받으셔야 돼요. 꼭이요. 5154님, 전우가 남긴 한마디 터가 생각나요. 아, 이무진의 아름다운 강도 듣고 싶었는데 정말 잘 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노래는요, 노래가 여러 가지 신청곡이 많은데 어떤 노래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사랑으로를 들려드릴까요? 너를 사랑해를 먼저 들려드릴까요? 오케이. 정말 이 신청곡이 많아서 제가 뭐를 먼저 들려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5154님이 신청하신 너를 사랑해 한동준, 그대 있음의 김남조 시인이에요. 이 시, 김남조 시인의 시를 한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고향 사랑하는 마음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우선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 신청곡으로 이어드릴게요.

5153님이 신청하신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3411님이 신청하신 해바라기 사랑으로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5348님도 사랑으로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우리 또 내일 6.25 또 월드컵도 준비되고 있는데요. 아, 이 노래만 듣게 되면 참 추억의 하나 한 올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 우리의 추억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기쁜 날도 함께 불렀던 노래도 있고요. 힘든 시절 서로를 위로해줬던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 한 곡 한 곡이 추억을 불러오듯이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 또 오늘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잘 받았고요.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곡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고 적당한 타이밍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수민님 바람 부는 수요일 함께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람이 꽤 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시원한 바람. 아침엔 좀 쌀쌀하기도 하고요. 아, 또 여러분이 신청한 곡 중에서 끝곡은 또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2시간으로 늘려주세요. 1시간은 너무 부족해요 라고 3823님. 사실은 신청곡 받는 날은 좀 안타깝긴 해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다 못 들려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끝곡 선곡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곡으로 끝곡으로 하겠습니다. 7277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할게요. 축복 해와 달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 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6: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캔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미국 컬러 연구소에 따르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품을 본 지 90초 안에 첫인상을 결정하고 그 판단의 60% 이상은 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에 비해 라디오는 귀로 듣는 매체지만 진행자의 목소리에 상상력을 더하고 사연 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죠.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같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라디오만의 특별한 매력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같은 풍경을 그려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 베리에이션, 파르티타 변주곡, 이게 바흐의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7곡 프렐루디오 이 전주곡을 이제 이렇게 편곡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올린의 엘비오르크 햄싱 그리고 노르웨이전 스트링 퀸텟. 야, 요새 그 노르웨이 팀 그 응원 참 아주 멋있게 하던데. 우와! 이러면서 야, 그 노젓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가 모아져서 응원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좋은 성적도 올렸고요. 하여튼 뭐 이 월드컵이 요즘에 그 응원 보는 맛이 쏠쏠한데 여러분도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피아니스트 팀 알호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바흐의 파르티타 베리에이션, 파르티타 변주곡, 이 바이올린 파르티타 3번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7 프렐루디오. 아주 재밌게 편곡을 했네요. 이렇게 마치 파가니니에 나오는 코니 연주한 그런 연주들처럼. 장애부인 유쾌한 클래식 초대석에서 코온과 파가니니 유주연 씨 함께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파가니니 보기 전에 예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엘드비오르 햄싱, 그리고 노르웨이전 스트링 퀸텟 피아니스트 팀 알호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노르웨이의 기세도 상당히 세던데요. 정말 노르웨이 이 응원이 엄청나서 그런지 정말 이 팀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여러분 그 응원 들어보셨어요? 막 그 보스턴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페네이 파크 보스턴 그 거기 앞에 가가지고 그 백파이프를 불면서 안으로 촉촉 들어가고 막 도심 전체가 완전 파티로 축제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 자, 또 스코틀랜드는 어떤 성적을, 오래간만에 월드컵에 나왔는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수요일 오전 10시 장일밤 유쾌한 클래식으로 경쾌하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경근 씨 올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김선경 씨가 2주 전에 토마토 선물 받았는데 맛있게 먹다가 토마토 씨 발아시켜 심었더니, 아니 그 토마토 씨만요? 요거 어떻게 골라냅니까? 다 먹게 되던데. 이야, 새싹 나왔어요. 지인들 선물 주고 잘 키워볼게요. 대단하신 그 치아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거 골라내는 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좋은 생각과 함께 하루를 유클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양희 씨 오늘도 출석합니다. 올려주셨고요. 또 처음으로 시그널 소리 들으며 땡 하고 들어왔습니다. 김선경 씨 반갑습니다. 이재진 씨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일밤의 유쾌한 클래식 1부 6월 24일 수요일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out, old Mikey is back.
1: 야, 요 빅밴드 요렇게 한번 지휘해 보고 싶네요. 빰빰빰빰 하면서 말이죠. 크루트 바일.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베르톨드 브레이트의 그 음악극 작품입니다. 원래 18세기 영국의 발라드인 존 게이의 그 오페라죠. 이 그 베거스 오페라. 거지의 오페라라는 요 작품을 새롭게 현대적으로 만든 그런 작품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주인공인 맥 더 나이프, 맥히 메서, 맥힛 이렇게 불리는 요 아주 런던에서 가장 그 위험하고 가장 그 악명 높은 칼잡이 맥히의 노래였습니다. 보컬의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부르면 뭐 범죄자도 다 착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2037 백장님,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유클 들으며 행복의 나라로 날아갈 것 같아요. 행복의 나라 가실까요? 그러면 우리 행복의 나라는 32강에 있습니다. 자, 내일 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양선 씨, 유클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원한 바람, 좋은 수요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사진, 꽃 사진들 예쁩니다. 유경량 씨, 오늘은 편하게 들을 수 있네요. 어제는 파가니니 출연진들 초대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뒤늦게 유튜브로 봤네요. 잘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의 또 금원이 있죠. 금원. 자, 테너 김건우가 들려주는 도니제티 희귀 가곡 한국 초연하는데요. 로저 파커가 2022년에 도니제티 미공개 악보를 발굴했습니다. 2028년에 출간할 예정인 아름다운 하프위의 말비나 이보다 더 잔인한 자가 있을까. 7월 4일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도니제티의 광채 에클라 도니제티라는 제목으로 이 공연이 펼쳐지게 되고요. 또 그 곡들만이 아니라 아주 그 도니제티의 멋진 오페라 라 파보리트 또는 라 파보리타 이 비밀 연인 요 작품 중에서 라 메트레스 두 로아 왕의 여인 레 마터 오페라 순교자들 가운데서 몽수엘 트레조 나의 유일한 보물 등 다양한 작품들 또 들으실 수 있고요. 김건우의 유연한 레가토와 섬세한 프레이징 또 고음을 만나실 수 있는 벨칸토 한마당. 자, 여러분께 다섯 분께 투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32강 올라간 팀입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 독일, 그렇죠? 첼로 소나타 2번, G단조 작품 5의 2,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첼로의 예고르 자치코프, 그리고 피아노의 장소니에 연주로 감상하시죠.

루트비 판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2번 G단조 작품 5의 2,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첼로의 예고르 디아치코프, 피아노의 장 솔니에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윤은구 씨, 우클바님들 안녕하세요. 시원한 오늘 아침 공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도요. 오, 갑자기 이거 가을 공기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이야. 옛날에 그 저도 모스크바에서 유학할 때 어쩔 땐 이런 그 느낌이 들면 야 참 그 이 숲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참 좋았었는데 오늘 그런 바람과 그런 공기여서 요게 그 오후가 돼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 자, 뮤지컬 파가니니 전설의 귀한 날리는 강렬한 프로필. 6월 20일 토요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하는데요. 저희는 7월 5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공연 선물해 드립니다.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선물해 드리고요. 자, 어저께 콘 나왔었고요. 또 유주연 씨도 나왔었죠. 파가니니의 또 인생, 또 파가니니의 또 연주,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끼친 뮤즈의 이야기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작품 한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또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가서 대학로에서 즐겁게 또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5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공연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식에서 10장 준비해놓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곡인데요. 러시아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자 대신 어저께 그 우즈베키스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은 뭐 우리랑 뭐 실크로드 교역도 했었고 좀 그래도 가까운 마음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뭐 김태희 씨가 밤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즈베키스탄 응원했는데. 아이고야 5대0으로 포르투갈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6개 대회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골을 또 넣기도 했었고 어저께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킥을 자기가 찰 것처럼 하면서 또 후배한테 또 이렇게 딱 양보해줘서 후배가 골을 넣는 그런 아주 훈훈한 장면도 있었고 이 포르투갈 관중들이요. 그 응원하다가 이제 호날두가 골 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세레머니 있잖아요. 손흥민도 따라했던 그 하니까 우와 하면서 하는데 그 아주 멋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전에 이겼던 포르투갈한테 우즈베키스탄이 5대0으로 져서 심심한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뾰트르 치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 23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피아노의 라자르 베르만 헬베트 폰 카라인 주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 연주로 감상하시죠.

뾰트르 치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작품 23 3악장 알레그로 건 후어코. 정말 마지막에는 불길이 막 느껴지죠. 불길이 올라오는 게 피아니스트 라자르 베르만, 아주 그 터치가 엄청나게 강렬하기로 유명했던 라자르 베르만, 헬베트 폰 카라얀지 위한 벨리나 필하모니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상윤 씨 오셨고요. 윤은구 씨, 뽕삐도 하나에 전시될 작품들 굉장했습니다. 작품을 비치는 조도라 해야 하나요? 정말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올려주셨는데, 야, 저도 이거 7월 달에 지금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 예약해놨는데, 그래요. 윤은구 씨, 전시관 들어가는 맞은편에 오픈 카페가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 너무 몸이 얼어 앉지를 못했어요. 몸이 얼었다는 것은 에어컨이 너무 셌다는 얘기인가요? 자, 친구의 수다로 아쉽게도 사진 찍는 걸 깜빡했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정수란 씨, 오늘은 뭔 날인가요? 축제 같은 차 피업이라니 감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멕시코랑 이제 같은 조에 있는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이제 또 결전을 치르는데 아주 멋지게 승리해 주기를, 그리고 또 적어도 비기기를 아 그냥 승리해야죠. 뭐 승리해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잘 올라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휘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시대를 빛낸 예술가들을 선정해서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작곡가 칼 닐센입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완성한 칼 닐센의 교향곡 1번은 큰 성공을 거두며 독일과 스웨덴에서도 이름을 알립니다. 그리고 닐센은 단숨에 덴마크를 대표하는 젊은 작곡가로 떠올랐는데요. 초연 당시 그는 덴마크 왕립 오케스트라의 제2바이올린 단원으로 무대에 함께 올라 자신의 작품을 직접 연주하기도 했죠. 이 성공을 계기로 서른을 넘긴 닐센은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각종 행사 음악과 칸타타를 위촉받았고 오페라 사울과 다윗도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은 덴마크 음악사에서 꽤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지만 내막에 이르는 긴 구성과 극적인 전개가 많지 않아 대중적인 성공으로는 이어지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닐센은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고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현악 작품에도 공을 들이는데요. 특히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이나 현악 사중주는 탄탄한 구성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작품으로 지금도 그의 대표적인 실내악으로 손꼽히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칼 닐센의 스트링 콜텟 현악 사중주 1번 G단조 작품 13 3악장 스케르토 알레그로 몰도 데니시 스트링 콜텟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글쎄는 어느 날 쉘란섬의 한 시골 여관에서 이상한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아내와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던 방 벽에 인간의 네 가지 기질을 그린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던 건데요. 쉽게 화를 내는 담즙질, 차분하고 냉정한 점액질, 깊이 생각하는 우울질, 활기차고 낙천적인 다혈질. 그림 속 인물들은 표정도 몸짓도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말을 탄 채 긴 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고 눈은 튀어나올 듯했고 얼굴은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죠. 닐센과 친구들은 그 순진한 과장과 우스꽝스러운 진지함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들은 닐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잡하다고 웃어넘겼던 그림 속에서 어느 순간 그는 음악으로 옮길 수 있는 리듬과 흐름을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칼 닐센의 교향곡 2번 네 가지 기질입니다. 닐센은 네 가지 성격을 각각 하나의 악장에 담아 인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과 기질을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선 작품이지만 새로운 실험보다 독일 낭만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탄탄한 구성을 갖춘 교향곡이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칼 닐센의 교향곡 2번 작품 16 The Four Temperaments 네 가지 기질 그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산구이네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네메 야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들으시면서 어떤 또 이 네 가지 기질 중에 어떤 것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칼 닐센의 교향곡 2번 16 작품 16이고요. 그 Four Temperaments 네 가지 기질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산귀네오. 산귀네오 하면 이게 이제 그 열정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쾌활한 이런 뜻인데 뭐겠습니까? 그 중에서 다혈질이죠. 다혈질. 자, 네메야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7061 쓰시는 분, 지난 토요일에 관람했던 테너 김재석의 피터 그라임스 서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는 부족해 극을 끌고 가는데 임팩트는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었지만 충분히 좋았습니다. 관람에 참여한 덕분에 한 작품에 대한 이런저런 관점으로 생각의 폭이 넓어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잘 다녀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정말 그 우리 나라에서 만들기 힘든 그런 역작을 만들어낸 것이 피터 그라임스, 벤자민 브리튼의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엄계선 씨가 능소화의 계절이네요. 오, 능소화의 계절이 돌아왔군요. 다음 일정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새소리, 산들바람, 초록과 녹색의 향연 병원 정원에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또 건강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루이지 보케리니의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 90번 F장조 작품 64 1번 제라르 번호 248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빠르고 매우 빠르게 카살 퀄텟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카살 퀄텟의 연주 저는 2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2: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일남의 비목, 베이스 연광철, 피아노의 신미정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가곡으로 시작한 수요일 2부 비목과 베이스 연광철님, 이재진 씨 올려주셨고요. 유경랑 씨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엄계선 씨, 6월 구국 선열들께 감사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선조님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6월 24일 수요일 한림제약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드미트리 까발리옙스키 이 20세기 러시아의 이제 프로코피에프하고 쇼스타코비치 같은 시기에 아주 밝고 경쾌한 대중음악 대중성 있는 작품으로 유명했던 작곡가죠. 드미트리 까발리옙스키 피아노 협주곡 3번 D장조 작품 50 1악장 알레그로 몰도. 자, 피아노의 마이클 코르스틱 그리고 알룬 프랑시스가 지휘한 노스 저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노버 하노버 북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내일이에요.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희망봉으로 이렇게 김정동 씨 올려주셨고요. 자, 이렇게 케이프타운 돌아서 우리 32강 희망 하시는 거죠? 자, 내일은 가고 희망의 나라로 신청해 보아요. 오, 필승 코리아! 하고 김정동 씨 올려주셨습니다. 내일 한번 그 우리도 희망의 나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실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은요, 최근에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초연을 했던 그런 작품이죠. 한국 초연을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미하일 블레트니오프가 이끄는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신보 라흐마니아나 그리고 심포닉 댄스 앨범이 되겠는데요. 2026년 5월 유로아츠에서 발매된 이 음반에는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걸작인 교향적 무곡과 함께, 그러니까 심포닉 댄스와 함께 블레트니오프가 직접 작곡한 라흐마니아나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라흐마니아나를 함께 듣겠습니다. 이 블레트니오프가 롯데콘서트홀 공연과 예술연단 공연 이틀 다 이 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라흐마니아나는 블레트니오프가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세계에 바친 오마주로 8개의 짧은 성격 소품으로 구성된 모음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서정성과 향수 그리고 러시아적인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고요. 라흐마니노프의 사운드가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일곡 댄스부터 감상하실 텐데요. 작품의 문을 여는 첫 곡답게 강렬한 리듬과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마지막 걸작 교향적 무곡을 떠올리게 하는 힘찬 움직임이 느껴지는데요. 블레트니오프는 특유의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러시아 음악 특유의 열정과 생명력을 그려냅니다. 자, 두 번째 곡은 낙주르은 야상곡이라는 제목처럼 녹턴 고요한 밤의 정서를 담은 작품인데요. 부드럽게 흐르는 선율과 섬세한 음색이 인상적인데요.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서정성과 향수가 짙게 배어있는 곡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추억에 잠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를 미하일 블레트니오프 자신의 해석과 스타일로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곡 세레나다 우아하고 낭만적인 성격의 곡인데요.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과 왈츠풍의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러시아 귀족들의 무도회를 연상시킵니다. 짧은 곡이지만 풍부한 색채감과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입니다. 네 번째 곡은 Landscape, 제목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인데요. 넓은 러시아 대지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그려낸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차분하고 서정적인 흐름 속에서 블레트니오프의 섬세한 관현악적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댄스. 그리고 1곡 댄스, 2곡 녹턴, 3곡 세레나데, 4곡 랜드스케이프 까지 함께 들어보고 또 다음 4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하일 블레트니오프가 지휘한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미하일 플레트니오프가 또 작곡가이기도 하죠. 피아니스트 지휘자이면서 그래서 자신이 라흐마니노프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 영감을 바탕으로 라흐마니아나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1곡 댄스 춤곡, 2곡 낙주르는 야상곡, 3곡 세레나다 세레나데, 4곡 랜드스케이프 풍경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풍경에 나온 곡은 아주 또 낯익은 그런 곡이죠. 자, 5곡은 알레그레토입니다. 모음곡 가운데서 가장 경쾌하고 재치 있는 곡인데요. 가볍게 흐르는 리듬과 생동감 있는 악상들이 이어지면서 앞선 곡들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또 환기를 시켜주는데 플레트니오프 특유의 유머 감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상당히 시니컬한 유머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멜로디, 멜로디아. 라흐마니노프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선율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이고요. 노래하듯 이어지는 선율은 마치 한 편의 러시아 가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라고 또 할 수 있겠고요. 애수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정서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7곡은 Farewell, 작별이라는 제목처럼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감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음악인데요. 고독과 그리움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향한 회상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8곡은 Hungarian Dance, 모음곡을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곡인데 헝가리 춤곡 특유의 리듬감과 강렬한 에너지가 살아있으며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열정적인 전개가 인상적입니다. 플레트니오프는 이 곡을 통해 러시아 낭만주의의 정열과 화려한 관악적 색채를 한껏 펼쳐 보이는데요. 자, 이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어떤 곡을 썼다기보다는 라흐마니노프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다양한 느낌을 이 플레트니오프만의 시각으로 또 필체로 이렇게 필치로 그려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하일 플레트니오프의 라흐마니아나 중에서 5곡 알레그레토, 6곡 멜로디아, 7곡 페어웰 작별, 8곡 헝가리안 댄스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미하일 플레트니오프가 지휘한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 소개해드린 음반은 미하일 플레트니오프하고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가 내한공연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에서도 연주했던 바로 그 2부의 곡이었죠. 라흐마니아나와 심포닉 댄스 중에서 라흐마니아나 감상했습니다. 이 거장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그리고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곡이었고요. 플레트니오프가 존경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에게 바치는 현대 헌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곡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관현악적 상상력을 더해서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곡 댄스, 2곡 녹턴, 녹줄은 3곡 세레나다, 4곡 랜스케이프, 풍경, 5곡 알레그레토, 그리고 6곡 멜로디아, 7곡 페어웰, 8곡 헝가리안 댄스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미하일 플레트니오프가 지휘한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라흐마니노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그 라흐마니노프의 선율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 오베르의 프라 디아볼로 오페라 형제 디아볼로 악마 형제 이 작품 중에서 오버처 서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참여 인원 10만 명을 넘긴 것에 대해 예고된 인사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장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와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며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에 따라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대선 이후 8월에 열린 당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약 11개월간 당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민은 부유해지는데 일부 국민은 성장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경제지표는 개선되는데 미래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에서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참여 인원 10만 명을 넘긴 것에 대해 예고된 인사 참사라며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정정식 국회 국힘 원

0: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 동맹 약화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야당과 국민의 합리적 지적을 뭉개고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이 결국 안보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의원 연구 모임인 미래혁신포럼의 세미나 강연자로 나서 원내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보수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은 원내정당이며 당대표가 별도로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당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해법을 주는데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별도 면담을 요청해둔 상황이라며 아직 답변은 못 받았지만 기회가 주어지면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것에 대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펩 가동까지 6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세계와 싸워 이기게 두십시오. 정치는 비키십시오. 라면서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한미 국방 방산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국의 국방과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컨퍼런스에는 마이클 바카로 미 국무부 수석부 차관보 대행, 강경화 주미 대한민국 대사 등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의 방산 협력을 비롯해 AI 등 첨단 분야 협력 심화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의로 이뤄졌습니다. 이두희 차관은 한미동맹이 안보 협력을 넘어 기술 혁신과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총회장은 교단 간부들을 동원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에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 시기를 전후한 2021년부터 약 5년간 5만 명 이상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파트너스 경연진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배당 후 처음으로 재무 담당 임원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전날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 발행 과정과 경위를 전반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매일신문제공

0: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 세계 106개국에서 선수와 동반인 등 모두 11,014명이 참가 신청을 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현황은 참가 선수 7,409명, 동반인 3,605명으로 국내 선수와 해외 선수가 비슷한 규모를 보였으며 아시아를 비롯한 전 대륙에서 참가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선수 연령층은 35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다양했고 종목별로 보면 10km 하프마라톤이 가장 많았으며 포환 던지기, 원반 던지기 등 나머지 분야도 참가자가 고르게 분포했습니다. 한편 201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 스타디움 1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부터 도내 22개 모든 시군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 외수입의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납부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9년까지 체납관리단 1,100여 명을 채용해 지방세입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장애아동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365일 돌봄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도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4곳에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장애아동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아 보육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전담교사 인건비와 수당은 물론 장애아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별도로 지원해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발전, 송배전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분야 등 국내의 130개 기업이 400개 부스를 운영하면서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또 해외 10개국 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와 구매 상담회가 열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엑스포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기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에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등 4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하는 국책 사업으로 특히 대구에서는 전문대학 3곳이 포함돼 지역의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각각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현장 실습을 실시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청년들의 직무 경험과 경력 형성을 돕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7월부터 5달 동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현장 실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2.9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복현성당 안하상 하상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172일째 감다살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이번 한 주 라디오 빵집 영업을 맡고 있는 스페셜 DJ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의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끈끈이 주걱처럼 집요하게 따라붙는 이들이 있죠. 돌을 믿으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요. 그럴 땐 긴급 방어태세 돌입! 절대로 곁을 내주어선 안 됩니다. 절대로 주춤거려서도 안 됩니다. 본래 내 페이스대로 전진 또 전진. 그렇게 그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만 가보자. 이렇게만. 흔들리지 않고 말려들지 말고 그저 가려는 길을 가자라고요.

0: 신신우 씬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은요. 아, 제목이 쉽지 않습니다. 1717-1771 자우림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순례를 떠난 김강룡 프란시스코 신부님을 대신해 이번 한 주 꿀잼나게 소리빵을 굽고 있는 스페셜 DJ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아,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 또 옛날 생각하시면서 날라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인사 한번 해봐야겠죠. 허니 붕붕 브레드라고 인사 나눠드리겠습니다. 도를 믿으십니까? 아, 이거 꽤나 유명한 멘트죠. 길에서 낯선 사람한테 접근해서 말을 걸 때 하는 말인데요. 요즘은 인상이 좋다, 복이 많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인상도 별로고 복이 좀 없어 보이나 봐요. 이상하게 저한테는 좀 잘 이렇게 오히려 저를 좀 비켜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이거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유사 종교 포교 활동일 수 있죠.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경험을 거의 못했어요. 못했는데, 근데 또 이제 행색이라든지 차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태도들을 보면은 아, 저런 분일 수 있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먼저 발견하고 조금 돌아가는 편입니다. 왠지 좀 말을 걸어오시면은 또 매몰차게 또 이렇게 하기도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딱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비껴나가시는 것도 슬기로운 대처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만의 대처법 어떻게 방어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라디오 빵집을 아십니까? 자,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몰라요. 쓱 김강룡 신부님과 손잡고 지나다니면서 혹시 라디오 빵집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아우 저 잘 알죠. 105.3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1484님 신부님 오늘도 멋진 목소리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신부님 목소리 계속 듣고 싶어요. 신부님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모이세 신부님 화이팅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평상시에는 제가 제 목소리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헤드폰 끼고 듣고 있으면은 아 그래 맞아 옛날에 내가 라디오 진행할 때 이런 목소리였지 라고 하면서 또 옛날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1483님 9773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허니붕붕 이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요것도 허니붕붕 뒤에 브레드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혹은 브레드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허니붕붕 빵 이게 좀 이상하네. 자, 아무튼 왜냐하면 또 우리 김강윤 씨님께서 또 듣다가 어 뭐야 이거 허니붕붕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또 센스 있게 조합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1449님 찬미예수님 샬롬 미남 연예인 모이세 수사님 오늘도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하셨는데 자 미남까지는 어떻게 인정해 드릴게요. 샬롬 미남까지 연예인은 좀 아직 베로니카님 모디스분이 오늘도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아이고 저만큼 그런 느낌을 가지실까요? 저는 그냥 훅 돌아왔는데 그냥 몸이 기억하기도 하지만 되게 행복한 느낌을 벌써 3일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쯤 되면은 아 그래 내가 지금 며칠째 진행하고 있지 모를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빵집으로 우리 손님들 몰려오고 계신데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허니붕붕 허니붕붕 모디와 함께하는 신신우신
3: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네, 계속해서 우리 빵집에 오신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눈누난나님께서 허니 붕붕 못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눈누난나님. 이세희님 허니 붕붕 브레드 라고 바로 응응해줘서 감사합니다. 장재희님께서 허니 붕붕붕붕 붕붕 양봉꾼 모디시무님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격다짐님 모디시무님 반갑습니다. 꿀빵의 꿀이 뚝뚝 즐겁게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야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리소피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언제나 흥겨운 시그널로 반겨주는 신신우씨는 그냥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절로 미세해주게 해주시는 쉼터 출첵이요 라고 출석 체크 해주셨어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네요. 아 이거 너무 신나가지고 잠시 저도 정신을 좀 잃었는데요. 자 오늘의 요일빵 또 공지 안 해드릴 수 없죠. 라디오 빵집에선 매일 요일별 특별한 빵을 굽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빵 먹자. 빵 먹자는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목하고 있는 수도자들을 초대해서 성소 이야기와 19개 금쪽 같은 질문까지 나누는 19금 인터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홉 번째 주인공은요. 인도에서 오신 아 지금 멀리 인도에서 오신 성령 선교 수녀의 로슬린 수녀님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수녀님은 또 어떤 사연으로 주님의 빵 덕후가 되셨는지 2부까지 라디오 스마트폰 빵 앱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듣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자 보내주시는 동안 그래도 노래 한 곡도 듣고 와야겠죠. 우리 나상현 씨 밴드 맞나요? 나상현 씨 밴드가 부르는 축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맛있는 맞춤 선곡도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참여하고 계신 도란도란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 한번 문자 소개해 볼까요? 기쁜 사랑님, 허니 붕붕, 너무 달콤해서 꿀벌을 뒤집어 쓴 기분입니다. 대표 미남 모이세 신부님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유튜브로 얼른 넘어가야겠는데 하셨는데, 그러게요. 제가 좀 제가 오랜만에 8개월 만에 와서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 보이는 라디오로 계속한다는 거죠.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는 보이는 라디오를 잘 안 했으니까 막 관리도 좀 잘 안 하고 맛있는 것도 막 밤에 먹고 이랬는데 지금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점점 홀쭉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과 또 화면으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드리네요. 수영김님, 허니 빵빵 어때요? 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허니 빵빵 TV로 보라 크게 보는 중입니다 하셨는데 크게 좀 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예, 좀 잘 나오고 있나요? 제가 또 이렇게 또 인사도 드리고 너무너무 좋네요. 김엘리님, 바로 이곳이 축제로구나. 아우, 성공 너무 좋아요. 로슬린 수현님, 얼른 만나고 싶네요.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네, 저도 우리 수현님과의 또 대화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 여러분만큼 기대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기쁜 사랑님은 음악도 너무 좋다, 오늘 완벽한 하루다 하셨는데, 자, 좋아요. 이 완벽한 하루에 뭔가를 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못하신 분들 계시죠? 얼른 식사하시고 더 기분 좋아지시라고 이 노래 전해드려요. 자두와 마루가 부릅니다. 식사부터 하세요.

네, 자두와 마루가 함께 부른 식사부터 하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노래였고요. 저도 방송 전에 맛있는 빠니니 하나 먹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사실 이게 명동이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 맛있는데 그동안 저도 잊고 지내다가 아 그냥 추억까지 함께 씹어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박건영님께서 아직 공복입니다. 커피로 수혈했어요 하셨는데 아 그러게요. 이게 또 빈속에 커피로 또 수혈하시면 또 위장이 또 손상될 수 있으니 우유 정도 또 이렇게 드시면서 위벽 보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새벽에 영성체로 오늘 점심까지 버티고 있다고요? 참된 빵, 그리스도의 몸, 알렐루야,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또 얘기는 다르죠, 그죠? 네, 영성체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또 날렵한 턱선을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무것도 안 먹다가 빠니니 먹고 왔습니다. 자, 수영김님, 모공까지 아주 잘 보입니다. 집중하셨는데. 대형 TV로 보셔서 그래요. 대형 TV로. 지금 이제 웬만한 분들은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데 대형 TV로 보시니까 지금 모공까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블랙헤드까지는 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다행입니다. 9203님, 저도 출첵이요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DJ에겐 큰 힘입니다. 우리 또 강용 신부님이 또 얼마나 또 힘을 받으실까 싶네요. 기쁜 사랑님, 저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로 뱃속까지 달달한 꿀로 가득 차서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빠니니를 먹었으니까요. 자, 마리소피님. 마리소피님은 라디오의 이 감성 또 잊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들으니 아, 나는 왜이 소확행을 잊고 바쁘게 지냈던가 하는 즐거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역시 피디님 선곡장 하셨는데 뭐 우리 피디님 선곡은 뭐 명불허전이죠. 예. 다시도 듣고 있는데 그냥 저도 진행자인지 청취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그녀님, 점심시간에 밖에 나와서 산밑에서 라디오 잘 듣보았습니다. 잘 듣보고 있습니다. 야, 잘 듣고 보고 있다는 뜻이죠. 미남하고 물음표 해주셨는데요. 모이세 신부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물음표에 느낌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서 이 노래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엉뚱한 그녀님을 위해서 노래 들려드립니다. 한 로로가 부릅니다. 시간을 달리네.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오늘의 퀴즈는 난이도는 낮추고 흐름에는 맞추고 오늘 2부에 인도에서 오신 수녀님이 나오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흐름을 탈 겸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시간 12시 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인도는 몇 시? 정답도 좋고 오답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선물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0: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지꼬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자, 이번 주 신신호 씨 문화 선물이 있습니다. 문화 선물 드릴게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줄 가족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에 초대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이고요. 장소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인데요. 다섯 분께 한 분당 두 장의 초대권을 드리니까요.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샵 1053 한 통에 100원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놓친 분들을 위해 짧게 한 번 더 나갑니다. 지금 한국의 지금 시간은 12시 46분 좀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인도는 몇 시일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 빵 방송 토크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들려드릴 거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재미있는 재치 있는 기발한 오답도 기다립니다. 원 모어 찬스가 불러요. 시간을 거슬러.

네, 원모어 찬스가 부른 시간을 거슬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만한 퀴즈였어요. 레트로 넌센스 퀴즈였긴 했는데, 한국은 지금 12시 50분 됐고요.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인도는 몇 시에 대한 오늘의 퀴즈,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니 클라라님, 퀴즈 인도네시아 원래는 3시간 30분 차이므로 9시 47분입니다 하셨어. 와, 정말 이거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지금 개그를 던졌는데 다큐로 받으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네, 많은 분들 지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3시간 반을 빼면은 9시 47분이다. 살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PD님께서 실제 지금 인도가 몇 시인지 우리 수현님께 여쭤보긴 하셨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있긴 한데 오늘 제가 레트로 넌센스라는 점 미리 말씀드려요. 소피아님, 인도 오전 9시 15분이래요. 핸드폰 시계 알려줬다고 하셨는데 거의 지금 넌센스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셨어요, 많은 분들.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쁜 사랑님, 지금 인도는 행복시?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오전 10시 46분. 아, 인도네시아는 10시 46분이다. 인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너무 애매하죠. 지금 두 가지를. 자, 우리 방글방글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정답은 모이셋이 드려야겠네요. 이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가족끼리 선물 나누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래서 선물은 가볍게 패스하고요.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아, 계속해서 지금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72, 7627님, 인도는 4시야. 100층짜리 집 뮤지컬 보고 싶어요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 야, 과연 어떤 분이 정답을 맞히셨을지. 오늘의 만만한 퀴즈. 정답. 인도는 몇 시? 인도는 4시죠. 인도 4시야. 자, 정답 맞으신 분. 7627님 색사뿐이신데요. 7627님 정답. 정답입니다. 빰빠밤빰빠밤빰빠밤. 오랜만에 입으로 한번더 빵빵 해봤네요. 네. 0611님, 허니빵빵, 모디, 정답은 신신우신 들을 시간이죠. We are the world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퀴즈를 참여하신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말도 안 되는 또 퀴즈로 여러분들 혼란시켜진 적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니 너무 좋네요. 자, 선물 받으실 분은요, 신신우신 홈페이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하시고, 비밀글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실명, 성함 함께 나눠주세요. 잠시 후 2부는요,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시대의 수도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나누는 그리스도의 빵빵 덕질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홉 번째 주자로 성령 선교의 수녀회 로슬린 수녀님을 만나볼 텐데요. 수녀님은 어떻게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됐는지 잠시 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는 마지막 끝곡은요, 토이가 부르는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시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1: 함께 걷는 길 위에 그대와 나 둘이서

0: 네, 신실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빵집 주인장 모디의 픽, 오늘의 빵집 BGM은요 곽진원이 부른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 함께 걷는 길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과 하느님께 가는 그 길에 함께 걷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너무 가고 싶어서 신시훈 씨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다라는 노래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또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하고 선곡한 이유를 또 함께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예. 예전에는 맨날 아침에 그 보그만 스푼 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니까 그때보다 좀 더 여유있고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재진님께서는 1부 너무 빠름빠름이요, 시간 도둑 잡아랏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 도둑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쳐다보면 도둑이 잡히겠냐고 사람들이 말씀하셔서 아직까지도 도둑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1부보다 더 빠른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요일 2부 매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빵먹자, 오늘은 인도에서 오신 성령 선교수녀의 로슬린 수녀님과 함께하니까요, 반갑게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 묻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십시오. 지금 벌써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의자 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너무 많이 긴장하시고 너무 무서워요 라고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셨는데, 무서워하시는 우리 수녀님 잠시 후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나는야 천하제일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 이 시간에는요 딥하고 힙하게 우리 시대의 수도자들의 성소 이야기와 19금 인터뷰까지 나누는데요, 그 아홉 번째 주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신 성령 선교 수녀의 로슬린 수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수녀님께서 계속 언제 들어가야 될지 막 타이밍을 막 해 못 잡으셔가지고 제가 사인을 딱 드리기로 했잖아요.
2: 네.
0: 지금이에요, 수녀님.
2: 아, 네.
0: 네. 지금 본인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녀 선교 수녀회 로슬린 수녀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이게 되게 인도에서 한국으로 선교 오는 것보다도 라디오 방송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라디오 방송까지 누구의 소개로 어떻게 오셨는지.
2: 베니아 수녀님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0: 네네.
2: 갑자기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어제 연락을 받았잖아요.
0: 어제 갑자기.
2: 네. 그리고 네. 보니까 오늘 어젯밤에 11시에 이 뭐가 질문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나 네. 생각이 됐어요.
0: 아, 선생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사실은 그럼 베니아 수녀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실 것 같았으면 라디오 방송 나가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뭐 좀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2: 그런 건 없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거 읽어보니까 아, 이거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0: 네, 이거 질문이 뭐 어렵진 않으시던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까, 선생님? 네.
2: 아,

0: 아, 모르겠어요. 네. 괜찮을까요?
1: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수현님의 이야기를 그냥 잘 하실 수 있게끔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지금 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0: 네.
1: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뭐 잘 들어주세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0: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1: 야, 정말
0: 무슨 말을 나올건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봐주세요.
1: 네, 좋습니다. 아니, 이 사이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 생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문자가 도착을 해요.
0: 아,
1: 그리고 앞으로 뒤태님께서 로슬린 수현님 어서오세요. 수현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같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수현님 한 10년 전쯤에 또 한번 뵀었죠.
0: 네네.
1: 그때 인상이 너무 좋으셨는데 지금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특별히 바르는 화장품이 있으신
0: 건가요? 아니요.
1: 그런 건 없이.
0: 네.
1: 자, 소피아님께서는 아, 수현님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미소가 특히도 아름다우시네요. 솔직한 방송 수현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뭐 들으시면은 수현님께서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나눠주셔도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0: 네.
1: 자, 1716님 아름다우신 로슬린 수현님 신신우신의 오심을 환영하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또 많은 분들 인사해 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게스트로 누가 나오시냐에 따라서
0: 네.
1: 방송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0: 네.
1: 오늘 너무 인상 좋으신 로슬린 수님 오셔가지고 네,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수연님.
0: 네.
1: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너무 긴장 많이 하셨으니까
0: 네.
1: 편안한 질문으로부터 좀 마음을 좀 다스려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수연님 뭐 인도에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고향은 인도시겠지만
0: 네.
1: 인도에 또 도시가 많잖아요.
0: 네.
1: 자, 어느 고향에서 오셨는지 여쭤봅니다.
0: 네네. 인도에는 28주 있는데요. 그리고 6개의 유니언 테리토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남쪽 지방에서 오는 거요. 케랄라라고 해요.
1: 케랄라?
0: 네. 케랄라 남쪽에 있는.
1: 아, 예.
0: 거기는 가톨릭 사람들이 저 제일 많고
1: 오호.
0: 네. 그런 곳이에요.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인도가 약간 삼각형처럼 생겼으면
0: 네.
1: 남쪽의 아래 지방에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0: 네.
1: 맞습니까, 선생님?
0: 네, 맞아요.
1: 근데 퍼센티지는 몇 프로 안 되는데
0: 네.
1: 그 실제 인구 그 나 하면 숫자로 하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0: 네,
1: 맞습니까?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 한 천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네, 가톨릭 신자들이 많아요.
1: 네. 근데 그 실제로 그 고향 분위기가
0: 네.
1: 가톨릭 신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천주교 가톨릭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0: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이 가톨릭 신 가톨릭 지방이라면 가족이 가톨릭 가족이라면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이어서 가톨릭으로 이렇게 다요 유아 세례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기처럼은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성인 세례 봤어요.
1: 아~
0: 우리나라에 그런 거는 볼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1: 다 못했으나 그냥 태어나자마자
0: 태어나죠. 한 3개월 한 6개월 안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1: 야, 그러면 이제 수현님께서 인도에서 오셨을 때 성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셨겠네요.
0: 네네.
1: 오면 다 아기 때 받는 건데.
0: 네네.
1: 아, 재밌네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가 한국에 오시게 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우리 수도에서 이렇게 우리 국제 수도에 있고
1: 음흠.
0: 우리 수도에서 이렇게 종신소원 할 때 세 나라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1: 오.
0: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인도, 그리고
1: 인도.
0: 두 번째는 한국, 그리고 세 번째는 멕시코였는데
1: 네네.
0: 근데 이거 로마에서 우리 총장님과 그 팀이 이렇게 아, 20년을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1: 네네.
0: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선택이 한국을 받았던 거예요.
1: 아, 인도에 계시길 원했으나
0: 네.
1: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으셨군요.
0: 네네네.
1: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0: 네.
1: 딱 오시자마자 한국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0: 아, 한국에 오기 전에는 조금 조금 무섭고 뭐라고 뭐 이런처럼 느낌이 있었는데
1: 네.
0: 여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조금 바뀌었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조금, 오기 전에는 많이 무섭고
0: 많이,
1: 했는데
0: 네, 무섭고 조금 예. 좀 오기 조금 괜찮은 뭐 그런 것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 네네네.
0: 지금 오고 나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괜찮았어요.
1: 네. 아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한국이 편하시냐, 인도가 편하시냐라고 여쭤봤었잖아요. 소영님께서 당장 한국이 너무 편하다. 이렇게 제가 왜냐, 깜짝 놀랐는데. 네.
0: 왜냐면 지금 19년 한국에서 살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아 한국이 지금 고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니 근데 19년 동안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한국의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조금 어색하다. 아직까지도 이거 좀 잘 적응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느껴지신 때가 있으실까요?
0: 아 그거는 이렇게 특별히 그런 거는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근데 겨울이 오면 제가 아직도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1: 아 겨울이 오면
0: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더운 나라이잖아요. 그러면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추운 나라로 와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뼈까지 아픈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도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아직까지 그 적응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겨울이.
1: 보통 이런 표현은 뼛속까지 시리다. 네, 뼛속까지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느끼셨군요.
0: 네. 그렇게까지는 있었어요.
1: 아 그런데 반대로는 야 내가 19년이나 살았는데 야 이건 진짜 내가 봐도 한국 사람 같다 라고 느끼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 이건 난 인도 사람 같지 않다 뭐 이렇게.
0: 네. 아, 지금은 그 사회적으로 보면 그 문화인가 아니면 이 타이밍 시스템인가 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정확하잖아요.
1: 네, 여기 그럼요. 네.
0: 빨리 그리고 와. 이런 거면 저도 그런 거에 지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인도에는 지금 어디 가야 된다면 아마 몇 분 늦게 오거나 그런 거 뭔가 있는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디 좀 모여서 이렇게 가든지 뭐가 이렇게 할 때 근데 여기는 10분 전에 이렇게 와 있어야 되고
1: 맞아요.
0: 그런 거는 저도 지금 익숙해졌고 인도에 가도 남은 먼저 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1: 이미 한국 사람 다 됐다. 네. 그러면 뭐 이건 번외 질문이긴 한데 자 신호등에 불이 깜빡깜빡 거린다. 뛴다 안 뛴다, 소연님.
0: 네, 저는 그냥 있어요.
1: 아, 그냥 아직은 완벽한 한국 사람. 보통 한국 사람은 뛰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근데 그 문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0: 네.
1: 워낙 빨리빨리 하는 이 문화들,
0: 네.
1: 그렇죠? 아, 좋습니다.
0: 네, 가끔 나도 그래요. 사실 맞아. 지금 이해했는데요. 맞아. 빨리빨리 가고 싶은 거
1: 맞아요,
0: 뭔가 이런 거 있어요.
1: 맞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6.3 지방 선거.
0: 네네.
1: 거기에 또 투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화제가 됐죠. 그 신문에도 나오시고 하셨는데 19년 만에 첫 투표를 하셨다고.
0: 네 맞아요.
1: 이건 또 마음이 또 어떠셨는지요. 딱.
0: 그거 사실은 인도에서 제가 19살에 수녀원 입회했는데요.
1: 예.
0: 그러는데 그 입회하고 나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는데 그 우리 제가 입회했던 수녀원도 인도라고 하는 거기 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여러 군데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그 인도에 있었을 때 그 투표한 기억도 안 나요. 했는지 막 안 했는지 그런 기억도 없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투표했을 때 너무 기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나는 기분. 그리고 이 영주권도 받아가지고 이 투표할 수 있었던 거에 제가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투표하고 바로 나오는데 거기 기자가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기자가 나왔는데 아 해도 되는지 물어보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뒷모습만 보여주시라고 하면서
1: 아 그래서 지금 뒷모습만
0: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투표했던 그 부분 제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어요.
1: 아니 근데 그 투표도 투표지만 이제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투표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영주권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선생님?
0: 영주권 받았을 때 또 너무 좋았어요. 한 4년 전에 영주권 받았는데 그때도 좀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받으러 갔을 때는 제가 무시당했어요. 민세 그거 안 된다는
1: 안 된다.
0: 거 저런 거.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이주민 사도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권호장인가 서티피케이트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모여가지고 그 다시 또 이렇게 신청했을 때는 네. 되더라고.
1: 그러니까 그 정도에 충분한 자격이 돼야지만
0: 자격, 네, 예,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네.
1: 아, 그러면 두 가지를 그냥 그 큰 기쁨을 최근에 다 맛보셨네요.
0: 네, 맞아요.
1: 좋습니다. 네. 아니, 수연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막 좀 풀리고 좀 긴장감 어떤 긴장도 어떻게 좀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수연님?
0: 괜찮아요. 신부님이랑 얘기하니까 그래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은데 저희 방송에 또 음악도 듣고 네.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네. 시간이라서 자 수연님의 또 긴장감 충분히 풀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수연님께서 네. 나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시는 네. 신청곡 있으실까요?
0: 네네. 아, 내 생애 뭐 아니 내 생애 뭐 아니고 뭐지? 네.
1: 내 생애의 모든 것.
0: 아, 네 맞아요. 네.
1: 제가 내 생애까지만 들어도 딱 바로 알 수 있어요.
0: 네네네. 맞아요.
1: 네, 내 생애의 모든 것. 네. 이 노래를 같이 듣고 싶은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0: 아, 왜냐면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한 6개월 후에인가 5, 6개월 후에 제가 첫 번째 사명으로 그 수원교구 군포 영어성당으로 발견됐는데
1: 영어성당이요?
0: 네네. 오. 군포에 있는 영어성당으로 갔는데 네네. 그러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뭐지 본당사도 짓게 조금 섞여 있었고 아.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자매님과 같이 토요 제가 평일날은 오학당 다니고 토요일날 가끔씩 이렇게 놀아 이렇게 놀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랑 같이 자주 이렇게 남양성지 갈 때가
1: 네,
0: 있었어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1: 네.
0: 남양성지 그 자매님이랑 같이 가면 그분이 그 성모상 앞에서 이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아. 제가 그때 이미도 잘 모르고 잘 부르는 것도 몰랐는데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가사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조금씩 저도 같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그 기억에는 이 노래 들으면 항상 그 남양주 남양성 성모성지 기억하고 예. 지금도 그 남양성지 너무 좋아하고 그래.
1: 아니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남양성모성지 다녀왔어요. 아, 근데 네. 어떤 수연님 한 분이 그 내 생애 모든 걸 크게 부르고 계셨는데 아, 수연님이셨습니까?
0: 아니요, 저요. 아, 지금 한 장 갔어요.
1: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추억이 있었던 네. 용호성당,
0: 네. 네,
1: 수원교 용호성당에서 함께하셨던 내 생애 모든 거 우리 수연님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로슬린 수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이었죠. 이형진의 목소리로 내 생의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자, 수도자들의 쫄깃한 성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빵 덕질기 아홉 번째 주인공 성령 선교 수녀의 로슬린 수녀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또 궁금한 점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소피아님께서 요즘 우리나라에 수녀님이 너무 귀하신데 하느님이 한국으로 수녀님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수녀님 소녀 같으세요. 땀 닦는 것도 너무 귀여우시다고. 아니 어떻게 닦으면 귀엽게 닦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저도 배워야 될것 같은데. 김엘리님께서는 아 수연님 지금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최고예요. 성가 성곡도 너무 좋다고. 네. 혹시 이제 이분이 그분 아니십니까? 내 생애 모든 거 알려주신 분 아니실까요?
1: 그러게요.
0: 지니 클라라님께서 로슬린 수연이 웃는 입 모양의 미소가 너무 예쁘세요 하셨어요. 저도 이제 입 모양하면 만만치 않은데요. 저도 상당히 입 모양이 이쁜데 말이죠. 네, 수연한테 좀 밀리는 느낌인데. 자, 우리 임명신님 사연 좀 읽어주시죠, 수연님.
1: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잘생긴 신부님과 아름다운 수녀님 계셔서 눈이 번쩍 들렸어요.
0: 아,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는 분이시네요. 정말 좋은 눈을 갖고 계시는 우리 임명신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녀님이 또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좀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성교 수녀회, 수녀님이 몸담고 계신 수녀회인데 어떤 수녀회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SPS.
1: SSPS. 아, 우리 창립자 신부님께서 아르놀드 잔슨이라고 하는데 그 신부님 독일 분이고 그 신부님께서 1889년에 네. 우리 수도회가 창립을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강구는 지금 일본 강구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네.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국 강구에 한 28명 정도 계셨고 그리고 네. 한 5 공동체가 예. 있는데 네네. 근데 그 우리 모두가 합치면 그 한 8개국에서 수녀들이 8개국에서 네. 이렇게 수녀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인도에서 오신 우리 로슬린 수녀님, 네. 그다음 무슨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1: 인도네시아도 세 명 네. 있고 이 동티모르 수녀님 한 명 계시고
0: 일본에서도
1: 한 명, 중국에서도 한 명. 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루마니아 수녀님도 네. 뭐지 베트남 수녀님 네. 잠시 얼마 전에 자기 나라로 가셨고 무슨 사정 때문에
0: 네네 아니 그럼 거기서 계실 때는 언어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한국어로 하세요? 아니면
1: 한국어로
0: 영어로?
1: 해요.
0: 어 진짜요?
1: 네네네. 오. 그래서 한국 네. 여기 한국에 왔을 때 한 마디도 몰랐어요. 한 단어도 몰랐어요.
0: 아.
1: 네.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말을 공부하면서 네. 이렇게 한국말.
0: 아니 저하고 수님하고 또 접점을 찾아보니까 네. 제가 이제 서품을 받고 성경성 교수님 친하거든요. 가끔 놀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마술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수님 그 마술을 기억하죠. 제가 어떤 거였죠, 수님 기억나시죠?
1: 네. 네. 이렇게 코끼리 하면서.
0: 아 제가 코기름이 필요했는데. 네. 아 딱 네, 딱 보니까 수님 코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제가 코기름을 훔쳤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또 만났게.
1: 네네. 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0: 기억 확 났어요. 수연님 꽃기름 딱 이해하시는 네네. 순간에. 자 그러면은 한국에 오셔서 수연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오시자마자 네.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1: 네. 저 처음에 첫 번째 사명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원 교구 군포 영어성당에서 예, 예. 한 1년 반 정도 있었고
0: 1년 반 네. 본당 수녀님 하시고
1: 네네네. 네. 본당에서 같이 본당 수녀님들이랑 같이 우리 수녀님들이랑 같이 있었고 너무 한국 성당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너무 사랑받았고 많이 왜냐면 외국 사람으로서 예.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1: 많이 사랑도 받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국 성당에서 이 봉사하는 분위기를 네네.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0: 아.
1: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0: 오.
1: 신자들이 이렇게 일요일마다 와서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10년 동안 수원교구 이주서목위원회에서
0: 예, 예, 예,
1: 이주민 사도직을 했는데요.
0: 네.
1: 거기에서 이렇게 필리핀 공동체 맡았고 그리고 이 병원 관련돼서 제가 예, 원래 간호사였는데 예. 지금 간호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지금은 예. 뭐 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 라인이어서 제가 거기에서도 이 의료 관련 일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네네. 거기 오면 또 병원 도행하고 네네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저런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제가 이종부 교구 구리 엑서더스 이주민 센터에서 네. 작년부터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도 우리 마석 성당에 거기에 클리닉이 있어요. 네. 무료 네. 클리닉이 있는데 어허. 일요일마다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치료 받고 네. 이렇게 네. 약을 받아 가셔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 그 중에서도 거기에서 이 클리닉에서 안 되는 병들이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분 들을 제가 다른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네. 이렇게 다시 예약을 하고 이분들을 데리고 가요. 같이 이렇게 도행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동티모르 공동체도 맡고 있어요.
0: 왜냐면
1: 네, 우리 예.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동티모르 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정부 녹양동 성당에서도 한 달에 한 번 네. 이분들 위해서 미사 있고 같이 그러면 제가 그거 담당하고 이 친구들을 조금 관리하는 거 예. 그렇게 하고.
0: 아 근데 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선생님.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본 게 이게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주 사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뭐 노동자로 지내시거나 아니면 가정을 일구시거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머무시는 거잖아요.
1: 네.
0: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언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네네. 누군가 또 도움을 잘 받아야 병원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선생님께서 중개 역할을 하시는 거죠.
1: 네네네. 이분들이 네. 어떤 사람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 살아도 한국말 어느 정도 소통이 돼도 이 병원 같은 거 가면 그렇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네. 가게 돼요.
0: 아, 저도 프랑스 30년 같은 3년의 프랑스 생활에서 네. 제가 맹장 수술한 적 있어요. 프랑스에서. 네네. 근데 이 의학 용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1: 아, 네.
0: 뭐 얼마나 아프냐, 뭐 어떻게 네. 알아, 전혀 몰랐는데 옆에서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1: 네네.
0: 병원, 의사 선생님 얘기하면
1: 네네, 맞아요.
0: 듣고 사람 전달해주고
1: 번역을 해주고
0: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아 그럼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어요, 네. 혹시?
1: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두 가지 지금 있는데
0: 네네.
1: 하나는
0: 네.
1: 제가 갖고 왔는데 하나는 왜냐면
0: 신문 스크랩
1: 네. 2018년에 네. 병아 신문에 그 다문화 가정 네네네. 필리핀 다문화 이주 여성 가정의 동생이 한국에 놀러 오셨는데 네. 방학 때 그런데 오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0: 어우야.
1: 그러는데 엄청나게 엄청 아팠어요. 네. 쓰러지고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러는데 이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 가정에도 문제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병아신문에 이렇게 네. 글을 썼더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2018년이었어요.
0: 네.
1: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요.
0: 그래서 봉투에서 뭘 꺼내시길래 저한테 뭘 주시려나 싶었는데 에스크랩 신문을 꺼내오셨는데
1: 네.
0: 그게 가장 큰 또 에피소드.
1: 네, 그리고 네, 네. 네.
0: 두 번째는요.
1: 두 번째는 이 의료 같은 병원 네, 의료 네. 같은 일을 하면서 수원에 있었을 때 네. 어떤 몽골 엄마랑 아홉 살 된 딸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보험 없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무슨 보험 같은 거 있어요. 우리 그런 거 하는데 그거 하려고 왔는데 그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홉 살 달 소아당뇨였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0: 네.
1: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 때문에 아이라서 이렇게 사탕이나 이런 거 다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족한테 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0: 네.
1: 드렸는데. 그다음에는 이 지금 이 그 아이가 조금 지금 20살인가 뭐예요.
0: 벌써,
1: 지금
0: 예. 네,
1: 19살인가 20살인가 근데 그 2년 전에 우리 센터에 와서 자기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후원하겠다 이주민 센터로 후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났던 그 엄마와 아이의 예.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럼 이주민들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네. 그런 걸 조금 더 그분들도 나누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았어요.
0: 이게 되게 지금 너무너무 따뜻한데 사실은 이게 AI 시대에 네. 뭐 기계들이 못하는 것들이라고 봐요. 네.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네. 다시 그 도움이 되돌아오는 것은 네. 사람과 사이에서만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서 수염 이야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김윤희 글로리아님께서 성령 선교 수녀회는 처음 알게 됐네요. 로슬린 수녀님 너무 대단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또 그런 일을 또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 네, 네. 맞아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그죠. 또 우리 훌륭한 수녀님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수녀님은 처음에 네. 내가 이 수녀가 돼야겠다 라고 딱 마음을 먹었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1: 저는 고등학교 때인가?
0: 고등학교 때요? 네,
1: 중학교, 오. 고등학교 그때 우리 인도에는 특별히 케랄라 거기에는 예. 일요일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교리 수업을 가야 돼요. 일요일 날 열심히 싸하고 예. 바로 수업이요. 한 2시간인가 그렇게 1시까지 수업을 해야 돼요. 교리 수업을 해야 돼요. 네. 네. 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수녀님들이 와서 수녀회 잡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연히 제가 그거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사진들 많이 있었어요.
0: 네네네네.
1: 이 선교 활동하는 사진들 많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거 좋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좀 갔어요. 거기로 그렇게 제가 수녀원 올 생각을 했어요.
0: 아니 사실 수녀원을 가는 결정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저도 19, 20살 때 수도원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종신선 그 받을 때까지 그 길이 정말 험난했는데 네. 힘들었던 이유는 세상이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도 네. 너무 많고 네. 수도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가서 종신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님도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나 힘든 건 없으셨어요? 종신선 네. 때까지.
1: 네. 이거 한 가지 또 제가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우리 제 신앙은 그 가족부터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도에는 특별히 케랄라 가족에는 저녁이 한 7시쯤 되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묵시기도 해요. 빠짐없이 묵시기도 해요. 네네.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수녀 이 과정을 하면서 어려운 거죠?
0: 네, 네, 정말 어려워. 종신선 때까지 가면서
1: 기억이 나는 남는 거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어려운 종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는 제가 입회했을 때 9명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9명 중에서 한 사람씩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았어요.
0: 진짜요?
1: 네네네. 근데 그때 바로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내면서 맞아요. 한 사람씩 나가는데 그렇게 나갔고 그리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제가 겪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수연님의 이 어려움이 없는 이것 때문이라도 더 수도 생활을 더 단단하게 네. 지금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이 질문까지 하고 또 네. 노래 한 곡 들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수연님도 좀 쉬시면서 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수연님은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지금까지 쭉 살아올 수 있도록 잡아준 힘 네. 나의 그 버팀목이라고 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왔고 그 힘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뭐 예수님밖에 없죠.
0: 근데 존재 조건인데 예수님 빼고.
1: 예수님 빼고.
0: 네.
1: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또 있는데 뭔가 어려울 때는 가끔 친구들이랑 같이 나누고 그 친구들한테 또 조금 힘이 또 얻어요. 그렇게 좋은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런 힘들 때나 뭔가 그럴 때는 제가 친한 친구들이 인도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네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0: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인도 친구들 전화해서 인도 말로 그 네. 나라 말로 계속 또 얘기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도 좀 네. 이야기 나누고
1: 네.
0: 이러면서 또 마음을 다 잡아가시는군요. 네. 선생님.
1: 네. 네. 네.
0: 하, 저도 프랑스에 3년밖에 없었지만 가끔 한국 사람을 통할 때 그렇게 행복하고 그랬었는데
1: 네.
0: 그런 같은 행복을 네.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 네.
0: 자, 수현님 두 번째 추천곡을 듣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네. 어떤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수현님?
1: 아. 어떤 거 아무것도 네.
0: 너를 아무것도 너를 이 노래요?
1: 네네.
0: 자, 그럼 수현이께 너무 듣고 싶은 아무것도 너를. 근데 이 노래 어떻게 선곡하신 이유는요?
1: 이유는 가끔 이 외국에 사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죠.
0: 네,
1: 특별히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로 적응하는 시간에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때마다 이 노래 언젠가부터 듣게 됐어요.
0: 아.
1: 그러다가 가끔씩 뭐 노래 마음속에 와요. 뭐가 어려울 때 아니면 힘들 때 아, 이 노래로 제가 힘을 또 얻어요.
0: 아, 그러면 이 노래를 지금 신청하셨다는 건 지금 힘들다는 얘기 같은데요?
1: 아니요. 지금 힘들다는 거 아니고
0: 네, 스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네. 아무것도 너를 우리 신유진 글라시아 자매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던 가사를 가진 성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느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너를 혼란하게 할 것이 없다 라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오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고자 고르게 되었고

0: 네, 로슬린 수연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노래 아무것도 너를 신유진 글라시아 자매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엘리님께서 맞습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수연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1: 네. 네.
0: 소피아님께서는 숨은 곳곳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귀하네요. 라고 하셨으니까 수연님께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하셨던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걸 들으시고 너무 귀한 일들이라고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9504님 우하하하 신부님 말씀에 놀라면서 입을 가리신 수연님 신부님과 함께 저도 우하하하 웃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좀 이제 당황시켜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음악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 하겠다는 사인이 이제 들어왔죠. 네. 자 수연님과 함께 합니다. 19금 토크. 자 여기 보시면 19개의 아, 금쪽 같은 질문들이 골라져 있습니다. 수연님 네. 하나 골라주시죠. 자 직접 하나 골라주시고 네 파란색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그것을 딱 열어주시면 그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담겨져 있을지 수연님과 질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수연님 네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점, 그리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의 강점과 약점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난 이거 잘한다. 나 이거 정말 못한다. 설마 다 잘하시는 건 아니죠? 어, 다 못하시는 건 아니고?
1: 다 네. 잘하는 거는
0: 네, 잘하시는, 제일 잘하시는
1: 남의 얘기를 조금... 잘 들을 수 있는 거.
0: 최고의 강점이시고 남의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거. 네. 최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건 감추고 싶다.
1: 약점은 가끔 조금 아, 많이 걱정해요.
0: 걱정.
1: 모든 게 다 조금 걱정하는 분이라서.
0: 아니 그 오늘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선생님.
1: 네.
0: 오시는데.
1: 네네.
0: 근데 막상 또 와보니까 괜찮죠, 선생님.
1: 지금은 괜찮은데 네네. 오기 전에는 긴장했고 걱정됐어요.
0: 아 좋습니다. 아니 이거 또 너무 재밌네요. 하나 뽑아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하나 더 뽑아볼게요. 자, 두 번째 뽑아주시죠, 선생님. 한번 이것도 예쁜 녹색을 또 선택해 주셨고, 네. 자 어떤 것일지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또 우리 어떤 게 나올지 열었습니다. 질문 나갑니다. 만약 수녀님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1: 수녀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뭐 뭐 가정 생활을 하겠죠. 아~ 수녀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0: 가정 생활
1: 아니면 뭐
0: 아니면 좋은 엄마?
1: 아네.
0: 아 그렇지만 아 저는 사실은 저의 꿈도 예전에 좋은 아빠였어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파더가 됐어요.
1: 네.
0: 이게 좀 이상하게 되긴 했어요. 자, 자 그러면 네. 제가 이번에는 한번 뽑아볼게요. 수현님이 네. 들어주시고
1: 네.
0: 수현님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뽑겠습니다. 수현님이 DJ가 되셔가지고 네.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저도 네. 어차피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DJ로 왔으니까
1: 오 짧은 좋습니다. 질문이다.
0: 질문이요.
1: 인생의 중반 나의 50대를 상상해 본다면
0: 인생의 50대를
1: 네.
0: 상상해 본다면
1: 인생의 중반 나의 예. 나의 50대를 상상해 본다면
0: 이거는 수현님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50대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제가 지금 70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50살이지만
1: 네.
0: 70살이라고 생각하고 아 50대 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라고 아, 생각하는 걸
1: 네.
0: 지금부터 시작하자 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1: 아,
0: 그래서 저는 그래서 50대가 되면은 저 스스로 약속한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1: 네.
0: 피아노를 배울 거거든요.
1: 아,
0: 피아노를 배워서 10년 동안 피아노를 칠 거예요.
1: 오, 좋네요.
0: 그리고 60살이 됐을 때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어요. 언제 시작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책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읽어서 제가 나이가 한 60살쯤 되면은 그냥 술술술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생의 중반기가 된 저의 목표입니다.
1: 오 좋다.
0: 네? 아 수연님 좀 어떠세요? 수연님은 수연님도 이제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셨으니까
1: 네.
0: 목적이 목표가 있으십니까?
1: 그리고 신부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목적을 쭉 생각을 해야 되네요.
0: 아직 생각한 건 없고 있었고. 자, 좋아요. 수연이 그러면은 네. 아,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번외 질문인데 과거로 네. 돌아가서 딱 한 명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1: 아, 그렇다면 저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 아버지. 아버지 제가 한 살 때 돌아가셨어요. 작은 사고로, 작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네. 이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식구들한테 엄마한테 들은 것만 알고 알아서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버지 얼굴 보고 싶다.
0: 아니 그냥 되게 또 훅 그냥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확 다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그리고 수연님 방송 시작하시기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방송을 인도에 있는 가족들한테 네. 얘기해 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래도 듣고 있을 것이다 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음성 편지 네. 네. 우리 인도에 있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아. 영어로 해도 되고 인도어로 하셔도 되고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자 편안하게 시간 드릴게요.
1: 아. 저 이거 하기 전에 저도 이 링크를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줬는데 아 보라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 친구 수녀님들한테도 보냈어요.
0: 네 좋아요.
1: 근데 이해는 아,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0: 네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1: 야 I wish everyone good health, happiness, and I'm sure I'm here with all your support and love. Yes. Thank you.
0: 아, 제가 대충 예,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연이 한국말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아, 제가 여기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는 제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모든 수녀님들의 기도와 서포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이 서포트를 이렇게 기대하며 바라며 지금 또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수연이 벌써 네.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오,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방송 나와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우리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소감.
1: 오늘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미있게 봤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보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0: 아우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해서 인사 나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인도에서 파견돼 한국 생활 19년 차 이주민들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사는 성령 선교수님 로슬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솔직 담백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화면 보면서 안녕으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네, 오늘 로슬린 수연님과 함께 성소 이야기, 그 사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 저도 수도자라서 그런지 오늘 마음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내일 목요일은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립니다. 6월의 주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인데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심리 상담가 최연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해주십시오. 시무님, 시무님, 우리 시무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최유리가 부르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인데요. 이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4: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만인의 고민 해결사라는 인공지능 AI, 우리 행복가족들도 자주 사용하시나요? 예전엔 정보나 지식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했다면 요즘은 공감과 위로를 얻기 위해 사용한다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기보다 자꾸 자기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내가 원했던 공감과 위로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경청과 공감, 그리고 따뜻한 위로, 인간의 전유물이었던 이런 감정의 영역들을 어쩌다 기계에게 빼앗겨 우리는 차가운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깔려있는 감정에까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품은 경청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이에요.

귀를 기울이면 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인공지능 AI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예전엔 단순한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면 요즘은 인간적인 고민, 갈등, 선택 앞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한대요. 인간관계 문제에서도 AI에게 이 사람과 이런 점이 힘들어 하고 털어놓으면 세상에 이런 다정함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현실적인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심리적, 정서적으로 자꾸 의지하게 되고 나중엔 작고 사소한 결정부터 나의 인생 진로까지 AI에게 물어보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3명의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제작진이 개개인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서 사람인 척하는 AI를 찾는 실험이었는데요. 3명의 아나운서 중 2명이 오답을 택할 만큼 AI 기술력이 정교함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정답을 맞힌 아나운서의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너무 빠르게 대응하고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AI 같았다라는 거죠. 너무 완벽해서 가짜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줄어들고 또 24시간 곁에 있으면서 마치 소울메이트처럼 나의 모든 입장과 생각을 공감해주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해해주는 게 과연 무조건 좋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옛말에 입에 좋은 약이 쓰다고 하잖아요. 넉넉한 공감도 좋고 따뜻한 이해와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랑과 애정 가득한 쓴소리 메이트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은 일상에 활력을 주는 퀴즈 메이트가 찾아갑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는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시사 상식 분야에서 가져왔습니다. 1966년 미국에서 개발된 심리치료 챗봇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인데요.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의 행위를 인간의 것으로 여기고 의인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일라이자 효과, 2번 캔디 효과, 3번 테리우스 효과. 1번 일라이자 효과, 2번 캔디 효과, 3번 테리우스 효과.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으로 빵톡으로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세요.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 CPBC 커피콩크루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루가 되면 재미있게 신앙상담을 하는 콘텐츠로 1분 쇼폼 영상을 만들게 되고요. 영상 한 편당 5만원 커피 상품권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대구 CPBC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하세요. 오늘의 퀴즈송 주니엘이 부릅니다. 일라 일라

오늘 퀴즈 힌트송 주니엘의 일라일라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일라이자 효과였습니다. 일라이자 효과라는 말은 1966년 미국 MIT의 컴퓨터 과학자 조셉 와이젠바움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심리치료 챗봇 일라이자에서 따온 건데요. 원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설계됐대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라이자가 대화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실제로 정신과 의사일 것이다 하고 착각해서 감정적 교감과 애착까지 느꼈다라고 답하면서 이 인공지능 챗봇을 비롯한 기계와의 소통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인격까지 부여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보기는 1970년대를 풍미했던 애니메이션 캔디캔디의 등장인물이었죠. 그래서 더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만큼 우리 행복가족들의 센스있는 오답이 더 기대됩니다. 어떤 분이 기프티콘 선물 받아가실까요? 자, 먼저 빵톡 볼게요. 달건안드레아님, 정답 오디오과. 행복가족들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따뜻한가 싶은 생각이 매번 들었는데 DJ인 오디가 따뜻하니 행복가족들도 따뜻함이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아, 오디오과인가요 이거? 어떻게 좀 학술명으로 등재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 행복가족들이 늘 따뜻한 이런 인사만 남겨주시니까 저도 되게 막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2953님 정답 스테어 효과. 기계와 발명을 좋아하는 캐릭터였으니까요. 스테어? 그 캔디캔디에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캔디랑 테리우스밖에 모르거든요. 아니, 어제 2002년 월드컵부터 해가지고 제가 90년대에 태어난 게 자꾸 죄송해지네요. 그래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기계와 발명을 좋아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뭐 기계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접근인 거죠. 좋은데요? 8813님 정답을 모를 때 무조건 1번? 여기에 힌트송까지 확인을 주네요. 하시고 정답은 잘 맞춰주셨는데 하지만 저에겐 지금 감기약 효과가 가장 필요해요. 목감기로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네요. 아 진짜 다른 효과 필요 없네요 정말. 어제 그 병원 간다고 문자 남기신 분 맞으시죠? 또 막 달짜신부님이 꼭지점 댄스 추면서 가라고 하셨는데 아유 아직 감기가 좀 심하신가 봐요. 우리 좀 푹 쉬시면서 감기약 효과 제대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4210님 일라이자 효과. 아 일라이자는 저 알아요. 그 노란 머리 악역이잖아요. 그 일라이자랑 같은 말이죠. 그 캔디를 괴롭히든 언젠가 인간을 괴롭히지 않을까 해서 보내주셨다고. 맞네요. 인간과 그 AI의 전쟁 영화처럼 AI가 악역이 될 수 있다. 이런 효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문자 소개해드린 2953님 그리고 4210님께 기프티콘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곡 캔디캔디 여러분의 추억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곡입니다. 근데 이거 부른 사람이 이지혜 씨네요. 우리 작가님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작가님이 부르신 건 아니겠죠? 아무튼 캔디캔디 띄워드릴게요.

청국자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AI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내주셨는데요. 4144님, 저는 AI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답답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AI랑 얘기를 했어요. 말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좋고 또 제 상황을 정리하면서 들어주니까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AI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마냥 공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가 오해해서 속상했다는 거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정리하면서 공감을 해주니까 뭐 위로는 당연하고 그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기까지 하는 그런 도움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또 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3158님, AI가 공감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얼굴 보자마자 웃음이 터지고 지 비속어라서 제가 쇼한다 정도로 읽을게요. 쇼한다 이 한마디에 고민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주는 힘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사람만 가능한 거죠. 만약에 AI가 이용자한테 지 쇼한다 이렇게 해봐요. 난리 나죠. 그리고 이 한마디로 정말 그동안의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결해주는 이런 웃게 해주는 이런 걸 보면 역시 또 사람이 최고긴 합니다. 빵톡의 대건한드레아님, 오늘 저희 본당 청년회를 든든하게 이끌고 계신 문지나 레지나 누나 생일이에요. 늘 따뜻한 모습으로 청년회원들 챙기시는 누나의 생일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레지나 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이렇게 선하게 잘 돌봐주시면 방송에도 이렇게 축하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실까요? 청년들 축하 많이 받으시고 주말에도 또 거하게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3158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 행복찻집 수요일엔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3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들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문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2만 조회수 신문이 오셨습니까?
1: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몰랐습니다.
0: 아니, 지난주에 그 이름의 숨은 이야기 설명해 주셨잖아요.
1: 예.
0: 그거를 쇼폼 영상으로 올렸더니 특히 그 미카엘 뜻풀이 해주신 네, 그 영상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한 10,000회가 넘어가더라고요.
1: 사실 미카엘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0: 아, 그 효과인가요? 미카엘 효과. 그래도 이 10,000회 올리자마자 10,000회가 넘어가는 거는 그때 저희 교황님 이야기했을 때 예. 그때거든요. 거의 뭐 교황님을 뛰어넘으셨습니다.
1: 아, 제가 뭐 AI가 아니라서 금방금방 답이 나오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도 그 이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숙제는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또 해주신다니까 감사하네요. 안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 오늘 내 세례명 뜻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 메시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뜻을 간단히 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우선은 먼저 마빌로라는 분이 있던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1: 아,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0: 예. 마빌로.
1: 예, 그래서 그 뜻을 알기가 참 힘들었고, 아, 그 마블러스. 그건가? 그
0: 마빌러스?
1: 예, 아주 멋있고 아주 마블러스한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건가 생각을 했는데 아, 알려져 있기는 이제 1월 4일에 축일을 지내시는 성인이시다 하는 거 그것만 알려져 있고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이름 자체의 뜻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리우스나 에밀리우스라는 그 라틴 이름의 변형이 아닐까 이런 추측만 있었는데요. 명확하진 네. 않습니다. 참고로 마리우스는 마르스 있잖아요. 그 집안, 그 전쟁이신 마르스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요.
0: 네.
1: 에밀리우스는 라이벌 또는 갈망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빌리우스 성인은 서기 212년에 야수들에게 던져져서 숭배하신 분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약간 좀 야수에게서도 하느님의 손길로 승리하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예.
0: 네, 워낙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라서 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1월 27일이 축일인 안젤라 메리치 자매님도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어요.
1: 안젤라 메리치 성인은 그 여성 교육의 선구자셨죠. 그런데 그 이름만 따지면 안젤라입니다. 근데 그 뜻을 많이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젤라, 에인젤, 그 천사라는 뜻이죠.
0: 네.
1: 예. 그 어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 말인데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의 원래 뜻은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 하느님의 소식을 알리는 사자다. 이런 뜻인데요. 참고로 복음은 에우 앙겔리온이죠. 그리스 말로.
0: 네.
1: 그래서 그리스어 접두어의 에우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앙겔로스나 남성이 앙겔로스, 여성은 앙겔라가 되겠죠.
0: 앙겔라.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 안젤라.
0: 안젤라.
1: 예, 그래서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럼 메리치는 뭔가 하면 성씨예요. 북부 이탈리아의 브레시아라는 곳에 많이 살았던 그 집안 이름이 이제 메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르는 건 되게 좀 어색하고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0: 네.
1: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 그냥 안젤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혹시 그럼 축일이 언제세요? 그러면 아 저는 그 메리치 안젤라, 안젤라 메리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이러면 좀 더 부르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냥 성이었군요.
1: 예, 예.
0: 저희 대구 평방에도 그 안젤라 메리치 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냥 안젤라 국장님 하면 되는 거예요?
1: 예, 예.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군요. 또 이번에는 또 자매님들 중에 많은 이름이자 질문도 또 많이 들어왔어요.
1: 예.
0: 성모님의 어머니 안나였는데요. 예. 안나도 그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가요?
1: 원래 이 그 이름은 히브리말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어 안나, 은총이나 호의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 grace 아니면 favor 이렇게 그 번역을 주로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참 좋은 뜻 내지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 오면 그 발음들이 뭐 애니 되기도 하고요. 애니가 되기도 하고 하나, 해나 뭐 이렇게 불리죠.
0: 아 이게 다 변형된 예, 이름이군요. 예. 은총, 호의라는 예. 뜻. 그러면 그 요한의 어머니이자 성모님의 친척으로 알려진 엘리사벳은요?
1: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하나가 한으로 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엘리사벳은 원래 엘리와 샤바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히브리말 엘리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죠? 그때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이라고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엘리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0: 하느님?
1: 그렇죠. 나의 하느님. 하느님은 엘이고 거기에 1인칭 그 조사가 붙으면 엘리가 됩니다.
0: 나의
1: 예, 그래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그리고 샤바는 맹세,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나의 하느님은 나에게 언약이신 분이시다, 맹세 같은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0: 오, 엘리사벳은 그냥 듣기만 해도 예쁜 이름인데
1: 예.
0: 의미도 멋지네요.
1: 예.
0: 하느님의 언약.
1: 요즘은 이제 뭐 간단하게 부르라고 리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베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형 이름들이 많죠.
0: 그래도 정확히 이 뜻을 딱 가지려면 엘리사벳이
1: 그렇죠.
0: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들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음악의 수호성인으로 잘 알려진 세실리아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우리 작가님도 채칠리아 작가님이잖아요.
1: 예.
0: 근데 채칠리아, 세실리아 왜 표기가 다른 걸까요?
1: 한글로만 표기가 다른 것이고 원래 이제 라틴 말이라든가 다른 나라 이제 서양 언어로 쓸 때는 철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말로 표기할 때 달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채칠리아라고 읽고요. 영어나 스페인어에서는 세실리아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원래 뜻은 뭐 아시면 뭐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체 또는 이제 카에라고 읽기 때문에 C가 붙으면요.
0: 네.
1: 카에쿠스 혹은 이제 체쿠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눈이 먼 사람을 읽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뜻은 뭐 신체 특징을 갖고 원래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들을 해왔는데 중세부터는 이 이름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아 성인이시니까 그 부른 이름도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칠리아 이 단어를 갖다 둘로 두 음절로 갈라서 채칠 하니까 채칠 그러면 하늘을 나타내는 첼룸 비슷하네. 그 다음에 리아. 그러면 백합 릴리움 비슷하네. 그러니까 하늘의 백합이라고 뜻을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백합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통하게 되는데요.
0: 네.
1: 꿈보다 해몽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0: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좀 모두 생각지 못한 의미예요.
1: 예.
0: 눈먼 사람도 억지로 해석해보자면 좀 세상에는 눈을 닫고 하느님만 바라보라.
1: 예.
0: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1: 그 멋진 해석입니다. 예.
0: 의미 해석하는 거 재밌네요. 그리고 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1: 예.
0: 헬레나 어떤 뜻인가요?
1: 헬레나라는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 유력한 설이 있는데요. 그리스어 헬리오스가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빛 이런 그 뜻에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사람, 태양처럼 밝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또 이름 자체가 빛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성녀 헬레나가 훗날 예수님의 성십자가를 발견한 업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0: 네.
1: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를 참 영광스럽게 빛나게 드러냈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설은 그리스어로 횃불을 뜻하는 단어가 헬레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온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하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네. 뭐 어느 쪽이든지 빛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0: 그러네요.
1: 예, 그리고 헬레나는 라틴어, 그리스어 원형이고 영어식으로는 헬렌이라고 부릅니다. 헬렌. 이탈리아에서는 뭐 엘레나, 스페인에서 또 엘렌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가 이 헬레나라는 거대한 이름 줄기에서 뻗어나온 변형들이죠.
0: 그렇군요. 아까 뭐 안나에서 엔이도 그렇고 예, 예. 이름이 변형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1: 그렇죠.
0: 있네요.
1: 부르다 보면 이제 부르다 보면 부르기 쉽게 마이클 뭐 미카엘도 마이클이고 마이크라고 하기도 하고 미키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변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0: 그렇군요. 아무튼 헬레나도 참 듣기에도 의미도 예쁜 이름이네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로사 그리고 데레사도 있었어요.
1: 예. 로사는 뭐 말 그대로 장미죠. 장미는 예전부터 성모님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장미의 색깔이 일단은 뭐 다른 색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장미 하면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리아의 사랑과 순환 그리고 또 장미 향기가 워낙 좋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런 전통이 이제 중세 때 사실 시작된 것인데 예컨대 암브로시오 성인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스승이시죠. 암브로시오 성인의 저서 중에 동정성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녀는 꽃과 같습니다. 마치 가시를 알지 못하는 장미와 같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뭐 보통 장미는 가시가 있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그 마리아는 가시가 없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물이 없는 꽃 같은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0: 그럼 로사 자매님들은 정확히는 가시 없는 장미인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렇죠. 아, 딱 맞겠습니다.
0: 좋은데요.
1: 데레사 이름의 뜻에는 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먼저 그리스어 동사 테리제인이 수확하다라는 뜻이라서 수확하는 사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 안에서 사랑과 덕행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라 하는 이제 염원도 담겨 있겠지요.
0: 좋다.
1: 네. 예. 한편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지명이 있는데 지금의 산토리니가 예전에 테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 섬 출신의 여인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뭐 좋은 쪽으로 우리가 좋죠.
0: 그리고 뭐 이런 섬이어도 산토리니가 또 예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 테레사 자매님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가봐야지 하는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흔한 세례명은 아닌 것 같은데 가이아나 질문 주셨어요.
1: 가이아나는 고대 아르메니아의 성녀 그 가이아나라고부터 유래한 이름인데요. 이분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아르메니아로 피신했던 수녀 공동체의 원장님이셨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의 왕 아트리타 테스 3세의 구애를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동료들과 함께 순교했다 하는데요. 이 성인의 강인한 신앙심 덕분인지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그런 나라이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영적 토대가 되었다 합니다. 그럼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어원은 어디에 있을까 할 때 땅을 뜻하는 그리스 말이 가이아입니다. 그래서 가이아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하늘 우라노스 땅 가이아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이아라면 땅 대지의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그 대지처럼 포용력 있고 든든한 존재를 상징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세례명인데 또 가이아나 뜻도 멋있네요.
1: 네.
0: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1: 것. 네, 국교로 받아들인 거죠.
0: 이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방송에 예고해드린 대로 한 주간 동안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뭐 9420님 안나, 제 세례명에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저는 늘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또 7512님을 저는 마리아 고레띠인데 그냥 제 이름 알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한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뜻을 알게 되신 만큼 이름에 담긴 정신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만나보겠습니다.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0: 포미니일이 이름이 뭐예요? 듣고 왔습니다.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이름 속에 담긴 숨은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취자들 민원 처리는 다 해드렸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예고해 주신 대로 오늘은 예수 호칭 기도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1: 예, 우리는 매번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하지만 그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는 뭐 쉽게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름은 이름일 뿐이고 실제와는 뭐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0: 네.
1: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하지만 서구 문화권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남이 사인을 하는 일.
0: 예. 이거 저희는 약간 국룰이잖아요.
1: 예, 예. 그거 사실 그 딴 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도장을 맡겨놓고 찍게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름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뭐 그렇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 같은데요.
0: 네.
1: 심지어는 뭐 결제 서류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놓고도 정작 책임져야 될 때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 공직자들도 많이 봤거든요.
0: 네.
1: 뭐 그럴 거면 결제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런 게 2002년이었던가요? 아마 2001년이었던가요? 그때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주장했는데
0: 네.
1: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크게 벌였습니다. 그때 저도 런던에서 시위에 같이 나가 있었는데 그때 시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피켓이 이거였어요. Not in my name.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제 정치의 문제에 국가 권력이 밀어붙이면 뭐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쭉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인가요?
1: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 우리 이름 아니다. 너네들이 꾸미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관계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치는 것, 성인들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바치는 것, 그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럼 일단 호칭기도 하면은 뭐 우리가 아는 그 성인 호칭기도부터 성모 호칭기도, 성요셉 호칭기도, 103위 한국 성인 호칭기도 뭐 굉장히 많던데요.
1: 네.
0: 왜 굳이 이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장황하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1: 네. 호칭기도라는 것이 이름을 이해하는 히브리 전통, 성경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히브리 전통에서는 이름이 단순히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일, 그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것인데요. 아담을 창조해 놓고는 당신의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 이름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붙인다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존재로서 정의하고 본질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게 그냥 여러 가지 별명을 갖다가 뭐 이런 별명도 불러보고 저런 별명도 불러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그 묵상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호칭 기도는 사실상 이름을 통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묵상하는 일이다. 참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면 먼저 예수 호칭 기도의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1: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 이루시는 신비의 한 측면을 지금 여기서 증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신비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증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청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 외아들의 청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는 기도는 교회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0: 좀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약간 하느님 거절 못하시게 예. 막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무슨 예수 무슨 예수 예. 하면서 막 이름을 들이민다는 게 한편으로 재밌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측면을 묵상하는 일이라는 거. 그러면 이 예수 호칭 기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예수님의 호칭을 부르는 기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있었지만 하나의 기도 형식으로 좀 더 형태를 갖춘 것은 이제 고대 수도자들 덕분인데요. 예로부터 깊은 묵상과 관상의 생활을 했던 이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영혼을 정화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내면을 하느님께 향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0: 초기 교회의 사막에 살던 교부들이 특히 이런 실천을 많이 하셨죠.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권유가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을 말 그대로 실천하면서 일상 속에서 숨쉬듯이 기도를 하자 이런 그 자세였어요. 그래서 들숨에는 예수, 날숨에는 그리스도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1: 네.
0: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이제 제가 신학교 때 나온 책이었는데 예수기도 동방교회의 기도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본도 출판사에서 그 번역서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1: 네.
0: 아마 지금은 절판이 돼서 신학도서관을 가셔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책에는 동방교회의 영성을 잘 알려주시는 칼리스토스 웨어 주교님의 설명과 또 구체적인 수행 방법 이런 게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1: 수십 년 전에 읽은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우리 미카엘 신부님 역시 네, 아무튼 일상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0: 예, 그 동방은 이제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서방 교회에서는 이 형식의 기도가 중세 후기에 발전하게 됐는데요. 특히 프란치스코 회 설교자들이 이 신심을 크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게 왜 또 프란치스코 회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
1: 네.
0: 도미니코 회라든가 뭐 이런 회들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수도회였고 도미니코에는 설교로 유명하지만 주로 이제 지성이 호소하는 바가 컸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회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아직 글도 모르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옆에 머무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그걸 아마 얘기하면서 이 기도로 나온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영성을 또 기도 방법을 특별히 그 많이 발전시킨 분이 시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인데요. 이분이 이제 IHS 이 문장이 새겨진 판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의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이 이 상징을 예수의 인장으로 채택하면서 이후로는 예수의 그러면 IHS 내지는 JHS
1: 네.
0: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죠.
1: 여기서 시작된 거군요. 많이 뭔가 들어보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예. 근데 IHS 영식으로 제가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그리스 말에 예수스 그 제랍자가 그 이오타 에타 시그마이거든요.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IHS인데
1: 네.
0: 옛날에는 I자하고 J자가 같이 쓰이는 글자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따로 쓰지만 네. 원래는 같이 쓰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IHS나 JHS는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제일 앞자인데
1: 네.
0: 이걸 라틴말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거기 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JHS니까 예수스 호미눔, 예수스 호미눔 살바돌, 예수 인간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이제 뜻을 받아들이게 됐죠.
1: 네.
0: 그럼 이걸 어떻게 바치느냐? 형식은 어떤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뭐 평화의 왕, 착한 목자 등등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 호칭을 부르고 그 호칭 뒤에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면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응답을 붙이면 됩니다.
1: 네, 또 이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누구나 바칠 수 있는 기도가 이런 호칭 기도였네요.
0: 그렇죠. 예.
1: 자,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기도가 생겨났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게 호칭 기도가 뭐 연도할 때 바치는 호칭 기도도 있고 레지오 주회협 때 바치는 기도도 있던데 쓰임새가 각 달라지는 건가요?
0: 예, 성모 호칭 기도도 있고 성요셉 호칭 기도도 있고 모든 성인 호칭 기도도 있죠. 우리가 호칭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 기도들을 그냥 뭐 나와 있으니까 바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예컨대 성식한 중에 성책복 후에 호칭 기도를 응용한 찬미 기도를 바칩니다. 모든 성인 호칭 기도는 연도할 때나 봉헌식 때나 서분식 때처럼 다양한 경우에 바치지요. 레시오 까테나에도 성모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등장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 기도가 나올 때는 그게 어떤 맥락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기도가 좀 더 와닿을 겁니다. 예컨대 예수님 호칭 기도를 바칠 때는 아 지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비의 여러 가지 측면을 묵상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집중을 해보고요.
1: 네.
0: 모든 성인이 등장할 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인들과 천상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걸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좀 더 느낌이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1: 네, 냅다 바치지 말고 기도가 나온 맥락을 생각해보자.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이름 안에 영성이 있다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로서 이름 안에 산다는 건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할까요?
0: 물론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어떤 브랜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덕을 저절로 완성시켜 주진 않죠. 뭐 내가 내 거는 그 구호나 포부가 멋있고 아름답다 해서 사람 또는 단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좋은 표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불리워졌다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세례명은 우리가 동의하고 약속해서 받은 이름입니다. 누가 칼들고 협박해서 억지로 불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얻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늘 약속을 지키고 살지는 못하는 게 인간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늦게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1: 아,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덕분에 좀 다시금 세례 받을 때의 약속 또 내 세례명 성인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뭐 SNS상에서도 오늘 방송 너무 기대된다고 이렇게 본인 계정에 막 태그도 해서 방송 올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던데요. 또 귀 기울여주신 분들 중에 우리 안나 자매님, 9420님께 오늘 참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을 자주 부르면서 하느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성시간대 바치는 하느님 찬미 카이로저스 노래로 띄워드릴게요. 우리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복현성당 안하상 하상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이 부분을 열었어요. 잔나비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내일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이냐, 이거 이렇게 속 얘기해주고 계세요. 저는 전술이 못마땅해서 그렇지만 소니와 10명의 태극 전사를 믿어요. 화이팅! 2037님. 3대 1 소니 두 골 넣습니다. 아, 좋아 좋아. 952님. 한국 축구 예상 점수 1대 0 한국 승리 예상해 봅니다. 1457님. 저는 3대 0으로 이긴다. 아자 아자. 이재진님. 저 클라라도 응원합니다. 내일 무조건 이길 것 확실합니다, 비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또 기술 감독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진다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역적이 됐어요. 밖에서 3대1로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꿋꿋이 지금 신념을 잃지 않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데 우린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는데

1대 0 한편.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좋습니다. 952님 거 소개했나요? 한국 축구 예상 점수 1대 0, 한국 승리! 네. 1457님, 3대 0으로 이긴다? 아자, 아자! 우리 무조건 이긴다고 오늘 생각합시다. 그래야지 행복하고 우리의 이 기운을 저기까지 보내줘야 돼요. 멕시코까지 보내줘야 돼요. 우리 선수들 더운데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아, 이 와중에, 어머, 신동철님, 화끈하게 10대 0으로 이기면 안 되나요? 아유, 돼요, 돼요. 돼요. 다 돼. 이기는 것은 다 돼. 예. 그리고 내일 저녁 아침, 내일 아침까지, 예, 진 들어간 라면도 금지한다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진짜. 다른 라면 먹어요. 예. 2로 시작하는 뭐 그런 거 먹으세요. 대화님도 궁금하다. 대화님 몇대몇 예상하시는지 아까 못 듣고 들어왔는데 이따가 들어오시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9006님이 이 대화님 오시니까 2대 0으로 하겠다고. 예. 지금 대화님 굉장히 무심하게 쳐다보고 계세요, 밖에서. 예. 노 관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한번 또 꼬치꼬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의 대화 함께 할 건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세요. 자, 진영, 갓세븐 진영의 디퍼런트 트랙, 그리고 커스믹 보이 피처링 유라의 Can I Love 두 곡이에요.

0: 코스별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음악의 대화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음악평론가,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우.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십니다.
1: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오. 제 친구가 소개해줘서 네. 갔는데 1인 미용실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친구가 뭐라고 소개했냐면 네. 조신하신 분이다.
0: 남자분인데?
1: 네. 그렇게 조신하시대요.
0: 네.
1: 그래서 무슨 느낌일까 하고 갔는데 저도 말이 없는데 네. 그분도 일에만 집중하는 분이셔서 한 40분 동안 가위 속에만 착착착착착. 저 나중에 졸려가지고 살짝 잤어요. 음악도 정말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위 소리. 아, 많이 들었어요 오늘.
0: 거의 백색 소음처럼 들렸겠네요. 네.
1: 샥샥샥샥샥.
0: 근데 그런 편안한 분위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1: 좋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 거는 거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0: 네.
1: 네, 또 이렇게 편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해서.
0: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머리를 자르고 오셔서 잠깐 조금 일찍 도착을 하셨대요.
1: 네, 시간 잘 못 맞춰가지고 네. 그 오다가 횡단보도 앞에 화단이 있는데 네. 거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 좀 봤는데
0: 성당 옆에 여기.
1: 네. 네. 오, 날씨도 이렇게 약간 선선하고 따뜻한 게 딱 중간인 것 같고.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0: 너무 낭만적이야. 낭만 오빠. 너무 낭만적이야. 세상에 화단 옆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왔다니까. 세상에.
1: 네. 제가 카페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안 가길 잘했어요.
0: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1: 날씨가 좋은 것도 그런데 네. 오니까 이렇게 커피를 주셨어요.
0: PD님이 또 커피를 또 주셨어요. 세상에.
1: 너무 감사하게도.
0: 완벽하다 오늘.
1: 네.
0: 진짜.
1: 오늘 제가 아주 행복한 날이네요.
0: 네. 네. 머리도 예쁘게 잘 자르고 오셨고 네. 김영민님도 잘 잘랐네요 하셨어요.
1: 네. 네. 근데 제가 항상 이 스타일로 다니니까 친구들은 잘랐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나 머리 잘 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네.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오늘 머리 잘 된 것 같아요. 본인 마음에 들어요?
1: 네, 마음에 듭니다.
0: 네, 네 저도 그냥, 마음에 들어요.
1: 네, 저도 좀 조신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0: 조신한 스타일. 오늘 취향을 알았다.
1: 네.
0: 미용사가 조신한 분이 좋더라.
1: 네,
0: 앞으로 그러니까 쭉 가시는
1: 그분의
0: 거예요?
1: 스타일도 좋지만 제 네. 머리도 이렇게 약간 네. 조신한 걸 좋아해서
0: 네,
1: 이렇게 막 바짝 올리거나
0: 네.
1: 색깔 들어가거나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0: 원래 머리 만져주면 잠이 살짝 와요, 대화님이라고
1: 네.
0: 이재진님이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아니 문재님한테도 그 미용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문재님이 지금 한 몇 개월째 머리를 안 자르고 다니거든요.
1: 그 존에 들어가셨군요.
0: 그지 존에 들어갔어요. 그지 존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구박을 하고 그래도
1: 네.
0: 안 들어요.
1: 근데 문재님 네. TV에 많이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네. 뷰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으시잖아요.
0: 그러니까. 아, 네. 에?
1: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0: 최근에 안 봤죠.
1: 최근에 안 봤죠.
0: 최근에 안 봤죠. 네. 네.
1: 아, 그러시구나. 네.
0: 친구끼리 그 좋은 미용실, 조신한 미용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0: 네. 제발 좀 이번 주에는 좀 자르고 오시기를. 대화님은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1: 아, 제가 군대 갔을 때 네. 훈련보다 힘든 게 축구하는 거였거든요.
0: 와, 새로운 접근법이다.
1: 네,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아니, 열애자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군대에선.
0: 네.
1: 우리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해야 되거든요.
0: 네, 모두가.
1: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봤어요. 진짜 혼신을 다해서. 근데도 못하니까 자꾸 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선임들이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0: 후보 선수로
1: 열심히 했는데 못하니까 오히려 해가 된다.
0: 아, 해가 네, 된다.
1: 그래서 이제 너는 그냥 쉬어라.
0: 아하.
1: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행복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네. 그러니까 보는 건 좋아하는데.
0: 네.
1: 네. 근데 이제
0: 아 힘들지 힘들지.
1: 이렇게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우리 대한님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1: 네.
0: 네. 그래가지고 내일 경기 우리 방그리들 분께 스코어 예측을 부탁드렸거든요.
1: 네.
0: 대한님은 내일 경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시나요?
1: 2대0으로 이기는 걸로 하죠.
0: 하죠는 뭐야. 아주 이대화니까 네. 이대영으로
1: 이대화니까 이대영. 그리고 예측은 빗나갈 수 있지만 네, 보기 전에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오늘 그 진 들어간 라면도 안 먹는다잖아요. 사람들 지금. 네, 진지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도 하지 마. 오늘. 네. 오늘은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해줘요.
1: 요즘 그 아침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치킨집들이 아침에 또 이렇게 오픈한다면서요.
0: 그렇대요.
1: 네. 아, 장사 잘 되셔서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0: 세상에. 네. 내일 치킨도 대박나고 우리나라 경기도 대박
1: 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드로 님이 축구 평론 안 하시나요? 네. 이분은 볼지 안 볼지도 몰라요, 지금.
1: 선수 이름 잘 모르고.
0: 네. 그렇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해 주셨잖아요.
1: 네, 오늘은 제가 넬의 신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넬이라는 밴드 이름은 익숙해도 이 이름을 어떤 계기로 짓게 되었는지 아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넬이라는 이름을 무엇을 보고 짓게 되었을까요? 1번 영화, 2번 간판.
0: 너무 어려운데. 네. 힌트 없나요?
1: 힌트는... 보는데 돈이 좀 듭니다.
0: 아, 오, 돈이 좀 들어.
1: 이거 너무 요즘 너무
0: 비싸. 힌트인가? 요즘 비싸. 요즘 비싸. 그리고 네. 요즘에 왕사남 때문에 요 관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요.
1: 아, 많이 갔었죠.
0: 이거 보러.
1: 그럼요.
0: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좋아 좋아.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네,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를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벌써 여름 분위기가 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벌레들도 많아지고 러브보고 엄청 많고 약간 한 여름이 찾아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여름하면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이 장르 레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서
0: 좋아.
1: 그 중에서도 1990년대 레게 열풍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 해서 그 시절 히트곡들을 가져왔습니다.
0: 너무 좋아요. 90년대 중반 진짜 그야말로 그때는 레게 진짜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잘 돌이켜 보면 1994년 5년쯤에 어떤 히트곡들이 나왔냐면요. 김건모의 핑계.
0: 오.
1: 투투의 1과 2분의 1.
0: 네.
1: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룰라의 100일째 만남,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이런 노래들이 전부 엄청나게 히트하지 않았습니까?
0: 아니, 이 노래 다섯 곡을 다 듣고 싶어요.
1: 정말.
0: 추억이어서.
1: 네. 네. 약간 추억에.
0: 추억 진짜.
1: 중학교 때시죠?
0: 네, 네.
1: 네. 저도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그랬는데 그때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이스카우트 했거든요.
0: 오!
1: 네, 근데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가는데 네. 그 보이스카우트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는 그런 기획을 만들겠대요. 우리 단장님이. 그래서 악보를 하나 가져와라. 요즘 제일 유행하는 곡이 뭐니? 저한테 어린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무조건 이 노래입니다 해서 투투의 1과 2분의 1 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거 두 개를 얘기했어요.
0: 이야, 그때도 선생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네.
1: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칵테일 사랑이 먼저 히트를 했는데 그 다음 1위 곡이 그대로 받아서 1과 2분의 1이었을 거예요.
0: 네. 반쪽 때문인 거
1: 맞아요.
0: 이거, 진짜.
1: 그래서 그 레게 음악이 동시에 히트하고 있었던 게 아주 선명하게 네, 기억이 나는데
0: 네.
1: 근데 레게 열풍이 어떤 문화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중음악계에 이제 X세대 네. 와, 이런 얘기하면 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긴 한데
0: 네. 근데 네. 기존 기성세대에 반대한다.
1: 맞아요.
0: X세대 이랬잖아요. 네.
1: X세대들이 이전에 가요계에 잘 통하지 않았던 댄스 음악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들이 가요계 주류로 막 쏟아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장르가 힙합, 또 하우스, 테크노.
0: 맞아요.
1: 기억나실 거예요. 뭐 상상 속의 너, 노이즈의 음악, 아니면 뭐 이별공시, REF의 음악 이런 것들 다 하우스, 테크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리듬 앤 블루스, 네, 솔리드.
0: 솔리드.
1: 네, 엄청났었죠.
0: 네. 김주환 씨.
1: 그리고 레게도 그런 장르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 되게 다채로웠네요.
1: 그렇죠.
0: 음악계가.
1: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음악 하면 포크하고 락이었습니다. 팝송도 주로 그런 음악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X세대들이 워낙에 R&B, 소울, 하우스, 뭐 테크노, 레게 이런 거 좋아하니까 흑인 음악 열풍이 불고 있다. 아하. 네,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0: 그때는 그랬어요. 레게 하면 흑인 음악이라고. 힙합도 네. 그렇고.
1: 우리 얼마 전에 그 락 발라드 얘기를 하면서도 맞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락적인 스타일의 보컬을 가진 사람들이 발라드를 부르면 인기가 많았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R&B 소울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창법이 크게 변화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바람의 시작이 이제 이때부터 천천히 불기 시작했던 겁니다.
0: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곡 들어보나요?
1: 투투의 1과 2분의 1 준비를 했고요.
0: 너무 좋아.
1: 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투투 좋아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네. 원래는 남성 3인조로 데뷔하려고 했대요.
0: 네?
1: 네. 그러니까 황혜영 씨가 이제 마스코트였죠.
0: 그렇죠. 황혜영 씨 없는 1과 2분의 투투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심 멤버가 원래는 오지훈 씨, 유현재 씨였는데 네. 나중에 보컬 김지훈 씨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라인업이 이제 제대로 갖춰진 거죠. 이제 그렇게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투투의 황혜영 씨가 들어오면서 네. 네, 혼성 그룹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0: 그 우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진짜 귀여웠잖아요.
1: 네. 네. 히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멤버가 어찌 보면 황혜영 씨일지도 모르겠는데 맞아. 나중에 들어오게 된 멤버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네. 이 투투의 성공에는 우연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0: 어떤 거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1과 2분의 1이 원래는 타이틀곡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사장님이 이거 타이틀곡으로 해야 된다.
0: 사장님이 느낌 있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3인조로 기획했었고 이게 타이틀곡도 아니었고. 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연의 요소와 나중에 좀 바꾼 것들이 오히려 히트가 돼서 이제 아주 유명한 그룹이 됐다는 거죠.
0: 네. 네. 진짜 이 개건 멤버였는데 황혜영 씨의 이 진짜 매력이 대단했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당시 황혜영 씨도 매력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더라. 근데 이 룰라의 그 당시에 라이벌 그룹이 룰라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룰라도 나중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지만 초반에는 이 투투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그런 라이벌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룰라의 사장님이 네. 멤버들한테 너희도 투투처럼 해보라라면서 이제 압박을 줬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0: 제 생각에는 룰라가 더 유명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1: 그렇죠.
0: 진짜 의도치 않은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히트를 시킨 진짜 투투의 1과 2분의 1 이 노래 예약해놓고요. 두 번째 들어볼 레게 명곡 어떤 곡이죠?
1: 아까 많은 곡들을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또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음악이고 이 음악이 레게였구나라는 것도 사실 좀 큰 다음에 알게 됐어요.
0: 그러네요.
1: 네, 그때는 장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가사를 좋아했고 또 거기에 나오는 내레이션 보컬.
0: 맞아. 네. 그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0: 무슨
1: 한
0: 일이야?
1: 남자가 그 집 앞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나 너를 좋아해라고 고백했는데 어디야라고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집 앞에 있었던 네, 그 얘기 그 가사 덕분에 많은 히트를 했는데 네. 네, 주로 그게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잘 들어보면 이게 레게 리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레이션이 네. 여러 좀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완성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처음에는 이제 네. 내레이션이니까 성우를 썼는데 네. 너무 정형화되어서 실제 그 대화 같은 느낌이 잘 안 난다고 하고 네. 또 좀 친한 고향 후배한테 시켜봤더니 사투리를 좀 쓰는 바람에 반려가 됐다고 하고요.
0: 집이야 뭐 이랬나?
1: 결국에는 이제 친한 대학 후배한테 시켰더니 이제 좀 편안하게 녹음이 됐고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삽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냥 일상 대화처럼 들렸기 때문에 맞아요. 방송사하고 비슷한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는데
0: 어떤 거예요?
1: 보통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녹음해놓고 제작진은 없이 그냥 기술 감독님이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0: 맞죠.
1: 네. 근데 그 전화 목소리 같은 게 그냥 나가니까 기술 감독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PD님한테 전화를 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전화 통화 음성이랑 노래랑 혼선된 것 같다. 어떡하냐.
0: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1: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진짜 그 정도로 어디야? 그랬더니 뭐 그냥 걸었어. 막 이렇게 진짜 통화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이런 게 없었어요.
1: 그 당시에 많지 않았죠.
0: 없었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또 방송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끊기는 거 있죠.
1: 네.
0: 잠깐 쉬었다 가는 곡들. 그러면 다 같이 미어캣처럼 이렇게 고개 들거든요. 다 같이.
1: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생방 중에 피디님의 콘솔을 잡고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이 잠깐 화장실 가셨는데 네. 다들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기서 한 아무 소리도 안 나간 게 한 3, 4초쯤 됐었나? 진짜 막 혼신의 힘을 뛰어와가지고
0: 올려줬어요.
1: 네, 올렸던 그 기억도 납니다.
0: 네. 자, 아무튼 우리를 그때 들썩이게 했던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추억의 명곡 들어볼게요. 투투의 1과 2분의 1, 임종환 그냥 걸었어.

0: 와, 너무 좋아요.
1: 좋죠.
0: 네.
1: 어렸을 때 들어서 더 기억에 남는 건가? 요즘 세대는 어떻게 들을지 그거 좀 궁금하긴 해요.
0: 그러네요.
1: 네. 네.
0: 좋다. 가사도 잘 들리고.
1: 네.
0: 그죠.
1: 근데 요즘 세대가 뭐 사랑한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 노래 좋아하는 거 봐도
0: 맞아 맞아.
1: 분명 여전히 소구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0: 맞아요. 전화 걸은 여성분 누구예요? 진짜 전화 온 줄 알았어요. 상냥하시네요.
1: 대학 후배랍니다.
0: 상냥하시네요.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상냥해요. 목소리 네. 예쁘고. 네, 또 새롭게 들립니다. 4385님. 처음 듣는데 이분 재밌네요. 2대 0으로 하죠. 대환님.
1: 아, 하죠가 재밌으셨군요.
0: 축구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2대 0으로 하죠. 네, 이렇게.
1: 네.
0: 네, 굉장히... 온순하게
1: 네. 친구들이 축구랑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자 친구들이 주로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전 진짜 소외당하거든요.
0: 아 근데 또 위로 받으신 분이 계세요.
1: 그러니까요. 좀 네. 놀랐습니다.
0: 소개해주세요.
1: 네, 9867님이 이대환님 축구를 못하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은 1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0: 이런 네. 분들이 계시다고.
1: 네, 저 같은 사람도 꿋꿋이 살고 있습니다.
0: 네,
1: 네.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0: 네, 하이파이브. 공중에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 98,
1: 네, 감사합니다.
0: 네, 9867님하고 좋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걸었어 하면 나 같으면 꿀밤 줬을 텐데. 흐흐흐 김지은님.
1: 어디야? 이런 거 안 묻고 그냥 끊어.
0: 예전에는 그 발신자가 안 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받았을 거야.
1: 아 그러네요.
0: 네. 지금은 뜨면 안 받잖아요.
1: 생각해보니까 요즘 좀 좋은 세상 됐네요. 갑자기 받았는데 예전 그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0: 너무 당황스럽지. 네. 게다가 집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집으로 받았는데. 아무튼 이 여자분은 네. 착한 분이었다.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두 분은 잘 좋게 헤어진 사이였나 봐요.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추억에 젖어봤네요. 1과 2분의 1, 투투의 노래, 그리고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듣고 왔어요. 자, 음악의 대화, 음악평론가 이대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는 누구예요?
1: 이번엔 오마르와 동방전력이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을 가진 밴드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0: 네.
1: Sunshine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처음 네. 들어봐요.
1: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밴드를 모르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밴드인데
0: 네.
1: 재밌는 음악을 합니다. 흔히 이제 본인들 말로는 데저트 블루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 데저트 블루스는 사막?
1: 네.
0: 사막 블루스?
1: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느낌이 나는
0: 네.
1: 그러니까 그곳의 민속음악이나 어떤 대중음악적 색깔을 접목한 락이나 블루스, 사이키델릭 뭐 이런 음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들어보면
0: 네.
1: 어렴풋이 뭔가 사막의 느낌이 난다.
0: 그래요?
1: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뭐 직접적인 연상이 되거나
0: 네. 네,
1: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0: 네.
1: 멤버 구성부터가 아주 재밌습니다. 한국 밴드인 건 맞는데 이집트인, 모로코인 그리고 한국 아티스트가 뭉친 밴드입니다.
0: 세 명이에요, 그러면?
1: 네 명입니다.
0: 네 명이요?
1: 네.
0: 오.
1: 팀을 이끄는 리더 오마르 베나실라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출신의 뮤지션이고요.
0: 네.
1: 이집트 멤버가 한 명 있고 이제 한국인 멤버가 두 명 있습니다.
0: 오~
1: 네, 그런 그룹인데 리더가 바로 이 오마르입니다. 2007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요.
0: 네.
1: 서울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주도로 거처를 옮겨서 이제 제주도에 있다가 또 뭐 공연하면 또 올라오고 뭐 이런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궁금하네요.
1: 네.
0: 어떤 음악을 할지
1: 이따가 들어보시면 되게 이국적일 거예요.
0: 네.
1: 요즘 우리나라 밴드신도 아무래도 락 음악 중심이다 보니까 아니면 뭐 포크라던가 몇몇 장르들이 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신선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게다가 모로코에서 온 청년이 제주도에서 살면서 사막의 블루스를 노래한다.
1: 네. 재밌죠?
0: 재밌어요. 뭔가 영화 같아요.
1: 네. 예전에는 네. 영어 강사하셨대요. 한국에서.
0: 어머.
1: 서울에서. 네. 근데 이제 제주도로 가니까 거기에서 네. 영어 강사 일은 하기가 좀 힘들어져서 뭐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0: 진짜요?
1: 네. 그래서 나중에 노가다 블루스라는 음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 노가다 블루스. 본인이 직접 했던 경험을.
1: 그렇죠.
0: 우와.
1: 그러니까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중학생 시절에 아마추어 밴드로 보컬로 이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모로코에 있었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음악하는 걸 좀 반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꼭 음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험을 위해서 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아마 한국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 네. 수리수리 마하수리라는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0: 이분도 예사롭진 않네요.
1: 아, 재밌는 분이에요. 네. 네, 예사롭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그 밴드가 아닌 지금은 오마루와 동방전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아니 또 오마르와 동방전력이라는 그 밴드 이름도 진짜 재밌는데 수리수리 마수리부터가 진짜 재밌고 네. 외국인 뮤지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짜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그런 느낌까지도 저 이렇게 넣어주는 뭔가 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네, 그걸 노래해 준다는 게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음악을 하면 사실 한국 음악으로 잘 분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좀 생소하실 텐데 네. 차츰 이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겠네요. 네.
1: 뭐 해외는 사실 너무 일반적인 일인데 우리는 유독 좀 다른 나라 사람이 리더이고 영어로 노래하는데 한국에 살고 있고 그러면 그냥 외국인이 잠시 정착해서 하고 싶은 거 하나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진심이고 네, 열심히 하는 밴드라는 거 한국 음악을 하는 밴드입니다. 네, 그렇게 신기해. 알고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와 한국의 정서가 만나서 이 세련된 그루브를 들려준다는데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주세요.
1: 네,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밴드 넬의 이름은 과연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1번 영화 제목, 2번 간판 이름.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마르와 동방전력의 선샤인 듣고 올게요.

0: 오.
1: 사막에 계신가요, 지금?
0: 어,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중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1: 네.
0: 약간 의리죠. 아프리카처럼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줄어들면서 우리 음악 그 감독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음악 끊긴 줄 알고. 이런 거 방송 관계자들이 네. 싫어하는 거.
1: 아,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좀 대중성에 대한 야심이 있는 아티스트라면 이런 부분을 좀 잘라내겠죠. 근데 이분들은 하고 싶은 음악
0: 너무 좋아.
1: 예. 네. 이런 패기.
0: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 사막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1: 네. 네. 좀 몽롱한데요. 네. 느낌이 약간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약간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네.
0: 저것이 오아시스인가? 약간 그런 느낌.
1: 낙타도 지쳐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0: 이렇게 아지랑이 올라가고 막 그런 느낌.
1: 네.
0: 오, 좋습니다. 자, 그 오마르와 동방전력의 선샤인 듣고 왔어요. 이제 신곡 만나봐야죠.
1: 네. 무려 정규 10집 앨범으로 돌아온.
0: 네.
1: 네, 대한민국 모던 락의 자존심입니다.
0: 자존심이요?
1: 넬의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넬.
1: 네.
0: 정규 10집이라니. 넬은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1: 그쵸?
0: 일단 이 가요계에서 밴드가 10년 넘게 유지하면서 10번째 정규 앨범을 내는 거. 이게 흔한 일인가요?
1: 절대 흔하지 않죠. 주로 그 전에 멤버들끼리 싸워서 해체되거나
0: 아니면은 솔로로 활동하거나
1: 네, 너무 반응이 없어서 약간 지쳐서 해체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맞아요.
1: 사실. 네. 그런데 와, 넬이란 이름으로 정규 10집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밴드 멤버들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30년 가까이 뚝심 있게 활동하며 정규 앨범을 10장이나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고 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한 일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넬은 요즘 세대들도 너무 리스펙하는
1: 그렇죠.
0: 그런 이 선배들이잖아요. 음악에서,
1: 그렇죠.
0: 음악계에서.
1: 2000년대 초반쯤에 막 엄청나게 열풍을 일으키면서 인디씬에서 막 화제였으니까.
0: 맞아요.
1: 요즘은 2000년대 중반생들이 막 다 성인이 되고 그런 맞아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밴드 음악하는 친구들 사이에선 엄청난 선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전에 막 크라잉넛 씨 조용필 밴드 바라보던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0: 약간 그런 진짜로 그런 느낌일 거예요.
1: 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든 것 같은
0: 아니,
1: 그런
0: 넘어가,
1: 생각도 드는데
0: 넘어가.
1: 빨리
0: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왜 자연스럽게? 네. 어떤 음악을 갖고 왔어요?
1: 아 넬은
0: 네.
1: 아 물론 정말 많은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음악을 보여줬습니다만 제일 잘하는 특기 중에 하나가. 그 세계적으로 1990년대 한 중반과 후반에
0: 네.
1: 약간 우울한 듯한 모던 락, 얼터너티브 락이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잔뜩 흡수하고 멋있게 소화를 해냈었죠. 그리고 이번 곡도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스윗 딜루전 이런 곡 들어보면 그 넬이 가장 잘하는 조금 슬프지만 에너지 있고 호소력 있는 그런 멜로디와 노래를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곡도 있는데
0: 네.
1: 최근에 이제 앨범이 나와서 네. Don't Go Let Me, Don't Let Me Go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적어가지고 잘못 읽었습니다.
0: Don't Let Me Go예요?
1: 네, Don't 네. Let Me Go.
0: 네.
1: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희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0: 오,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아까 Sweet Delusion 같은 경우는 좀 희망이 꺾인 상태를 노래했다면 이 노래에서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로 네, 노래를 했는데
0: 네.
1: 여기에 사운드적으로 좀 독특한 건 브라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색소폰이라나 뭐 트럼펫 같은 그런 관악기 같은 것들을
0: 네.
1: 써서 좀 밝고 힘찬 음악을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들어볼 곡 역시 Don't Let Me Go입니다.
0: 네. 편안하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넬의 이름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1: 네 정답은 1번 영화 제목이었고요.
0: 네.
1: 조디 포스터 주연의 동명 영화 넬에서 네, 가져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언어로 소통하는 주인공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팀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0: 5348님 정답 간판 땡. 0075님 영화입니다. 예. 네. 좋아요. 오늘 2부 기다렸어요. 대화님 하셨고 5404님 2번 간판. 간판과 영화가 오늘 박빙이었네요. 1716님 영화. 자, 이 중에서 9089님이 소개해 주세요.
1: 네. 9089님이 정답 영화 비가 부슬부슬 이제 장마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두 분 이야기 들으니 지루하지 않고 재미납니다 하셨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이분께 나노믹스 비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대화님 덕분에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내일에 Don't Let Me Go 이 노래 들으면서 대화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1: 네 내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좋습니다. 내일 우리 축구 대표팀의 승리 소식을 첫 소식으로 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오늘 나누게 될 이 성인은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법을 먼저 보여주시죠. 마치 새벽의 여명이 해가 뜨면 조용히 사라지듯 자신은 뒤로 물러나 예수님을 가리키셨던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하셨지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시면서 신약의 메시아를 연결시켜 주신 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오늘 기도밥상에서 백종원 신부님과 그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곡 김민기가 부르는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올게요.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외치던 분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몰렸을 때조차 자신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 오늘 기도밥상의 주제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네,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백종원 신부님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문자가 또 왔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김정미님. 네, 수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김민기의 노래를 시작하는 노래로 시작하는 기도밥상 더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사람 세례자 요한. 네,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가 이 노래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나요? 좀 잔잔하게 부르는 노래였는데 뭔가 이분도 굉장히 노동가요를 많이 불렀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거친 세파를 헤치고 나가는 그런 듯한 인상을 받은 이 김민기님. 아우, 옛날 가수시죠. 예, 이진희님. 네, 제가 왜 그런지 느낌이 와서 신부님 지금 옆에 계시긴 한데 신부님 여기 이분 아셔요? 그랬더니 아신다고. 예, 세실리아 선생님 마를 거 신부님 성요한 세례자 탄생 축일에 기도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은미님, 수녀님, 오사길 관계자님들 그리고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끝까지 귀 기울이고 또 필요하면 문자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악동 뮤지션 노래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기도요설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덥지도 않고 뭐 참 애매한 6월이긴 합니다. 그죠? 네,
1: 낮은 그래도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해서
0: 그러게요. 네, 미사 아직... 때 오늘 아침 미사 때 저희가 왜 이렇게 서늘하지 이러면서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만 좀 켜고 양쪽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오 서늘하니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래서 아직 그래도 낮은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서 네. 아직까지는 예. 뭐라 그럴까 불편함보다 기분 좋게 네.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신부님은 여름 되면 막 그 제의를 몇 겹으로 입으셔야 되니 땀 바가지로 흘리잖아. 네. 예, 정말 이제는 온 사방군데가 초록초록하죠. 네. 예예. 근데 뭐 여름 장마가 또 뭐 시작된다는 예보는 있는데 뭐 비가 왔다가 다시 또 해가 반짝 났다. 그러니 진짜 이게 장마가 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1: 게다가 어제 그제는 하늘이 너무 맑아요. 오늘도 아침에 하늘 저도 새벽 미사 끝나고 하늘이 너무 맑아서 이렇게 예. 성당이랑 같이 하늘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정말 푸르른 하늘이. 하늘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도 뭐 혹시 수해가 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죠?
1: 네.
0: 예. 본당에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새로운 소식 있으신가요?
1: 네, 저도 뭐 일상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뭐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다면 네. 지난번에 천형성체를 잘 마치고 나서 예예.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네. 복사를 지망하는 이제 예비 복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았고
0: 예, 몇 명이나요?
1: 6명의 친구들이 이제 복사 신청을 네. 했고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일종의 그 통과
0: 교육
1: 통과 의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새벽 미사 이제 정해진 예. 횟수를 이제 새벽 미사를 꼬박꼬박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0: 네, 엄마들이 죽어놨다.
1: 그러니까요.
0: 일찍 일어나야 되니.
1: 그래서 오늘 저 아침에 제가 새벽 미사 집전하는데 네. 이렇게 꼭 맨 앞자리에 예비 복사석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애기들 쪼로로 앉혀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미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제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무슨 격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방에 그 아주 빳빳한 신권으로 만 원짜리가 좀 여러 장이 있었거든요.
0: 와, 뭐 그런 일도 있어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미사 끝나고 그 쪼로로 앉아 있던 아이들에게
0: 8명
1: 6명 아이들에게 앞으로 잘 열심히 준비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한 명씩 만 원씩 용돈을 다 빳빳한 신권을 주어줬습니다.
0: 웬일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너무 좋았겠다.
1: 다 재밌게 이렇게 특히 엄마들도 재밌어 네. 하면서 받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네. 그 꼬맹이 한 명이 저한테 쓱 오더니 신부님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주세요.
0: 어머머.
1: 이래가지고
0: 5만 원권. 아하 얘 욕심이 아이고, 있구나. 아이고 네. 재밌다.
1: 네, 하여튼 에. 그렇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아이들과
0: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하면 되지.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격려 예. 차원으로 용돈을 준 아침이었습니다.
0: 네, 다음에는 이제 뭐 초콜릿 이런 거 준비했다가 하나씩 주세요.
1: 네, 네. 네.
0: 괜히 돈 쓰지 마시고.
1: 알겠습니다.
0: 예, 저희 수녀원에는 뭐 이제 특별한 일이 없고 소임이동이 이제 아직도 이동 중이에요.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 뭐 거의 96명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지금도 짐 싸는 수녀님이 계시고 오고 가고 좀 뭐 그럽니다. 7월 네. 2일까지 다 이제 소임 이동지로 다 가라고 이제 공문상으로 났기 때문에 아직도 며칠 더 남았습니다.
1: 인사 이동 중이신 예, 예. 거죠?
0: 네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곳에 가는 희망도 있고 설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0: 예. 저희는 뭐 방학이 또 7월 1일부터는 이제 수녀원도 좀 방학이 있어요.
1: 오, 방학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0: 오, 왜요? 있어야 돼요. 오, 너무 더우니까. 네. 예. 너무 더우니까 공동체에 예, 그룹 저희 그룹이 6개인가 7개인가 있는데
1: 네.
0: 예, 6개인가 봐요. 근데 그 그룹끼리 하는 성체 주배가 있어요. 매 주마다 뭐
1: 기도
0: 예, 예. 어느 그룹은 뭐 토요일 어느 그룹은 일요일 아니 뭐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공동기도가 생략돼요. 공동 성체조배가
1: 너무 더우니까
0: 네,
1: 이제 조금
0: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리고 공동 묵상도 또 하는데 요일별로 그룹별로 그것도 이제 생략되고 그리고 2시에 종 치는데요. 사도직 시작하는 종을 2시 30분으로 이제 늦춰집니다.
1: 아, 그 오후 일과가 30분 늦게
0: 예,
1: 출발을
0: 예,
1: 하신
0: 그 어디예요? 그래서 7월 1일만 기다리는 수녀님들도 계시답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수녀님들도 그렇게 좀 중간에 휴식과 쉼이 꼭 네. 필요하시다고 저는
0: 그럼요.
1: 생각합니다.
0: 네, 그래서 와 공동 성취업에 이제 개인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네, 네. 자기 상황에 따라. 예, 시부님 지난주는 이제 예수 성심 성월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오늘 나누어 주실 주제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 교회 전례에서는 성요한 세례자라고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뭐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게 편리하죠.
1: 네. 네.
0: 입에 잘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게 오늘 주제와는 맞지 싶은데요.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단순합니다. 오늘 6월 24일이 세례자 네. 요한 대축일이라서
0: 네.
1: 오늘 세례자 네. 요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0: 네.
1: 세례자 요한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제 구세사의 핵심 인물이면서 우리를 네.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 대축일을 맞아 기도밥상 시간에는 세례자 요한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영성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0: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렇다면 좀 궁금한 점도 많을 텐데요. 다른 네. 분들이. 세례자 요한은 그러면 구약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신약에 속한 인물인가? 어떤가요?
1: 아, 그러게요. 정확히 네. 어디에 속해 있던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0: 네.
1: 근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0: 네.
1: 일단 세례자 요한은 구약을 완성시킨 예언자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침표가 네.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또 동시에 신약의 길을 내는 선구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이런 유명한 예언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예언자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올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 당신 자신을 파견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인물을 파견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면서 인류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리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속했느냐 신약에 속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이지 않을까.
0: 다리 역할. 네. 네.
1: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와, 그럼 뭐 구약에도 속하고 신약에도 속하고 그러신가요?
1: 그렇죠. 구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0: 예,
1: 찍고
0: 메시아를 또 딱 가르쳤고
1: 네.
0: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분이시겠네요. 네,
1: 그래서 저는 네.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표현이 참 네. 좋게 들립니다.
0: 예언자로 말하면 구약에 속하겠지만 네. 또 예수님과 연결된 걸 생각하면 또 신약에 속한 분이다.
1: 그렇죠.
0: 예예.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사 때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이렇게 들어 높인 다음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처음 하신 분이 세례자 요한이신가요?
1: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라고
0: 예, 예.
1: 이 고백. 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0: 네.
1: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뵙고 외친 그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이 세상에 외친 것이 이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라는 외침은 오늘날 우리 가톨릭 전례 안에서 신자들을 성체성사의 신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0: 네네. 이름이 세례자 요한인 만큼 세례성사와도 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예. 그렇죠. 뭐 예. 이미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네. 우리는 모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례 성사의 가장 원천이 됩니다.
0: 네네. 그게 시발점이 된 거죠.
1: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다는 사건이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세례받으셨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이
0: 예수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셨었는데.
1: 그렇죠.
0: 네네.
1: 그러나 우리가 지닌 인간의 죄와 또 나약함을 당신께서도 함께 짊어지시겠다는 네. 당신의 겸손 혹은 연대의 표현으로 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0: 이거 참 중요하네요.
1: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저는 이때에 하신 세례자 요한의 대답이 늘 제 마음을 울립니다.
0: 네.
1: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나 요한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1: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라는 말입니다.
0: 이분은 알고 계셨네요.
1: 그렇죠. 예수님이 네. 누구신지 알고 계셨고 스스로를 온전히 낮추는 겸손의 마음까지 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례자 요한은 그런 자신이 지니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며 세례를 드립니다.
0: 네.
1: 이로써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구원의 신비를 목격하고 그 뜻을 따르고 심지어 세례까지 드린 인물로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0: 네. 참 중요한 대목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영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네, 이것이 오늘 뭐 기도밥상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0: 네네.
1: 세례자 요한의 영성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1: 세례자 요한의 영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 세 가지는 바로 침묵, 회개,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입니다.

0: 침묵, 회개, 겸손.
1: 겸손.
0: 네. 네. 먼저 침묵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침묵은 광야의 영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 네.
0: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까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자신을 수행하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톨릭 영성에서 광야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소음과 혹은 유혹을 끊고 오직 하느님과 대면하는 친교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극기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세례자 요한은 이때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육체적 욕망을 철저히 절제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가난과 고난 그리고 극기를 통해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물질 만능주의나 또 분주함 또 바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신자들에게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광야 영성은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주님의 세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영적인 초대 를 보여주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게 침묵을 잘 지키려면 입 먹는 거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0: 그래서 지금 수녀님께서 딱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떠오른 건데 네. 어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례자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 단백질과 아주 좋은 건강식만 드시고 살았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1: 요즘 말하면 웰빙 음식.
0: 웰빙 음식. 네, 그런 지금 그러나 예. 수녀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먹는 것
1: 절제가
0: 절제하는 예. 것 이것이
1: 요즘 뭐 먹을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도 해방이 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본보기를 좀 보여주신 것 같네요. 네,
0: 그것이 침묵과 절제로까지
1: 그게
0: 이어진다는
1: 꼭 이어져야
0: 점이
1: 되겠죠.
0: 네, 중요하다고.
1: 단식을 하면서 침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0: 네.
1: 예, 그 과정 밟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황소리 노래입니다. 임마누엘.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세례자 요한. 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 문제를 신부님께서 답 주시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예, 유아는 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수녀님과 오석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눈썹 붙이셨네요. 세례자 유아의 겸손을 담고 겸손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문희종 세례자 요한 주교님과 세례자 요한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세례자 요한 오늘 영명축일인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정말 축하를 많이 받으시고 또 기쁘게 지내셨고 싶으면 좋겠고 또 이 성인은 정말 우리가 오늘 시부님하고 나누듯이 참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삶에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묵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희님, 네, 레지나님이신가요? 네, 예,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님 또한 생각나게 하는 하루라고 하셨어요. 아유, 돌아가신 수단에서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예, 암 투병을 하시다가, 예, 세상 하직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분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내내 눈물을 저도 흘렸던 생각이 나네요. 예,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셨어요. 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거는 라주영님 거 신부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라주영님께서 네. 네. 소식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텃밭 채소를 따며 기도밥상 함께하고 있어요. 신부님 말씀으로 영적 배부름을 그리고 텃밭 채소로는 육적 배부름을 채워보려 하네요.
0: 아, 예, 텃밭 채소, 와.
1: 근데 정말. 이 시간에 텃밭 채소
0: 좀 뜨겁죠?
1: 너무 뜨거우실 것 같은데요.
0: 뭐 모자 쓰시고 그랬겠죠? 네. 네. 네. 아, 그래도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얼마나 신기하고
1: 그렇죠. 예, 아유, 상상만 해도 좋죠. 저는 너무 뭐, 저도 쌈을 네네. 좋아해서.
0: 아, 그러게요.
1: 싱싱한
0: 네.
1: 채소들.
0: 농약도 안 칠 네. 그런 싱싱한 걸 거 아니에요. 네. 와,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참 뭔가 소득도 있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흙과 친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라주영님, 네, 맛나게 잘 잡수시고 저녁엔 된장, 강된장 끓이나요? 예, 황상현님께서 수현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청취합니다 하셨네요. 네, 요즘 들어서 자주 오시는 우리 황배드로님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7님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님 안녕하세요. 영혼의 밥상인 기도밥상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이 오셨네요. 그럼요. 수요일은 꼬박꼬박 오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 예, 신부님 오늘도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을게요 하셨어요. 예, 오늘은 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부님께서 지금 잘 풀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신부님 두 번째 영성인 회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1: 네, 첫 번째로는 침묵에 관해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두 번째 영성은 회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원어를 또 한 번을 쓸 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회개는 성경 원어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네, 한다고 메타노이아. 합니다. 네, 네. 이는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이제 죄를 뉘우치는 것 물론 맞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려면 이 자신의 삶의 자세, 마음의 위치를 되돌리는 것, 예, 하느님을 예. 향하는 것.
0: 하느님을 향해서 되돌려놓는
1: 그렇죠.
0: 것.
1: 그렇죠. 예. 그래서 회심, 마음을 돌려놓다 해서 회심이라는 번역도
0: 예, 이게 잘 더 좋네요.
1: 어울린다고 합니다.
0: 네네.
1: 어찌되었건 이 메타노이아, 마음을 네. 하느님께 되돌리는 것, 이것은 네.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을 그냥 후회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 놓는다는 것, 이것이 회개 곧 메타노이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0: 도로에서 유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유턴.
0: 돌려가는 거, 돌아가는
1: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냥 회개라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이제 마음 고쳐먹었으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의 자세를 바꾸고 생각의 틀 그리고 행동 거지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변화
0: 네.
1: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고 이를 회개 영성 곧 메타노이아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모두를 하느님 뜻에 맞게 바꾸는 실천적 회개 이것이 메타노이아인데요.
0: 네.
1: 이 시작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 안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영성, 마지막 영성, 겸손. 자, 우리가 겸손 너무 하고 싶은데 겸손되게 살고 싶은데
1: 네.
0: 아, 이 세례자 요한처럼 살려면 어떤 겸손을 본받아야 될까요?
1: 맞습니다. 제가 예. 세례자 요한의 그 특징적인 영성을 침묵, 회개, 겸손 이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0: 네, 네.
1: 이 세례자 요한의 영성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고 할까요? 뭐
0: 네.
1: 가장 특징적인 걸 하나를 꼽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0: 네.
1: 그 세례자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하고 뛰어난 스승이기도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안드레아.
0: 아,
1: 그렇죠.
0: 네.
1: 이제 예수님을 찾아뵙고 저분이
0: 네,
1: 메시아입니까?
0: 네.
1: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세례자 요한은 충분히 뛰어난 스승이었다는 것이지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충분히 메시아로까지 추앙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0: 네.
1: 것입니다.
0: 네, 네.
1: 그럼에도 자신을 이렇게 우쭐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0: 네.
1: 자신을 온전히 낮춥니다.
0: 참 요 부분이 참 마음에 네. 항상 와닿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이 뛰어나면
0: 네.
1: 자신이 누리고 싶었을 수도 있는 어떤 영광이
0: 예.
1: 있을 법도 한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 이 철저한 겸손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모든 선의 근원은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겸손의 영성의 가장 뛰어난 귀감
0: 겸손의 영성
1: 네.
0: 어떤 겸손보다도 세례자 요한의 겸손의 영성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1: 예. 그런데요 수연님 제가 이게 날짜가 그렇게 딱 정한 건 아닐 텐데 제가 이번에 세례자 요한 조사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것은 이 세례자 요한 축일이 6월 24일이잖아요.
0: 네.
1: 이제 하지에 가깝습니다. 절기상
0: 아.
1: 24 하절기 올해 네. 하지는 6월 21일이라는데
0: 네네.
1: 이제 하지의 특징이 이제 낮이 제일 길었다가
0: 네네.
1: 이제
0: 점점
1: 낮이 줄어드는
0: 어허.
1: 그 세례자 요한의 축일의 하지는 낮이 줄어듭니다.
0: 어허.
1: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탄 12월 25일은 동지와 제일 가깝습니다.
0: 예.
1: 동지는 이제 그때부터 낮이 더 길어지는 해거든요.
0: 예, 밤에서 이제 또 낮으로
1: 그렇죠.
0: 가는 네.
1: 이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이 제일 가깝다는
0: 아,
1: 거죠.
0: 아, 이렇게 연결.
1: 그래서 하지에는 빛이 작아지니 세례자 요한을 떠올려 보고 동지에는 점점 빛이 커지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는 거. 이러한 묵상도 하나의
0: 와,
1: 신님
0: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네요.
1: 묵상이지 않을까?
0: 하지와 동지를 또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와 신부님도 공부할 하기에 달렸습니다 정말 연구하다 보면 모르던 거 다 가르쳐 주시네요. 예 사연 중에서 이기영님이 또 오셨네요. 오늘은 바오로 미술 끝나길 기다리면서 오색길 가족들과 기도 밥상 함께 했습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이태석 세례자 요한님과 모든 세례자 요한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세례자 요한님들 예,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은미 예, 은미 동생님께서 성지순례 하면서 자매님께 선물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 했었는데 대구에 가서 성모당으로 미사드리러 갔을 때 묵주기도 중에 성모님께서 김미경 히아친타 모녀라는 분에게 예, 임신 중이시군요. 이분 따님에서 선물 주라고 하면서 미사 봉헌했다고 지금 사연을 올리셨네요. 야 이렇게 지금 이제 호주로 가셨죠. 예, 여러 군데 성지순례 하고 나서 예,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정말 은총도 많이 받으면서 내적으로도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일터로 예, 호주에서 또 복귀하셨지 싶습니다. 예, 축하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신부님 그런데 저는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 예언자의 삶을 마감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울림이 줬는데요. 이제 오늘 내용 이제 짧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셨던 세례자 요한을 기억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 축일을 보내면서 세례자 요한의 침묵과 회개 그리고 겸손의 영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야, 세례자 요한 참 몰랐던 거를 오늘 또 많이 알게 돼서 신부님 고맙습니다.
1: 예. 네.
0: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 다 됐네요.
1: 네.
0: 다음 주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1: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연중 제13주일이자 동시에 교황주일인데요.
0: 아,
1: 교황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교황님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0: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교황님들 엄청 많으셨잖아요. 그러니 이 교황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신부님도 연구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재미난 얘기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오늘도 이제 함께 세례자 요한에 네. 관한 이야기 나눠서 기뻤고요.
0: 네.
1: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 만난 기도밥상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가톨릭 평화방송국 성당 제대 앞에는요 늘 정성껏 꽃꽂이를 해놓는데요. 꽃을 꽂아준 자매님의 이름은 저는 잘 모르고요. 맨날 그 꽃을 보면서 아, 참 아름답네요 라고만 제가 말할 때도 있고 혼자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꽃꽂이의 목적은 사실 꽃을 장식한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쁘게 하느님을 더 찬미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은 나를 좀 봐주세요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로 건너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적의 나침판. 예, 지금까지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렛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카르야 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

왕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비한 일들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축일을 맞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지만 이 축일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한 인물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며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화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려 할 때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처럼 하느님을 향해 몸을 틀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미사를 봉헌할 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며 하느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해 묵상하면서 견월망지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이 말의 의미처럼 요한은 손가락이 되어 구세주를 보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어 사라지지요. 이런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이 주목받고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손가락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쉬는 교우들이 많은 요즘 주님을 가르치

0: 그는 이 손가락들을 보고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폭풍 후에 배는 부서지고 해안가로 떠밀려온 걸리버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런, 작아도 너무 작은 사람들이 눈앞에 오고 가고 있어. 어릴 때 많이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의 내용이죠. 조너선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사람들은요, 키만 작은 게 아니라 마음도 작아서 이웃나라와 달걀 때문에 싸웁니다. 한나라는 달걀을 깔 때 좀 더 큰 쪽으로 까야 한다. 또 다른 한나라는 아니다, 뾰족한 쪽으로 가야 한다. 이걸로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어차피 먹는 달걀 어느 쪽이든 어떻습니까? 위로 까든 옆으로 까든 뭐 아래로 까든 쉽게 까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작은 차이 때문에 등을 돌리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보면서,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수요일 첫 곡, 악동 뮤지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왔습니다. 아, 달걀을요, 여러분. 뭐,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뭐, 싸울 일입니까?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이것처럼 우리가 별일 아닌 걸로 힘겨루기 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저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 소인국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오프닝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인국의 소인배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오프닝이었는데요. 우리 막 너 키가 몇이야?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근데 키가 큰 사람보다 우리 마음이 큰 사람이 더 멋있다는 사실 마음을 좀 더 키워서 대인배가 되어봐야겠어요. 오늘부로 대인배를 선언하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퀴즈를요,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오늘은 삼신부는 알고 있다! 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톨릭 신문 꺼내 읽고 그 시절에 대해 용신부님 대신 오늘은 삼신부님, 황영삼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요, 1995년으로 가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나는 그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미리미리 문자나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퀴즈 정답.

0: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 동서.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땡땡 양산, 이것 양산, 여러분들은 쓰고 나면 잘 돌려주고 있으신가요? 대구 서구에 따르면요, 지역 17개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됐던 이것 양산 5,000개 중에 1,045개만, 1,045개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냐? 이거 이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회수율이 21%밖에 되질 않았대요. 이게 원가가 만 원인 고급 양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서구는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것 양산을 빌릴 때 일자, 성별 등을 관리대장에 적도록 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리 감독보다도 우리가 스스로의 이것의 힘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정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예전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것 냉장고를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자동차 정지선 안에 싹 들어가면 이것 냉장고를 선물하는 방송이 있었죠? 과연 무슨 냉장고였을까요? 1번 관심, 관심 냉장고였을까요? 2번 양심, 양심 냉장고였을까요? 그 시절 이 예능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다 정답 맞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땡땡 양산이잖아요. 관심 양산일까요? 양심 양산일까요? 우리가 너의 이것에 맡긴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샵 093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 지키는 분들에게는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홍진영의 엄지척 듣고 올게요.

홍진영 엄지척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요. 이것 양산 회수율이 낮다는 소식인데요. 이것 양산의 반납을 안내하는 문구도 새겨 넣고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빌려가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이것에 맡겨야 돼요. 시민의 이것이 발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해외 여행객들이 와서 우리나라 커피 가게에서 전화기나 짐을 두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SNS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 지갑이나 차키 노트북으로 카페 자리를 맡는다더라 막 이런 글을 올리면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아무도 안 훔쳐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안 가져가는 것도 그것도 이것 적인 행동이지만 원래 자리에 돌려두는 것도 그것도 이것인 거죠. 다 함께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것을 좀 지켜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나침반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관심, 2번 양심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오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관심 양산일까요? 양심 양산일까요? 이거 양산 말고 우산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 학교에도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면 우산을 준비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 우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참 잊어버려서 그렇지 꼭 가지고 와요. 깜빡해서 그렇지 꼭 반납을 하니까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 뒤져서는 안 되겠죠.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관심일까요? 양심일까요? 둘 다 가져야 하긴 하는데 오늘의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오는 동안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아연이 부르는 굿보이 듣고 올게요.

대가연 어굿보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관심 아니고요.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양산 대구 서구 지역 17개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됐던 양심 양산 5,000개 중 1,045개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식 전해드렸거든요. 지난해에는 대구 중구에서 집계한 양심양산 회수율 0%. 많이 발전했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 양심이 좀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달성군도 양심우산 비치했는데 회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20%가 됐다고 하니 발전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100%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혼내니까 너무 혼냈죠, 제가.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내가 갖고 싶어서 반납을 안 한다기보다도 거기에 다시 들릴 일이 지금은 없어서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귀찮지만 꼭 반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더 많겠죠? 올해는 그래도 5개 중 1개는 돌아오고 있다고 하니까 차차 지금부터 5개 중 5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부터 양심을 챙기기로 합시다. 우리 세회호님이, 윤세호님이 정답 2번 양심이라고 해주셨고, 영민님도 양심보다 욕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반납 안 하는 사람은 양심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카엘님도 정답은 2번 양심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문자 좀 살펴볼까요? 5418님이 2번 양심. 오, 양심 정답이에요. 9832님이 정답은 양심.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나에게 양심이란 행복이다. 행복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과도 같은 존재이다. 선물 받고 싶어요.

0: 것이라고 본심을 뒤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뭐랄까요, 우리 9832님 이렇게 성실하고 긴 문자, 성의 있는 문자, 양심 있으신걸요. 정답 양심이었고요. 5802님께서 2번 양심, 그리고 2436님께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답은 양심이죠 하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정답은 양심입니다. 양심 양산이요. 지난번에 비오는 날 두 개나 빌렸어요. 빌릴 때는 편하지만 돌려주려니 좀 많이 귀찮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압류. 저도 이 마음 알아요. 급하게 빌릴 때랑 또 우리 돌려주러 가야 될 때 마음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걸 이기는 게 양심입니다. 3714님이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와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보고 자란 37살 어른이입니다. 정답은 양심이라고 해주셨는데, 웬일이야. 우리 동년배네요. 뭐 동갑은 아니지만 동년배입니다.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보고, 신동엽의 러브하우스 진짜 재밌게 봤어요. 빠바바밤빠. 아, 이거 아닌가? 음을 맨날 빠바바밤. 이건지 아닌지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3368님이 양심 우산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6733님도 문제도 정답도 재밌어요. 정답 양심 하고 보내주셨고, 4023님, 1166님, 대뜸 퀴즈 양심 양산 하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양심 정답이었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1166님께서는 우산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거 아마 똑같은 우산이 있어서 누군가 착각하고 가져가신 걸 수도 있어요. 막 일부러 가져가신 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 교우분들은 다들 양심이 잔뜩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더 편하다는 팁을 알려드리면서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1: 삼신부는 알고 있다.
0: 이렇게 차분한 오프닝은 오랜만이에요.
1: 타이밍을 놓쳤어요.
0: 자,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시 PBC에서 99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가톨릭 신문 함께 읽어봅니다. 합치면요, 129년의 시간인데요. 129년의 시간 중 한 해의 시간을 정리해보는 시간. 황영삼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황영삼 마테오 신부입니다.
0: 신부님, 어쩜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시나요?
1: 지금 방송 톤으로 맞추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계속 말 좀 시켜주세요. 튜닝하고 있으니까.
0: 지금 이렇게 이렇게요.
1: 네. 요즘에 카메라도 있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0: 네. 우리 삼신부님의 팬분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프란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영삼신부님 나오신다. 삼신부님의 아름다운 성가를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프란2033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1: 네, 곧 신곡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어머나, 뭐야, 갑자기 귀가 달콤해져서 뭐지 했는데 신부님 목소리 때문이었군요 라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지금 이제 칭찬 폭격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신부님
1: 분위기 좋네요. 오후 5시 방송
0: 다들 환영해 주시고.
1: 그러게요. 네네. 네. 따뜻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신부님 목소리만큼이나 네. 감미로운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다고요.
1: 네, 오늘 기쁘게 오늘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몸이 안 풀려.
0: 저희 그러니까 한 1, 2분 정도 있다 보면은 네. 또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용신부는 알고 있다! 이었거든요.
1: 네.
0: 용신부님께서 직접 추천을 해주셨어요.
1: 박준영 신부님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어머, 이런 실수.
1: 우린 다르다.
0: 네, 어떤 네. 면이 좀 다르실까요?
1: 그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0: 어머어머.
1: 저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으나,
0: 네.
1: 서로 비교하고 싶진 않다.
0: 그럼요. 네. 우리 양쪽 신부님들 다 너무너무 네. 좋습니다. 섭외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1: 그 섭외받고 지난 방송을 보면서, 지난주 방송을 봤거든요.
0: 국신부님.
1: 난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영국 시모님이 계시더만 바로 위층에 계시던데.
0: 아래층입니다.
1: 아래층이구나. 네. 아, 그래서 여영국 시모님을 여기서 계속 훈련을 시키면 되지 네. 않을까 했는데
0: 네.
1: 그 내가 낫겠지?
0: 그렇. 저 다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저 사고, 아니, 사고입니다.
0: 국 신부님이 네. 보실 수도 있으니까.
1: 아, 사고 죄송합니다. 여영국 신부님.
0: 그러니까 네. 내가 원앤 올리가 아니어서 지금 좀 서운하다 이런 걸까요?
1: 예, 아닙니다.
0: 그건
1: 늘 감사하죠.
0: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가톨릭 신문에 나온 나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1: 뭐 저도 매주 가톨릭 신문 보고 있으니까요.
0: 네.
1: 뭐 요즘에는 잘 안 보였지만 옛날에 청년 담당할 때는 이제 청년국 이야기와 함께 좀 있었거든요.
0: 맞아요. 예. 2011년에 우리 신부님 이야기가 맨 처음 기재가 됐더라고요. 제가
1: 아이고,
0: 한번
1: 언제요?
0: 엊그제죠. 뭐 2011년 엊그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네.
0: 2011년 3월 16일 대구 청년 청소년 담당 청년 청소년 100주년 노래 발표 대구대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경축대회 일환으로 5월 10일 개최될 청년대회 주제곡을 제작 발표했다. 청년대회 주제곡 100년의 은총은 대구 일대리구 청년 담당 황영삼 신부가 작사 작곡했다. 이렇게 나온 게 우리 신부님의 첫 기사였대요.
1: 아, 그렇구나.
0: 예. 어떤 곡인지 기억나세요?
1: 100년의 은총이 뭐 하여튼 뭐 기억 안 나는데.
0: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1: 이때 대회를 제가 주관을 했었어요.
0: 네.
1: 뭐 그래도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대회라서 주제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쓸 사람이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썼었습니다. 예, 썼고 팍스가 연주를 해줬고
0: 네.
1: 뭐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 네. 이때 그러면은 이 노래를 쓰고 나서 좀 어떠셨는지.
1: 200년 때 쓸 사람이 틀림없이 검색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0: 멀리 내다보셨군요.
1: 가톨릭은 뭐 1년, 2년이 중요치
0: 그렇죠.
1: 않잖아요. 거의 뭐 1,000년씩 이렇게 뛰는 이 종교이기 때문에
0: 오.
1: 200년에 누군가는 이걸 찾아보겠구나. 그 마음으로 썼습니다.
0: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200년에.
1: 네. 감사하고요. 네.
0: 5시엔 설레라 200년쯤 됐을 때.
1: 설리님. 예. 상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신부님께서는 가요도 좀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1: 네, 가요를 지금 제가 대우 가톨릭 대학교에서 일반 학생들하고 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가보다 가요를 더 많이 듣습니다.
0: 고백을.
1: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0: 이제 네. 또 소통을 또 해야 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죠. 네. 1995년에도 많은 가요들이 있었고 그때가 좀 우리 가요계의 호황이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 네.
0: 기억나는 노래들 좀 있으세요?
1: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수능 금지곡처럼
0: 그런 게 있었어요?
1: 뇌 속에 박히는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노래를 제가 피했습니다. 제가 이 멜로디가 머리에 들어가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히려 발라드 쪽인 천일 동안 이런 거 좋아했고요.
0: 천일 동안이 어떤 노래였죠?
1: 알면서.
0: 아, 한 번만 해주세요.
1: 천일 동안 난 뭐 이런 노래였죠? 아, 노래방 가고 싶네.
0: 아니, 왜냐면 프라님이 오늘 네. 라이브 성가 듣나요? 라고 기대를 해주셔가지고.
1: 아, 네.
0: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고자.
1: 예, 죄송. 예, 여기까지입니다.
0: 네. 그때 정말 많은 가요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뭐, DJ, DOC, 머피의 법칙, 노이즈 상상 속에 너,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요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당시에 가요 톱10.
1: 아이고.
0: 가요 톱10.
1: 손범수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0: 손범수 MC가 네. 오늘의 1위는 하면서 이렇게
1: 맞습니다,
0: 발표했던
1: 맞습니다.
0: 그 시절이 1995년입니다.
1: 아, 그랬군요.
0: 이 프로그램이 이제 추억이 됐어요.
1: 근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이거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찾아보더라고요.
0: 진짜요?
1: 또 그 춤을 또 따라하고 배워오고 예, 그래서 이게 또 살아 있더라고요. 이 가요 톱10이 죽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0: 너무 신기하다.
1: 네.
0: 우리의 이 오늘 나노볼 1995년의 이야기도 가톨릭 신문 안에 살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가톨릭 신문 1995년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995년 1월 29일 일본 지진과 사회복지 주일, 1월 17일 새벽 간사이 지방을 강타한 고베 대지진은 일주일이 지난 23일 현재 사망자 5,005명, 부상자 2만 6천 명, 이재민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오는 1월 마지막 주일은 사회복지 주일이다. 이날의 재정 목적은 국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랑을 전하려는 데 있다. 일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1995년 5월 14일 대구 참사 침묵 시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축소 수사, 향후 대책 등을 호소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침묵 시위가 사고 현장에서 있었다. 그리고 1995년 7월 9일 김추기경 삼풍 참사 현장 방문 위로. 김수환 추기경은 6월 29일 발생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부실을 그대로 드러낸 자화상이라고 개탄하고 사고를 당한 이들이 조속히 구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0: 1995년 9월 10일 광복 50주년 분단 50주년. 광복 50주년 분단 50년을 맞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천주교 청년 백두산 순례단은 평가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통일운동을 지역별로 소공동체 모임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상 1995년에 가톨릭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1: 일이 많았네요.
0: 이해가 좀 안타까운 사고가 네. 왜 이렇게 이 한 해에 많이 일어났지 싶을 만큼 그런 참사들이 많았어요. 예.
1: 또 우리 가까이 있었던 큰 일들이 있어서 예, 좀 가슴이 좀 아프긴 합니다.
0: 그렇죠. 예. 1995년에 고베 대지진도 일어났고 그리고 대구 참사도 네. 있었고요. 저희가 일단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자연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때는 사실은 우리 처음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0: 뉴스 속보밖에 없었죠.
1: 네, 저희도 학생이었으니까 또 학교에 가 있고
0: 맞아요.
1: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더 기억에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들이라서 네.
0: 맞아요. 이 당시의 사고들이 기억에 나시나요, 신부님?
1: 뭐 예를 들면 우리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같은 것들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등교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 왔나 안 왔나 아이들을 체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협성고등학교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약간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실감이 사실은 안 났어요.
0: 이게 진짠가?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TV 앞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네. 어떻게 됐지? 뭐 그리고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이지? 구조된 사람이 더 지금 있나?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더 많은 생존자가 있기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우리 사회 전체의 부실을 드러낸 자화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또 이때 기사를 보니까 또 지금은 또 더 발전했는가 하면 요즘 뉴스도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 많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아, 언제쯤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질 수 있을까?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0: 맞습니다. 이 사고는 지나갔지만 그 시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남아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도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세훈님께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생각나고 희생자들도 생각나요.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도 생각이 나고 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생각난다고 안타깝다 눈물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영민님께서도 대구 지하철 참사 안타깝죠. 삼풍백화점 참사 많은 일이 있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은 분들과 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을 건네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신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걸로 따지면 이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사실은 그 사망자 101명이 있었는데
0: 네.
1: 43명의 이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영남중학교 예, 학생들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한 다리 건너면 우리 다 알잖아요. 대구 사람들.
0: 그렇죠.
1: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실 텐데 우리가 옆에서 이 일들을 잊지 않아 주는 것 예, 함께 기억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이렇게 다시 떠올려봐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고 네.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또 사고가 있었죠. 고베 대지진이 1995년이었어요.
1: 예, 이게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축복받은 나라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민감하진 않잖아요.
0: 그렇죠. 일본에 비하면.
1: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영화 같은 일이라서 예, 그 뒤로 또 지진이 타면 더 큰 지진이 또 일어나긴 하겠지만 네. 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지만 아마도 우리 천주교에서도 그때 당시 도와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세상은 또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가까운 이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사회복지 주일이다라고 가톨릭 신문에 또 나왔는데요. 지금도 이 사회복지 주일이 있나요, 신부님?
1: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구라주일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0: 네. 그게 어떤 뜻이죠?
1: 구라가 이제 구에서 구하는 뭐 나병을 환자들 한센병을 돕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1968년도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구라주일이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주일로 됐다가 이제 92년을 계기로 우리 주교회에서 이제는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원조하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름을 해외 원조주일로 이렇게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0: 그렇게 지금 네. 바뀌었군요.
1: 그렇습니다.
0: 이 날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뭔가 삶의 자세를 돌아보기도 되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 거잖아요.
1: 네.
0: 네.
1: 우리가 나누고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 우리 가톨릭 신앙인의 마음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굴 돕는 사람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날로 기억됐으면 좋겠네요.
0: 맞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결국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어떤 뛰어난 기술이라기보다도
1: 네.
0: 사람들의 마음 또 사람들의 손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노래를 한 곡 듣고 저희가 또 나머지 기사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1: 네.
0: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신부님?
1: 제 노래 들어도 돼요? 이제 본심이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0: 네, 여기 카메라 보면서 네,
1: 그 사랑을 보았네라는 예, 음반이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0: 좋습니다. 네. 우리 황경삼 신부님의 신곡 그 사람을 난 보았네 듣고 올게요.

0: 우리 황영삼 신부님의 신곡 그 사랑을 난 보았네 듣고 왔습니다. 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이거 라이브로 들으면 더 좋겠다. 언제 한번 또
1: 네.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0: 이게 지금 다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제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좋습니다.
0: 요거
1: 네.
0: 안 오신다고 할 때 요거 네 오겠습니다 한 거 보내드리면 네. 되겠다. 네. 아, 우리 나콩이님은 뮤직비디오도 보셨나봐요. 너무 아우. 싱그럽고 예뻐요. 자연에서도 느껴지는 하느님의 사랑 하고 보내주셨고요. 세훈님이 신부님 대박입니다 라고.
1: 아우,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프라님도 오늘 황영삼 신부님을 나는 보았네 라고 음원 구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유 진짜 이런 어떠세요? 이런 열렬한 사랑
1: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한 곡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영상을 만드는데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런 인사를 다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도 돌려주는 거라서 더 많이 해주세요.
0: 더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네. 다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 마지막 기사인 네. 광복 50년, 분단 50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쁨과 아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광복 50년인데 분단 50년.
1: 맞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그래서 2차 대전이 좀 늦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직까지도 예, 우리는 휴전이라 하잖아요. 네. 예, 그게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일이 또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입니다. 미사가.
0: 맞아요.
1: 예, 그래서 기도 중에 또 우리 분단된 한국이 또 화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게 정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화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평화, 화해, 뭐 용서, 일치 이런 가르침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1: 뭐 요즘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때를 기억 살아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와 있어서 네. 혹시라도 이 기억이 이제 사라질까 두렵긴 하지만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톨릭 신문 보니까 2027년이 평양 교구를 설정했는 100주년이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신부님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나누고 하시는 모습들이 아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겠지 그때를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백두산 순례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이제 그때 되면 갈 수가 있는 거겠죠.
1: 네. 근데 이때 아마 92년도에 한국과 대한민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맺고 나서 네.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0: 네.
1: 예, 그런데 이때 어떻게 이제 백두산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가톨릭이 이 통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운동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0: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관광의 의미라기보다도 네. 민족 화해를 위한 순례인 거잖아요.
1: 네.
0: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일까? 정치적인 의미를 다 떠나서 뭔가 마음이 하나 되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심도 깊은 질문을. 하지만 그 통일이라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혹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으로는 통일을 향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일이 현실화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 풀어야 되는 숙제인 거고 네. 이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0: 아멘. 신부님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1: 그러네요.
0: 시간이
1: 네.
0: 진짜 후딱 갔죠. 어떠셨어요?
1: 이제 몸 풀렸는데.
0: 그러면 저희 끝까지 해볼까요?
1: 죄송합니다.
0: 뒤에 거 없이 그냥 끝까지.
1: 아닙니다. 너무 떨려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0: 1995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좀 이랬다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1: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라서 사실은 학교에 있었던 기억밖에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상인동 가스 폭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0: 네.
1: 아 그때 당시 우리 또래 친구들 또 우리 엄마 또래의 어머니들이 참 가슴 아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또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좀 이따 지하철 타고 다시 집에 갈 건데요.
0: 네.
1: 예, 그때의 기억을 하면서 또 안전한 것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995년이 아픈 기억이 많은 해지만 그만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내밀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황영삼 신부님 저희 또 볼 수 있겠죠?
1: 네.
0: 아, 요거 여러 개 따서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자, 신부님 보내드리면서 언젠가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여러분 밤에 머리 감고요 잘 말리고 주무시나요? 밤에는요 더더욱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해서 잘 말려야 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들면 두피에서 세포가 재생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축축하게 덜 말린 상태로 잠들면요 고온 다습해서 균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된다고 꼭 잘 말려야 한다 전문가가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잘 말리는 거냐고요? 일단 머리를 감은 뒤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고요. 드라이어에 찬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모발이 아니라 두피 속을 겨냥해서 바짝 말리는 게 좋다네요. 말리는 게 귀찮다고요? 그래도 머리는 잘 말리고 대신 이거는 안 말릴게요. 성당 꼭 가겠다고 하는 거 안 말립니다. 미사 한 번 더 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말릴게요. 묵주기도요 한 단이라도 더 바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안 말립니다. 냉담한 가족에게 먼저 안부 전화 해보겠다고 하는 거 이거 안 말리죠. 오늘의 비타민말 퇴근길 오늘 하루 감사기도 드리기 절대 안 말릴게요. 미사 드리는 일, 묵주기도 한 단 더 드리는 일, 평일 미사에 들러 잠시 기도하고 오는 일 다 안 말립니다. 대신 머리카락 꼭 말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도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놀러 오는 거 완전 안 말립니다. 꼭 오세요. 약속해 주세요. 아시겠죠? 끝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0: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소리 이맛 대구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어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기관 보고부터 파행으로 시작됐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상임, 비상임위원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한 목소리로 질타가 나왔습니다. 업무가 바빠서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관위원장은 대부분 현직 지방법원장이거나 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저 국회의원들의 소낙비를 피해보자는 심정으로 불출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결국 오후에 무더기로 또 출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선관위원들의 답변도 가관이었습니다. 투표용지 50% 인쇄지침에 대해 지난해 11월 선관위 회의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남래진 선관위원은 보고받은 기억이 있다며 반대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당시 밥친구로 알려진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권한대행의 답변 태도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 소위 대통령의 밥친구가 상임위원으로 간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등 질의가 쏟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제 셋째 동생 나이다, 같이 밥을 먹고 다닌 적도 없다, 선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태 꼭 참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관위원 상당수가 국조특위 참석을 꺼린 이유는 국회의원의 질타가 불편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더 큰 이유는 투표 당일 혼란을 설명할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임과 겸직이라는 구조는 책임과 권한을 분리했고 선관위 직원의 느슨한 관리를 감독할, 감시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한만큼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책임지는 공직자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6월 24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함께 나누고픈 의견 응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똥떨어도

0: 단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오늘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6: 예, 김수민 평론가는 저희 방송에는 처음 오신 거네요.
7: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뭐 올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 좀 시간이 안 맞았던 기억이 나고.
6: 네, 사실 워낙 인기가 네. 많으셔서 동시간대에 또 네. 출연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경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네. 진작에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김수민 평론가의 성대모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7: 아, 네네. 요즘에 잘 안 하고 있어요.
6: 요즘 왜 안 하세요?
7: 리스크가 네. 너무 커지고
6: 아,
7: 있어요.
6: 리스크가 네.
7: 안 비슷하다 이런 아. 얘기가 너무 나오고 네. 네, 저도 심리적으로 좀 취약해 있어서 아. 네.
6: 좀 적응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 아. 네. 아니 저는 네. 오는 길에 여기 경건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네. 코너가 악마의 대변인들이라고
6: 아, 그럼요. 네, 매운맛으로
7: 네, 매운맛 이렇게 돼 있어서
6: 매운맛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문성호 대변인이냐 뭐 워낙 잘하시니까.
8: 아니 근데 네. 저도 좀 매운맛을 요구받고 있는데 네. 뭔가 여기만 오면 마음이 경건해지고 뭔가 맵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6: 고해성사 받아야 될 것 같고 왠지 네.
8: 뭔가 좋은 말 해야 될 것 같고
6: 네. 하지만 냉정하게 오늘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마의 변에 사실상 얘기를 하면서 전격 사퇴를 했어요.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노무현 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 계보를 쭉 읊으면서 또 이제 개혁의 뭐 수레바퀴에 뭐라고 해요? 개혁의 바퀴는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또 검찰개혁에 대한 강조도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또 뭐 강덕구 최고위원은 배 선장이 둘일 수 없다라며 직격을 했고 또 문정복 최고위원은 장애 선장은 정청래다 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하고 좀 어수선했어요. 일단 오늘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수민 평론가.
7: 네 일단 뭐 돌아올 수 없는 강들을 건너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는데 이미 당의 균열은 드러나 버렸고 참. 오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특히 2015년에 국민의당하고 분당한 이후로는 당이 예. 점점 일색화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의 이치가 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가주거나 혹은 밀려나면

0: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갈려서 예. 싸우는 게 있어요. 예. 개미 같은 경우는 70%의 부지런한 개미, 30%의 그 게으른 개미가 있는데 30% 예. 개미를 드러내면 남아있던 그 70% 중에 30%가
1: 또 놀아요.
0: 게으른 개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정말 비슷한 사람들끼리 남아도 결국에는 또 갈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당내에 특히 거대 정당일수록 갈등은 불가피하고 어느 예. 세계 다 유수의 정당에도 정파 갈등이라는 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싸우는 건지 좀 속 시원하게 제가 평론가인데도 설명이 좀 힘들다. 국민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인가 했을 때 몇 가지 사안들이 있긴 하지만 예.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네, 이런 의문들을 또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 거기 정파가 굵직하게 크게 두 부류 뭐 온건한 중도파와 좌파적인 뭐 사회민주주의적인
1: 뭐 버니 샌더스
0: 그렇죠. 같이. 예.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왜 싸우는지. 그리고 둘이 연합은 연합대로 하면서 또 정책은 또 조금 다르게 가져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나는 두 파벌 중에 어디에 더 가까워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싸움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면 끼어들기가 어려운 싸움.
1: 그렇군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래서 뭐 지금 니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보기에는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뭐 이 싸움을 원인으로 돌렸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싸움.
2: 저도 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게 우리가 민주당 정도의 거대한 당이 되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떠한 정책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근데 그 내부에서 의견이 달라갖고 싸우는 거?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나 정통성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2: 이 민주당의 어떤 정통 적인 적자는 우리다. 흔히 얘기하는 뭐 상대를 문조털레우라고 부르고 뭐 A, B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에 대한 방법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민주당에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야. 원래 그 적통을 받는 인간이 아니야.
1: 예.
2: 혹은 아니야. 너 말은 틀려. 오히려 우리가 민주당의 적통을 받는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거의 문제는 과거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내려온 어떤 계보를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1: 예.
2: 그럼 이거는 사실은 그냥 싸움의 그 이유가 본인들도 말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사실은 결국엔 그냥 권력 다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많이 언급을 했어요.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 보기에는 자기 매기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1: 예.
2: 저번에 그 귀국길에 왔을 때 90도로 인상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공비례라고 하잖아요.
1: 예. 그러니까
2: 과한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좀 하지 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 실제로 그렇게 와서 90도로 인사하고 뭐 이재명의 시대를 이어가야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좀 더 보류할 입장이 있다라고 하자마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딱 이렇게 페북에 올려보여요.
1: 예.
2: 누가 보아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앞에서는 또 공손한 척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내전에서 일어나는 화전 양면 전술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꿋꿋이 한다는 건 이건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본인이 정청래 대표의 선긋기 그리고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무엇보다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시각과 아니 보안 수사권 같은 거 폐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약간 유화적인 뭐 태도 그리고 뭐라고 코어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과 좀 더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중도 보수까지 확장해야 된다라는 시각 뭐 이런 게 부딪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설득력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게 저도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여기서 중대 이슈인가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친명계가 보안 수사권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존치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예. 했고 김민석 총리는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고
1: 폐지를 얘기를 했어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네, 김민석
0: 그 친명계 의원들도 지금까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겸 국회의원 말고는 이렇다 하게 검찰 보안 수사권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갈등의 중요 소재인 건 맞는가? 현재까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거듭 강조하는 거는 노림수가 분명합니다.
1: 예.
0: 이를테면 월드컵에서도 뭐 우리 김승규 골키퍼 정말 훌륭한 골키퍼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공중볼 처리는 살짝 약점이 있다. 그럼 상대팀에서 계속 센터링 올리고 공중볼을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 놓고 보면 예. 법무부에서 검찰 보안수사 성공 사례집 이런 거 냈단 말이죠. 그게 아마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지향은 보안수사권은 필요해라는 걸 거예요. 그리고 잘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부터 부상할 때 검찰개혁 이런 걸로 승부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1: 예.
0: 기본소득이라든지 좀 경제 이슈라든가 이런 쪽으로 승부를 했던 정치인이라서 그래서 검수완박 논란 때도 한가운데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1: 예.
0: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기지를 종합했을 때 오히려 검찰을 이렇게 부리고 싶어하지 없애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1: 예.
0: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잘못했다가 핵심 지지층에서
1: 예.
0: 어, 그럼 정청래 대표 찍어야겠다 이런 고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알기 때문에
1: 예.
0: 계속해서 저는 그 약한 고리를 치면서 도발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근데 보안수사권 논쟁이 뭐 중요하신 분들은 있을 텐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2: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써온 전략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에 검찰 악마화를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2: 뭐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한 거는 뭐 조작된 거였고 뭐 무리한 기소였고 그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뭔가 썩어빠졌고 본인들끼리 카르텔이 있고 어떠한 본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게는 과도한 수사를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오고 그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인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1: 예.
2: 물론 검찰이 그렇게 잘못을 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1: 예.
2: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검찰들이 진짜 그런 애들이었어. 그런데 그러면 보안수사권을 없앴을 때는 반대로 그럼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수사권이 없는 경우면은 검찰 입장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내버리면 검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 예.
2: 그래서 기존의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누군가를 봐주거나 누군가를 과도하게 기소했던 거를 경찰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2: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주체만 바꾸는 개혁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수사를 하다 보면은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 예.
2: 우리가 기소 의견을 올리기 전에 모든 걸 깔끔하게 다 수사를 해서 경찰이 딱 올릴 수 있으면 좋지만 공판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은 그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검찰을 악마화시켜놓은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아니 그 걔네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조차도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뭔가 어 쟤네 검찰 편드네 이렇게 들리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보안수사권 본인 수사 생각하면 다 없애버리기 쉽겠죠. 근데 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거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1: 보안수사권 뭐 이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또 의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김용민 의원은 나를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오늘부터 토론회 한 달 안에 폐지하는 끝내겠다 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당대표 출마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내부에서는 그렇게 좀 중대한 이슈인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국제도서전 지금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열리죠. 여기 참석을 했는데 바로 달려갔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친노 친문의 적자다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0: 네,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는 충분히 준비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보를 놓고 결국 친명 대 친문 대결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1: 예.
0: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친 이재명이 곧 친 문재인이고 친 문재인이 곧 친 이재명이다. 명문 정당이요. 문명 정당이다.
1: 예.
0: 어차피 다 하나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게 아니다. 그걸 갈라서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다.
1: 참 말 잘 만들어내요. 보면은.
0: 근데 사실은 정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1: 예.
0: 제가 미리 짐작을 한 건데
1: 아, 예.
0: 어떻게 만들어내실지 보여서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쪽이 좀 프레임이 비대칭적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 대 친청은 없는 겁니다. 다 친명인 것이고
1: 예.
0: 그리고 더 유능하게 친명할 사람은 자신이다.
1: 예.
0: 이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거죠.
1: 예.
0: 근데 지금 슬쩍씩은 이제 좀 도발을 또 하고 있다 양쪽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 쪽은 이번에 민정수석 신임 민정수석 지명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발탁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는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1: 예.
0: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 다 성역이냐 이런 그 발로인 것이고 이번에 또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찾아가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응수라고 볼 수는 있겠죠.
1: 예. 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찬식 네. 민정수석이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서울 동부지검장을 했고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이 계기인데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니까 친문 쪽 뭐 지지자들이나 그쪽 그 의원들이 강하게 좀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고민정 의원도 이 의견을 좀 청취해야 된다. 여론을 청취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2: 그러니까 이 한찬식 검사가 얘기하자면은 정말 친문의 저승사자 같은 분이었던 거잖아요. 치자면은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도 수사를 하셨고, 예. 김경수 댓글 조작 특검에도 들어가셨고, 뭐 우리가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수사할 걸 수사한 거지만, 그 뭐 수사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개파들이 느끼기에는 본인들을 뭔가 억압하는 검사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친이하고 친문의 일종의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동맹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다 검사의 수사를 받는 입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그래서 개파적으로 넓혀서 보면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는 검사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는 거야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계속 해왔던 건데 근데 그런 게 사실 언제나 깔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균열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일 때 당시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균열이 계속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에서 한창식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걸로 한 번 더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야, 너 수사받는 거, 검찰이 수사받는 거 할 때는 우리 민주당에서 다 같이 우리 친문에서 해서 도와줬는데
1: 예.
2: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반대로 너네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우리 나를 도와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선을 긋는 쪽이 각자 워딩이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수사권으로 선을 긋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인사를 수급해 오려는 노력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1: 예.
2: 결국 안 됐었지만 뭐 이해훈 장관을 하려고 한다던가. 근데 이게 보통 내부 기반이 불안정한 사람이 외부에서 힘을 땡겨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게 되면요, 이분은 이제 자기 진영을 버리고 온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 뭐 검사니까 어디 진영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1: 예.
2: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느끼기에 본인의 위치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 송영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에 비공개 만찬을 했다. 근데 그게 귀국한 날이었죠. 저기 G7 정상회의 귀국한 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송영길 의원이 먼저 좀 보자고 했다. 그래서 저녁에 했는데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은 전당대회 얘기는 지읒자도 안 나왔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모두가 전당대회 얘기만 했다라고 지금 후일담이 나오고 있어요. 김수일 평론가님, 이게 시그널이 네. 뭔가요, 이게?
0: 네. 혹시 교묘하게 전당대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면서 그걸 계속 가리키는 듯한 말씀들을 하셨던 거 아닌가 싶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을까 싶긴 해요. 굳이
1: 예.
0: 그런 긴 말이 필요해? 라고 하는 서로의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물론 결심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는 있겠지만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뭐 걱정해야 될 정도로 서로 그런 길을 갈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격려를 해도 전당대회 잘 치러라 이렇게 알아서 잘 하시겠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해서 그 다음에 예. 뭐 연대연합을 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밀어주는 형식으로 갈 건지 이런 전략전술적인 고민들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길로 가든 간에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도우러 나가는 건 아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이미 뭐 굳이 긴 말을 서로 나누지 않더라도 그쪽에서는 조율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1: 그렇군요.
0: 예, 보여집니다.
1: 어쨌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기 의원이 반 정청래 연대를 해서 각자 각계약진을 하다가 결국은 단일화를 하거나 손을 잡는 뭐 이런 건데 뭐 anyone but 정청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2: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이계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1: 예.
2: 우리가 좀 둘로 찢어져서 나와서 나눠도 툭탁툭탁 하다가도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면 모르겠는데 국민의 지지도는 몰라도 지금 민주당 내 당원의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예. 과연 뭐 둘이 쪼개져 가지고 나와서 승리할 수 있을 상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더 잘하실 테니까 뭐 나름의 노림수가 있으시겠지만 지금 여기 나온 내용만으로는 조금 송영길 대표가 본인 욕심을 좀 내비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게 김민석 총리와의 뭐 연대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본인의 좀 더 존재감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엿새 만인가요? 이게 일주일 만인지 엿새 만인지 조금 이제 해석이 좀 다른데 어쨌든 엿새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 거취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많이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김준 평론가님 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나아졌어요. 물론 갑자기 호전될 네. 수도 있죠. 왜 갑자기 건강이 좋아져서 퇴원을 했고 네. 왜 갑자기 당원 얘기를 꺼낸 건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입원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전략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강행군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당 대표 정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국민이나 언론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예. 단식을 했잖아요. 근데 단식을 딱 봐도 급하게 들어갔고 나오고 나서도 급하게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그 단식에 필요한 준비 단계 그리고 회복 단계를 안 거쳤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사실 체질이 많이 약화되셨을 거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입원하셨을 수밖에 없을 거다. 거기까지는 뭐 다른 얘기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좀 빨리 나오는 느낌은 있거든요.
1: 예.
0: 이거는 이제 빨리 나가야겠다. 소위 몸이 달아있다.
1: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야 되는 이유가.
0: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오늘 뭐 어떤 여론조사 발표된 것들 보면 장동혁 대표가 반길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여론조사 내용을 또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개요를 다 불러드려야 되는 예, 예.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간략하게 제가 이미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40-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층의 과반이 중요한 건데
1: 예.
0: 지지층의 과반이 오케이다라고 했을 때는 천군만마처럼 생각을 할 거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그 기대에 맞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물론 예. 그게 조사가 완벽히 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또 크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1: 예.
0: 그러면 결국에 장동혁 대표 아무리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론이 늘어나도 당원 주권론, 예. 국민의힘판 당원 주권론인 거죠. 이 당은 당원의 것이며 나는 당원 다수의 지지로 대표가 되었고
1: 예.
0: 여전히 당원 다수는 날 지지한다.
1: 그리고
0: 나아가서는 제가 미리 예측하자면 의원 기득권대
1: 예.
0: 당원, 평당원 이 구도까지도 짤 수도 있다.
1: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당원 주권론 뭐 이게 민주당에서 있었던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고성국 그 씨, 고성국 유튜버가 이 비슷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의원들이 어디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느냐 당대표의 거취는 당원들과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젠가 이제 했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이쪽이 좀 비슷한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만덕산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1: 예.
2: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책임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1: 네.
2: 뭐 그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 승리했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하고 거리를 확실히 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또 챙겨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자기를 지지해주는 이 당원의 흔히 얘기하는 짠물들은 확고하게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것 아닙니까?
1: 예.
2: 그럼 이거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거가 끝났을 때부터도 장동혁 대표는 계속 본인이 버티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거든요.
1: 예.
2: 그럼 거기에 이제 힘까지 붙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진짜 버티자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저는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뭐 만나신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몸이 안 좋은 건 진짜 사실 인가 봐요. 진짜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들어가셨는데 지금 내가 몸 안 좋다고 지금 누워 있다가는 뭔가 이 타이밍 놓칠 것 같아.
1: 예.
2: 지금 약간 세기를 받고 이 분위기 때 내가 버티겠다라고 확실히 뭔가 단두리를 쳐야 돼. 이렇게 돼서 오히려 몸이 아직 회복 안 되셨는데 나오신 게 아닌가.
1: 그렇구나.
2: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 대표 거취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뭐 당대 정점식 대표는 장동혁 대표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거지. 돼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0: 네. 저는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 이거야말로 쐐기가 될 것 같다. 정점식 의원이 그 세 명의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는 안 했던
1: 예.
0: 그런 의원인데 근데 그때도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은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진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복선이었던 거고
1: 예.
0: 정점식 의원이 돌아서 버리면은 장동혁 대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립이 되는 것이죠. 편들어줄 사람이 그나마 그 원내대표 후보 중에 가장 그래도 장동혁 대표하고 가깝다고 여겨졌던
1: 그러니까 영남 TK 약간 주류의 네. 지지를 받는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그리고 의원들로서는 개파를 떠나서 셈법이 조금 일치하고 있는 게 이대로 가면은 총선 어렵다. 자신이 공천 받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
1: 예.
0: 또 본선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경우에 장동혁 대표가 있으면 한동훈 의원 더 뜬다.
1: 예.
0: 이거 빨리 그 정치학에서 예방혁명, 수동혁명 이런 개념 있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먼저 선제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소위 얘기하는 언더치윤 쪽도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당직 인선을 곧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문성호 대변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래서 장도혁 대표 체제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뭐 임기가 보장하는 데까지는 버티신다는 것 같은데
1: 내년 8월
2: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붕괴를 하려 그러면 최고위가 결국에는 일정 수 이상 사퇴를 해야 붕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2: 지금 뭐 그렇게는 지금 내부 셈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도혁 대표는 지지하지 않아 이 지도부의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그럼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거냐에서는 각자마다 계산 속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장동혁 체제를 끝내려고 하는 힘이 조금 세게 붙지 못하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도 각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오세훈이 들어와서 할 거야? 뭐 한동훈이 복당할 거야? 복잡하거든요. 거기에서는
1: 예.
2: 또 각자마다 자신이 비토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이거 내가 잘하면 뭉개고 버틸 수도 있겠는데
1: 예.
2: 하고 버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하나가 있냐면요. 이 국민의힘 개통이라고 할게요. 이름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임기를 제대로 채운 적 못한 적이 너무 많아요. 당대표가 보장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비대위체제로 돌아갔던 적이 너무 많아요.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4명의 당대표와 8명의
2: 그렇죠.
1: 비대위원과 한 10명의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0: 그걸 세셨어요.
1: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심지어 그 순서까지 지금.
2: 그러니까 약간 내부에서 야 우리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일이 안 끝난다. 차라리 그래 어차피 망한 거. 하고 싶은 데까지 해보라 하고 아예 그렇게 끝난 사람 깔끔하게 끝내고 우리가 새 판을 짜자 이런 의견도 좀 내부에 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1: 예.
2: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임기 채우고 버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1: 아니 그 전정식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제가 눈에 띄었던 게 한동훈 의원 복당이나 개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거는 뒤로 좀 미뤄야 된다. 그런데
0: 네.
1: 개혁신당은 국민의힘하고 네. 합당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2: 저희가 합당을 할 일이 있을까요?
1: 아니 뭐 그 거취 문제가 먼저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2: 뭐
1: 하면서
2: 국민의힘이 네. 들어오시겠다면요 저희는 뭐 열려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요 얘기만 해볼게요.
2: 네.
1: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인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지금 약간 정치권이 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0: 네.
1: 지금 뭐 한지하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과거 윤핵관 했던 친윤 뭐 가슴으로 이해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이런 사람을 안 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이 박용진 의원도 이해 안 된다고
0: 네.
1: 규제 위원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0: 일단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게 좀 내란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지나치게 쏜 게 있거든요.
1: 예.
0: 그 내란 프레임을 쓰는 건 괜찮은데 그러려면 좀 폭넓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엄 때 같이 반대 표결했던 의원들이라든지 또 탄핵 때 같이 했던 의원들, 국민들, 그러니까 민주당 아닌 쪽까지도 포용하는 행보로 갔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민주당이 그 내란의 그 반사이득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독점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1: 예.
0: 근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예운 후보자도 그렇고 여기에 그 내란 옹호 행보를 보여왔던 사람들을 또 쓴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행보를 다른 당에서 했다면
1: 예.
0: 혹은 뭐 민주당에서 비주류 쪽에서 그런 행보를 했다면 이거 이중대다.
1: 너도
0: 내란 옹호다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참 그 민주당의 그 행보에 동의했던 그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행보를 못마땅해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1: 네.
0: 더 큰 분노가 나올 수 있고
1: 근데
0: 이렇게 한다고 국민 통합이 되는 건가? 이렇게 임명을 한다고 해서 그럼 국민의힘 지지했던 쪽에 약한 고리가 빠져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가? 예. 그것도 아닐 건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중에서도 좌파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예. 사실 한편으로는 나는 보수다라는 말을 2016년 성남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저 영토를 내가 갖고 싶다. 그게 꿈이었나 봐요. 좀 그 정치권의 광개토 대왕이랄까? 예. 그게 계속해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예, 그래서 뭐 이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예, 코어 지지층이 지금 흔들릴 수 있다. 이낙연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게 좀 불만들이 지금 막 그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짧게 문성호 대변인
2: 저도 어떻게 보세요? 아까 했던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내부의 권력 기반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수혈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만약 외부에서 수혈하게 된다면 결국 본인 말고는 이 사람들은 끈이 없거든요. 뭔가 자신이 확실하게 쥐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으로 꾸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0: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토종 OTT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보안망이 뚫린 사실 자체도 심각하지만 사태를 수습하는 기업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의 본질, IT 정책 전문가인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과 전화 인터뷰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0: 예, 이거 뭐 많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 좀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일단 티빙은 이제 그 CJ가 운영하는 그 이제 토종 OTT죠. 그런데 1,953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티빙의 유료 가입자가 500만 명 선이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또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 개인정보 지금 유출됐는데요. 이 대략적 숫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티빙의 그 유료 가입자 숫자하고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0: 예.
1: 네. CI 정보랄지 다양한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우선 숫자적으로 그 간극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탈퇴 회원이나 뭐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뭐 휴면 회원이나 그리고 아마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연동해서 계정 사용하시잖아요.
0: 예.
1: 그런 것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네 배나 차이가 나니까 상황이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티빙이 2023년까지는 휴면 계정에 대해서는 뭐 별도 DB로 뭐 분리 보관을 한다던가 탈퇴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해왔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휴면 계정에 대한 관리 정책을 폐지를 했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보게 되면은 장기간 그 티빙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서 사실상은 방치가 된 것으로 지금 보고 그게 숫자 간극을 또 일부분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21조에 뭔가 제도적 공백이 있나 개정안이 필요한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뭐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0: 예.
1: 뭐 이따가도 뭐 시간이 되면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상당 기간 서버에 해커가 머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빼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그 시간 동안 그런데 이 프라우드 디텍션 같이 그런 모니터링 장치가 전혀 시스템에서 동작하지 않은 건 또 다른 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려워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번에 유출된 게 CI 이게
1: 예,
0: 뭐
1: 연계 정보,
0: 예, Connecting Information 이런 게 유출됐다고
1: 맞습니다.
0: 하고 DI Duplication Information 뭐 이런 것도 유출됐다라고 해요.
1: 네네.
0: 이게 뭔지 이게.
1: 아, 예. CI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 정보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많이 불리거든요.
0: 예.
1: 주민등록번호가 그 자체로 막 돌아다니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보안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된 그 정보 이제 아이디 값을 마련한 게 CI 정보고요. DI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한 어떤 서비스 안에서 아, 이 사람이 중복 사용자인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사용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쉽게 어떠한 사용자를 그 특정할 수 있는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그렇군요.
1: 여기서 문제가 이번 CIDI 값이 다 튀어나갔다는 소리는 뭐랄까 이 CI 값이 특히 문제인데 이게 2012년도에 도입이 됐었어요.
0: 예.
1: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CI 값이 거의 동일시 돼버린 상태가 현재 됐습니다.
0: 아.
1: 그 말인 즉슨 CI 값 하나로도 범죄가 바로 일어날 수 있다고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0: 예.
1: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값이라서 다른 정보랑 결합하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뭐 피싱이나 뭐 이런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서 뭐 사칭 메시지가 굉장히 정교해질 수 있죠. 뭐 뭐 티빙 환불 확인입니다. 뭐 이런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0: 예.
1: 그런 좀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이번에 다 2천만 건 가까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 CI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서비스에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정보다. 뭐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1: 네.
0: 했는데, 이게 그러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제가 궁금하면, 예를 들면은
1: 네.
0: 김준일의 CI가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CI니까 이제 뭐 어떤 넘버링이나 뭐 이런 걸거 아니에요. 근데
1: 그렇죠.
0: 이거를 김준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김준일인지를 확인해서 이걸로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1: 있습니다.
0: 아,
1: 네,
0: 그래요?
1: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사칭 메시지도 있지만, 이게 그 여러 서비스, CI, 아까 DI는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의 중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0: 중복
1: 요
0: 가입 여부를
1: CI,
0: 확인하는, 예.
1: CI 값 같은 경우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서 정말 하나의 키값이거든요.
0: 예.
1: 그렇게 되면은, 뭐, A 사고에서는 뭐, 이메일만, 뭐, B 사고에서는 전화번호만, 이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CI를 기준으로 해서, 퍼즐을 맞추게 되면 신상 프로필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또 막기 위해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또더 복잡해지고 이러는데,
0: 예.
1: 제가 작년에 롯데카드 혹시 CI 값 노출 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0: 예.
1: 롯데카드에서 CI 값이 노출이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민등록번호랑 그거에 딱 1대1 매핑이 되는 CI 정보를 같이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아, 이 주민등록번호가 요 CI 값이야라는 게 같이 노출이 됐습니다.
0: 예.
1: 그래서 당시에 이제는 김종철 지금 그 방미통위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요거 짚으면서 CI 분리보관 의무화를 조기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CI 값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0: 예.
1: CI 유효 기간제 도입도 두 가지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는 방미통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셔서 CI 첫 번째인 CI 분리보관 의무 시행을 4개월 앞당기기로 했고
0: 예.
1: 두 번째인 유효 기간제 같은 경우는 현재 키사반하고 같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중기벤처부에서 주관한 모두의 창업 오디션에서
1: 네.
0: 5,000명의 정보가 새어났다. 이거 정부에서 새어나간 건데, 일단 지금
1: 맞습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중기부 장관일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최근에 사과도
1: 네.
0: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유출이 된 거고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1: 여기는 그 모두의 창업 오디션에 참가를 한 진짜 작은 그 예비 창업자들의 데이터가 5,000명께 이제 나갔는데 여기에는 뭐 각각에 대한 이메일도 나갔지만 좀더 특이점이 그들은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니까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사업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 요약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나갔어요. 근데 이게 예비 창업가에게는 사실 자산 그 아이디어가 자산 그 자체거든요.
0: 예.
1: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까지 나갔다는 소리는 지적재산권이나 나중에 영업비밀 침해 여기까지도 문제가 될수 있고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은 결국에 투자를 받고 싶 다고요. 예비 창업자들은 근데
0: 예.
1: 투자 기회까지 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중기부에서 발표하기로는 뭐좀 이로 인한 피해 없도록 지원하겠다 대책 발표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창업자들의 시선 좀 싸늘하고요.
0: 예.
1: 더 문제는 해킹 수법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
0: 어떻게
1: 방법이었었어요.
0: 털린 거예요, 이게?
1: 이거는 그 서비스 화면에는 합격자들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데,
0: 예.
1: 그 서버단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API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서버하고 내 단말기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때의 그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해서 그 API 접근 권한 통제가 굉장히 미흡했어요.
0: 예.
1: 해커가 비인가 API 호출을 통해서 그생 데이터를 그냥 긁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호수법이 뭐 아주 엄청난 해킹 수법이 아니에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고 한달 전부터 제보가 있었어요. 네, 제보가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중기부랑 이제 그쪽에 계속해서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해킹 우려가 있다라는 제보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지금 실제 해킹이 됐다 이건가요, 그러면?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게다가 수법이 너무 단순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대응 체계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봐야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어쨌든 뭐 티빙 토종 OTT 그러니까 지금 뭐 토종 OTT 지원론이 한국에서도 나오는데 그거의
1: 네.
0: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고객 정보가 해외 업체로 다 빠져나가니 우리가 좀뭐 이거를 우리나라 고객 정보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지금 2천만 명께 털렸으면 사실은 이거 지원을 해야 되는 논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실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1: 동의합니다. 네.
0: 예, 뭐 정부도 이렇게 털리면은 도대체 어디를 믿을 수 있나. 일단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배경들은 들었고요.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원님?
1: 수습은 지금 현재는 우선 수습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해야 돼서요.
0: 예.
1: 티빙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협동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진짜 2천만 명 가까이 유출된 게 맞나? 이런 것부터,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티빙이 정부 쪽에 제출한 신고서를 좀 봤는데,
0: 예.
1: 거기에서, AWS라고 그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근 키 관리를 못한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액세스 키 관리 부실했다고 한다면 또 이제 티빙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좀 분석을 하는 게 제일 먼저 돼야 되고요.
0: 예.
1: 동시에 사실 입법부에서 작년에 굉장히 그 쿠팡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입법부에서 어떤 일을 좀할수 있을까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 때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대표 발의를 하면서 8가지 정도 입법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놨었는데 그
0: 예.
1: 중에 아주 일부만 통과를 했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이제
1: 네.
0: 수천억 원이 나왔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근데 작년 티빙 매출액이
1: 맞습니다.
0: 4,060억 원이니까 최고액이 122억 원이다. 뭐
1: 약
0: 이런
1: 122억 원 수준.
0: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미지 상실도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추락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안에 대한 투자를 축소해 와서 얻은 이익이 더클 수도 있겠다. 과징금보다. 뭐 이런
1: 그렇죠.
0: 생각도 들어요. 예.
1: 과징금이 그동안 늘어왔던 그 보안 투자액보다 뭐 남는다. 비교했을 때 남는 장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될 것 같고요.
0: 예.
1: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3% 이하 과징금이 되면 티빙은 매출액 감안했을 때 222억 수준인데,
0: 예.
1: 이 문제가 피해 규모가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적은 플랫폼 기업에는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엔 지금 2천만 명 가까이 유출이 됐는데
0: 예.
1: 면죄부 아니야? 라는 상태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그냥 계산해도 2천만 명그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과징금이 222억 원이면 1인당 얼추 600원 수준이거든요.
0: 아, 그래요? 제 CI 값이 600원이군요. 예.
1: 그렇죠.
0: 예.
1: 근데 이제는 더 심각한 건 사실 공공기관이에요. 이번에 뭐 중기부 쪽에서도 그랬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요.
0: 예.
1: 그러면은 매출액 산정으로 이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과징금 상한이 그런 경우 20억 원으로 또 제한이 되어 있어요.
0: 아, 최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게 20억 원이에요.
1: 그렇죠. 네.
0: 그 최근에 행안부 유출 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은 2억 7천만 원이었네요.
1: 그 정부 24 사용하시는.
0: 물론 이게 뭐 우리 다 세금이고 여기에 과징금 부여되면은 또 이게 뭐 과징금 내고 또 다시 뭐 국고로 들어가는 뭐그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이게 좀 너무 이게 책임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방기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많이 드네요.
1: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공공부문에서의 보안 불감증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가. 이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득이 최우선이니까 과징금이 중요한 조치인데, 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현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매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해가지고 뭐 등급을 매기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해킹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어서 대응책 2.0 마련이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열리면은 좀 법도 개정하고 그래서 과방위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혜민 의원님이 좀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네, 열심히
0: 팩트천국
1: 하겠습니다.
0: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내일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 대양로봇 캠퍼스.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1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12: 지금부터 천주교 대우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의학적 효능이 없는 단순한 물이지만 효과 있는 약이라고 믿으면서 환자가 복용하면 경세가 호전된다는 플라시보 효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심지어 가짜 약인지 알고 있더라도 나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먹었더니 몸이 가뿐해지면서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의 원동력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희망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인 거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란 믿음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여기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박효신 이소라가 함께 부른 It's Gonna Be Rolling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이네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그렇게 덥지 않은 꽤 시원한 날씨였죠, 여러분? 조금 습하긴 하더라. 네, 보통 6월 말이면은 장마가 시작되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좀 늦게 시작할 건가 봐요.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장마 없이 6월의 초록을 좀 더 가깝게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하시느라 바쁘고 또 온몸이 뻐근한 건 아닌지.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왜 그냥 물이라도 좋은 약이란 믿음만 있으면 실제로 그 물만 먹어도 병세가 호전된다라는 거죠. 거기다 가짜 약인지 알고 먹어도요, 신체 인지 능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해요. 나아질 거란 믿음이 발휘하는 효과는 삶의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또 우리 중요한 경기 있잖아요, 이벤트. 우리 월드컵 대표팀도 멋진 경기 해줄 거란 믿음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로지의 바다 가자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그냥 가벼운 이야기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2부에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또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들은 꼭 오늘 다 못 틀어드려도 잘 저장해뒀다가 다음에라도 꼭 틀어드리니까요.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또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의 여행을 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강금성님께서 빵톡에 제일 먼저 1등으로 출첵해 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쭝디님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금성님 어서 오세요.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바쁜 건지 참 허. 다영님 바쁘게 사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더위에 건강만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래요. 어서 오세요. 6169님께서 쭝하 오늘도 꾸벅꾸벅 형주파파 목소리에 쭉 미어들었어요. 3일 만에 감사합니다. 6169님 어서 오세요. 네, 매일매일 뵐게요. 이재진님께서 오늘도 선선한 바람이 참 좋은 하루였어요. 가브리엘 쭝디 드디어 내일이네요. 흐흐 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대표팀 축구 경기는 굉장히 많이 아쉬웠죠. 예, 그 아쉬웠던 그 지난주의 경기를 내일 경기로 말끔히 씻어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진경님께서 쭝디 배고프실 텐데 오늘 먹은 광주의 명물 상추튀김 도균이랑 저랑만 먹어서 지송 하시면서 상추튀김 메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튀김과 상추를 싸서 먹는다는 그 개념인 거죠. 상추를 튀겨서 상추튀김이 아니라 이 사진 속에서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튀김은 치킨 같기도 하고 닭튀김 같기도 해요. 프라이드 치킨을 상추에 양념장 찍어서 싸먹는 그런 메뉴인 것 같다. 네, 치킨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 이 메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아무래도 프라이드 치킨 맛있지만 먹으면 너무 느끼하잖아요. 먹고 나면 후회가 되는 게 항상 그 프라이드 치킨인데 이렇게 상추 쌈으로 해먹으면 그 느끼함을 많이 잡아줄 것 같네요. 아유, 제 목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했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여름 노래 두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우리들의 여름 그리고 징검다리의 여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조금 특별한 듀엣곡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만나 한 곡을 완성한 노래들인데요.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음악으로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곡들입니다. 자, 먼저 들어볼 노래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R&B 가수 에릭 베넷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가수 에일리가 함께 부른 Almost Paradise입니다. 이 곡은 케빈 베이컨이 주연했던 영화 풋루즈의 러브 테마곡인데요. 1984년 처음 발표된 이래 꾸준히 사랑받아오는 발라드죠. 사실 이 듀엣이 성사된 것도 재밌어요. 두 사람은 음반사의 추천으로 같이 하게 된 건데, 처음에 이 에릭 베넷은 이 듀엣에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에일리의 노래를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죠. 아, 이건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감정이 아주 잘 맞습니다. 힘있는 보컬과 부드러운 R&B 감성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원곡보다 더 풍성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어서 들어볼 곡은 한국의 테너 이정현과 호주의 실력파 가수 타라 린 샬록이 함께 부른 듀엣곡 On My Way To You입니다. 이 곡은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을 비롯해 영화 빈집, 신부 수업 등의 음악을 맡았던 음악감독 김우근 씨가 작곡했는데요. 한편의 뮤지컬 아리아를 연상시키는 낭만적인 발라드죠. 노래를 부른 이정현은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를 오가며 활동해온 테너로 드라마 애정의 조건, 각시탈 등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한국음악실현자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한편 함께 노래한 타라 린 샬록은 2011년 호주의 스타 등용문 프로그램인 X-Factor Australia를 통해 이름을 알린 실력파 가수입니다. 당시 보이존의 리더였던 러넌 키팅의 선택을 받을 만큼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었죠. 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매력적인 노래 두 곡 함께 볼까요? 에릭 베넷과 에일리가 함께 부른 Almost Paradise, 그리고 이정현과 타라 린 샬록이 함께한 On My Way To You.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가수 두 명이만 나 완성한 듀엣곡 두 곡 만나봤습니다. 에릭 베넷과 에일리가 함께한 Almost Paradise 그리고 이정현과 타라 린 샬록이 함께한 On My Way to You. 양수정님께서 오늘처럼 하늘이 너무 예쁜 저녁 에릭 베넷 목소리와 함께 퇴근 행복은 이런 거죠. 수정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쁜가 봐요. 제가 지금 스튜디오라서 노을 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네, 요즘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노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공기도 굉장히 맑고, 우리 한때 몇 년간, 몇 년이 뭐야, 꽤 오랜 시간 그 황사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쁜 하늘, 예쁜 노을 이거 보는 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에 가면 그 노을빛이 너무 예뻐서 되게 부러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그 외국의 노을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을빛이 너무 예뻐서 요즘은 정말 그거 보는 행복이 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재진님께서 멋진 하모니, 아름다운 듀엣곡, 하트. 공다영님께서 진짜 오늘 하루를 맑고 맑디 이렇게 쾌청, 청명, 청량 모든 깨끗하고 좋은 수식어 다 갖다 붙이고 싶을 정도예요 라고. 그 정도예요? 아, 나 방송 끝나고 나면 노을 다 사라지는데. 아, 오늘 같은 날 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여러분, 제가 직접 나가서는 못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노을 어떤 건지, 어떤 장면인지 좀 사진 좀 올려주세요. 같이 보자. 0661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해요. 어플 설치하고 싶지만 설치가 안 돼서 문자로 인사드립니다. 아산은 구름 많고 바람 많이 부네요. 아산 쪽은 또 구름이 좀 많으시구나. 구름이 많을 때는 노을 빛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 구름 낀 하늘에 노을 질 때도 정말 멋있긴 한데, 구름에 그 노을에 그 오렌지 빛이 막 반사되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그 하늘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멋있겠네요. 박진경님께서 광주는 노을 없다. 상추 튀기면 안 돼요. 치킨도 오징어 튀김도 싸서 먹는데 그 간장 양념이 대단한 한몫을 하지요라고 진경님께서 아까 상추 튀김 메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설명 보내주셨네요. 아니 왜 튀김 중에 상추 튀김도 있거든요. 튀김 요리 중에. 그래서 저는 그 상추 튀김 일식 상추 튀김은 일식에 나왔던 것 같아. 일식 요리 먹을 때왜 각종 야채들을 튀겨서 먹잖아요. 그중에 상추 튀김도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진경님 맛있게 드셨어요? 아유 좋으셨겠다. 참고로 이 진경님 그뭐 치킨 튀김, 오징어 튀김 이거 굉장히 부럽긴 한데 저도 곧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엔지니어님께서 치킨 시켜주신댔어요. 자, 노래 한곡더 들려드릴게요. 김동률, 이상순이 함께한 청춘.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530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쩡디, 저희 딸이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됐고 이제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딸은 4월부터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용돈을 모으는 중인데요. 방학했으니까 알바 가기 전에 엄마한테 캠퍼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저를 끌어당겨서 오늘 얼떨결에 따라갔었습니다. 우리 딸이 여대를 다니는데요. 입학식 날 잠깐 들어갔을 뿐 캠퍼스를 한참 돌아다닌 건 처음이었어요. 오가면서 딸의 과 선배님을 비롯해 학생들을 여러 명 마주쳤는데, 아니 요즘 여대생들은 어쩜 그렇게 전부 예쁘고 상냥하고 친절할까요? 다들 걸그룹 같아요. 스무 살이라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한창 꾸미고 제잘제잘 떠드느라 바쁜 학생들의 미소가 예뻤답니다. 어쨌든 오늘 딸이랑 학교 앞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데이트해서 즐거웠습니다. 아이유의 Someday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5308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Someday 듣고 왔습니다. 아유, 따님이 안내해주는 내 딸의 모교 투어,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 얼마나 대견했을까? 좋으셨겠네요. 근데 5308님이나 저나 또 우리 음접훈 가족들도 20대 때 누구 못지않게 예뻤잖아요. 응? 뭐 요즘 아이들만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도 20대 때는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 어릴 때 사진 보면 진짜 아유 참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그 아 좋았다 막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젊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게 글쎄 스스로가 그걸 좀 알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스스로가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두가 좀 알고 자신을 많이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그 젊은이들이었으면 좋겠네요. 양수정님께서 캠퍼스 구경시켜주는 20살 따님 세상 제일 부럽습니다. 아니 수정님은 그 아드님이라서 그런 기회가 없으셨나? 네 군대 갔다 오면 캠퍼스 구경 시켜줄 거예요. 주겠지. 만약에 그 생각 못하고 있으면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말씀하세요. 아들과 함께 딸과 함께 학교에서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하고 오윤아님께서 쫑디 사무실에서 급히 노을 사진 찍었는데 창문으로 찍어서 이쁘지가 않네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붉게 물든 노을이 아니어서 이제 시작되는 그 노을 사진이어서 그런지 말씀해주신 대로 막 그렇게 예쁜 하늘까지는 아니네요 아직은. 하지만 벌써 저기 오렌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게 아우 지금쯤 너무 예쁠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진 감사합니다. 이재진님께서도 저 아파트 옥상으로 잠시 올라가 봐야겠어요. 네 드디어 찍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재진님도 일부러 또 옥상 올라가서 찍어준 사진 또 올려주셨네요. 아유 감사해요. 다들 저 때문에 또 괜히 이렇게 힘든 걸음까지 해주시고 0661님께서 정대 아산 노을 사진 보내드려요. 집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가지고 여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 와 너무 강렬하다. 와우. 아, 야 진짜 너무 강렬한 사진이네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데 저기 해가 지는 저쪽만 구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강렬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빵톡에 같이 올렸으면. 모두들 다 같이 볼 수 있었을 텐데 문자로 저만 볼 수 있어서 좀 아쉽네요. 너무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5599님께서 경주는 바람 불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네, 이제 조만간 비가 올 거예요 이쪽도. 아무래도 이제 여름 시작 전엔 짧게든 길게든 장마를 우리는 또 지나쳐야 하니까 대비 하자고요 우리.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10cm의 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쫑디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2부에는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많이 많이 틀어드릴 예정이니까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0: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우리가 너희의 나무가 되어줄게. 언제든지 기대라.
2: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걸어두며 마음을 두드립니다.
3: 안 할래요.
4: 전부 다 그 보육원 출신.
3: 그래.
2: 자립지원 청년과 은둔 청년들을 위한 수녀들의 도시락 배달기. 두드림, 기다림, 도시락.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프랑스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25년 넘게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신 정일령 교수님은 올해 65이십니다. 교수님이 스스로 표현하시길 64년 동안 존재감 1도 없다가 1년 반 전에 파리올림픽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칭찬맨인지 침착맨인지 잘 모르는 너튜브에 출연했는데 갑자기 주목받으며 인생이 바뀌셨다고 하는데요. 이 침착맨이 유명한 유튜버인지도 모르셨고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얘기했는데 10대, 20대들 사이에 스타가 되셔서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시고 요즘 아주 바쁘시다고 합니다. 정일령 교수님은 한때 공황장애도 앓으셨고 책을 내고 싶어서 40권이나 집필했지만 모두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먼저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인하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시는데 의대생들도 일부러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수강 신청하고요. 지난 2월 졸업식 된 정일령 교수님과 사진 찍는 포토부스가 만들어질 정도였다네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 교수님께 강의 요청이 쏟아지는데요. 공황장애 때문에 작년까진 KTX도 못 탔지만 강의료를 듣는 순간 독도라도 헤엄쳐서 갈 것처럼 컨디션이 좋아져서 기차 타고 지방에 잘 다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은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무조건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7이신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을 사야 하는데 돈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더 달리는 중이라고 하세요. 정일령 교수님을 통해 60대도 청춘이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교수님의 활약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클로드 프랑스와가 불러준 껌다비 듀데 마이 웨이의 프랑스어 버전이겠죠? 자, 프랑스어를 가르치시는 정일영 교수님 65살이시고 대학 강의는 이제 이번 학기까지 하고 은퇴하셔야 되는데 뭐 은퇴 후에 더 바빠지실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스타가 되셔서 믿기지가 않으시다고. 왜 라디오 스타 출연하신 거 저도 살짝 봤거든요. 아, 이분 보면서 정말 아, 60대가 돼도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굉장히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97이신데 어머니께서도 같이 이 너튜브에 출연하신 영상도 있더라고요. 어머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하고픈 그런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너무 또 효자이시죠. 아무튼 이 어머니를 위해서

0: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하십니다. 수요일은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에 또 함께 읽고 싶은 여러분들만 아는 좋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가사 읽어주는 쭝디의 사연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연 소개되면 저희가 준비한 또 선물도 따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광고 듣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 시작해 볼게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읽어볼 첫 번째 곡은요, 변진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제가 먼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뮤지컬 분위기의 발라드인데 가사도 아름답고요, 힘내라는 말과 함께 전할 수 있는 곡. 박정현의 그렇게 하면 돼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박주연 작사, 황성재 작곡의 그렇게 하면 돼. 이 노래는 2012년에 발표된 박정현 씨 8집 앨범 수록곡인데요. 반주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녹음됐고, 노래를 마치고 난 후 박정현 씨가 내 마음속의 타이틀곡이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희망을 전하는 노래, 그렇게 하면 돼.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안아주면 돼. 너의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인, 온전히 지금 행복할 수 없는 슬픔의 기억들. 햇살이 넘쳐도 다친 네 마음으론 너를 따뜻하게 할 순 없어. 늘 떠나갔던 사람들, 기댈 곳 없던 날들, 아무런 잘못도 네겐 없던 거야. 이제는 웃음은 웃음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하면 돼. 행복해져도 돼. 이젠 자유롭게 원하고 원했던 꿈을 사는 거야. 감춰도 감춰도 돋았던 너의 날개를 펴고서 꿈꾸던 세상으로 넌 날아갈 수 있어. 네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 너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게 얼마나 작은 거였는지,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이 순간을 사는 거야, 그대.

음저풍의 가사 읽어주는 중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돋보이는 두 아티스트가 만나 탄생한 곡인데요. 갓세븐의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약하는 진영 씨와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씨가 함께한 노래 왜사랑입니다. 이 곡은 진영 씨의 솔로 앨범에 수록됐고요. 최유리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듣는 순간 두 사람의 협업이 발휘한 특별한 시너지 효과에 푹 빠지게 되는 곡입니다. 진영 씨는 최유리 씨와 작업하면서 그간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목소리를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혼자 좋아하는 외로운 사랑, 외사랑의 마음을 섬세한 감성으로 풀어낸 노래 외사랑 함께 읽어볼까요? 표정은 알 수 없게 그래 그래도 넌 알아봐주지 않을까 하는 나의 마음, 선선한 아침 바람 맞을 때도 나는 어떤 얼굴을 할까 늘 고민해. 하나 둘 셋, 너는 내게 선을 그었어도 어쨌든 나를 사랑해야만 하고 그래. 나는 어떠한 준비도 못했어. 사랑은 나를 이렇게 늘 괴롭고 새로운 사랑 깨달을 새도 없이 지나쳐놓고 나중에 가서야 말을 해. 넌 어쩜 그렇게 마음을 못 숨겨. 너는 모든 게 다 얼굴에 쓰여 있어. 우린 가끔 맞지 않는 날에도 애써 웃음 지으며 괜찮아질 줄 몰랐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은 변진아님이 신청해 주신 박정현의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진영과 최유리가 함께 부른 왜 사랑, 이렇게 두 곡 가사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먼저 박정현 씨 목소리와 작사가 박주현님의 가사가 만나 아름다운 곡이 또 탄생이 된 느낌이네요. 힘을 내라고 전하는 편지 같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두 아티스트 진영 씨와 최유리 씨가 함께 노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두 분 목소리가 은근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진영 씨는 갓세븐, 그러니까 아이돌 멤버잖아요. 참 우리 아이돌들 노래 정말 잘해요. 다들 노래 실력들이 정말, 이 두 분이 함께한 노래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버전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곡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박진경님께서 아, 첫 소절 안아주면 돼, 대박이라고. 네, 그 박정현 씨 노래 첫 소절 가사가 안아주면 돼로 시작을 하죠. 그거 듣고 이렇게 글 보내주셨네요. 이재진님께서 진아님 신청곡 너무 좋은데요? 가사도 너무 좋고 오늘 덕분에 좋은 곡 듣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제 마음의 최고 풍경사진 밤털머리 아들 사진 한 장 올려보아요. 이등병 딴 지 딱 일주일 되었답니다. 아들이 많이 아파서 걱정했는데 오늘부터 기운이 조금씩 생긴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수정님의 보물, 정말 까까머리 빡빡머리 그 군인 아저씨가 된 마냥 그 귀여운 아들이었는데 이제 정말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된 아드님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듬직하네요 아주.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오늘 이렇게 가사 읽어주는 쭉디 두 곡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 중에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 함께 많이 듣는 시간 꾸미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말씀만 드리고 못 들려드렸던 3148님의 신청곡이 있어요. 신해철의 고백 오늘 함께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753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도 들을게요. 검정치마의 Everything.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오늘은 퇴근 후 치과 갔다 이제야 음주폰 함께요. 아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정희님 치과 치료 잘 받으셨어요? 네. 뭐 오늘은 30분밖에 같이 못해도 언제든 또 함께 하면 되니까. 네, 치료 잘 받으셨길. 양수정님께서 아파트 앞 커뮤니티 벤치에 앉아 음주폰 다 듣고 집에 가려고요. 수요일은 항상 저를 서성이게 할 정도로 선곡이 좋아요. 네, 수정님 마음이 싱숭생숭하시구나. 아들 생각에 군대에 있는 아들 생각에 그냥 싱숭생숭하셔가지고 집 앞을 서성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오늘 이 시간은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는 시간이죠. 계속해서 신청곡들 함께 볼게요. 616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벌써 형중 오빠한테 마음 열었어요. 근데 팝송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마이클 볼튼의 스틸 바 신청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네. 팝송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곡들은 어떤 곡이든 가능합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6169님. 이지영님께서 여행 스케치의 옛적 노래들 너무 좋아요. 오늘은 막내 첫 느낌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보죠. 먼저 6169님이 신청해주신 마이클 볼튼의 Steel Bars, 그리고 이지영님의 신청곡 여행 스케치의 막내 첫 느낌.

0: 그런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니?
1: 싫어, 말 못해.
0: 비밀로 해줄게.
1: 싫어.
0: 아, 답답해 죽겠네. 너 그럼 소문 낸다.
1: 안 돼.
0: 그럼 말할 거야?

장재희님께서 헐 이 곡 왜 제가 따라 부르고 있죠? 왜 알지? 사랑이야 살며시 제 볼을 잡아도 4922님께서 쫑디 가족사진 촬영할 기회가 생겨서 촬영하고 왔는데 셀카만 찍다가 일반 카메라 정면 사진 원본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 있죠. 보정 요청하고 왔는데 근데요 사진으로 엄청난 다이어트와 성형을 시켜준 거예요. 저만이요. 저만. 남편은 얼굴 톤만 바꾸고 아이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저만. 10kg 감량급? 성형은 또 얼마나 시켜주신 건지. 어이없어서 원본하고 비교하면서 웃다 짜증내다. 크크크. 거울로 보는 나보다 저 원본 사진이 찐 저 맞겠죠? 유유 진짜 찐 다이어터가 되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크나큰 착각 속에서 살았나 봐요. 아 근데 또 맥주 먹고 있어요. 맥주가 정말 다이어트의 최악인 주류 아닌가요? 아 참 맥주가 맛있는데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서 시원하게 마셔주는 그 한 잔 맥주가 내 삶의 원동력인데 아, 살 빼려면 이걸 끊어야 되고 아, 이건 정말 거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급의 고민이 아닐까 네, 그래도 그 가족사진에서 보정된 4922님 사진 보고 굉장히 큰 자극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생각하면 다이어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내 몸,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끔 마시는 맥주,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매일매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맥주 마실 때 안주를 뭘로 먹느냐. 그것도 굉장히 다이어트의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안주는 뭘로 드시는지 화이팅 4922님 화이팅 박진경님께서 클래식도 가능한가요? 클래식 울렁증 있을 것 같은 쫑디 허허 진경님 뭐지?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저 클래식 좋아해요 자주 안 들어서 그렇지 클래식 좋아해요 잘 몰라서 그러지 클래식 좋아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좀 헷갈린다.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네, 어쨌든 어떤 곡이든지 가능하니까 일단 신청곡은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강금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어요. 세븐의 열정!

요현미님께서 중디님 듣기 모드였지만 출첵합니다. 갑자기 영화를 볼까 코너를 갈까 고민 중입니다. 네, 현미님 멋진 고민인데, 저는 코너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애쓰셨으니까 코너 가서 시원하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고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2부를 함께 꾸며봤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오늘 혹시 틀어드리지 못한 신청곡이 있다면 저희가 잘 저장해뒀다가 또 언제든 또 틀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박진경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슈베르트의 두비디루 D776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클래식인데, 저희 음원 데이터에 아쉽게도 이게 없네요. 진경님의 이 신청곡, 클래식 신청곡은 다음에, 혹시 저희 데이터에 있게 되면, 두비디루 D776번 클래식.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이 곡.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이 될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곡은요, 양수정님이 지난번에 신청해주신 곡 저희가 정립해둔 곡입니다. 카멜의 Long Goodbye. 자, 이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유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 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오늘 나누게 될 이 성인은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법을 먼저 보여주시죠. 마치 새벽의 여명이 해가 뜨면 조용히 사라지듯 자신은 뒤로 물러나 예수님을 가리키셨던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하셨지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시면서 신약의 메시아를 연결시켜 주신 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오늘 기도밥상에서 백종원 신부님과 그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김민기가 부른 아름다운 사람 듣고 왔습니다.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예, 외치던 분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몰렸을 때조차 자신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 예, 오늘 기도밥상의 주제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네,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예, 백종원 신부님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올려주시면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문자가 또 왔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예, 김정미님. 네, 수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김민기의 노래를 시작하는 노래로 시작하는 기도밥상 더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사람 세례자 요한. 네,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가 이 노래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나요? 좀 저 잔잔하게 부르는 노래였는데 뭔가 이분도 굉장히 노동가요를 많이 불렀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거친 세파를 해치고 나가는 그런 듯한 인상을 받은 이 김민기님. 아, 옛날 가수시죠. 예, 이진희님. 네, 제가 왜 그런지 느낌이 와서 신부님 지금 옆에 계시긴 한데 신부님 여기 이분 아셔요? 그랬더니 아신다고. 예, 세실 예수님 마르코 신부님 성요한 세례자 탄생축일에 기도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은미님, 수녀님, 오사길 관계자님들 그리고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끝까지 귀 기울이고 또 필요하면 문자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악동 뮤지션 노래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기도 요설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덥지도 않고 뭐 참 애매한 6월이긴 합니다. 그죠? 네,
1: 낮은 그래도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해서
0: 그러게요. 네, 미사 아직... 때 오늘 아침 미사 때 저희가 왜 이렇게 서늘하지 이러면서 에어컨도 안 켜고 선풍기만 좀 켜고 양쪽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오 서늘하니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래서 아직 그래도 낮은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서 네. 네, 아직까지는 예. 뭐라 그럴까 불편함보다 기분 좋게 네.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신부님은 여름 되면 막 그 제의를 몇 겹으로 입으셔야 되니 땀 바가지로 흘리잖아. 네. 예, 정말 이제는 온 사방군데가 초록초록하죠.
1: 네.
0: 예, 예. 근데 뭐 여름 장마가 또 뭐 시작된다는 예보는 있는데 뭐 비가 왔다가 다시 또 해가 반짝 났다. 그러니 진짜 이게 장마가 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1: 게다가 어제 그제는 하늘이 너무 맑아요. 오늘도 아침에 하늘 저도 새벽 미사 끝나고 하늘이 너무 맑아서 이렇게 예. 성당이랑 같이 하늘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정말 푸르른 하늘이. 하늘이었어요.
1: 네.
0: 네. 네, 그래도 뭐 혹시 수해가 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죠?
1: 네.
0: 예. 본당에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새로운 소식 있으신가요?
1: 네, 저도 뭐 일상 잘 지내고 있고요.
0: 네.
1: 뭐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다면
0: 네.
1: 지난번에 천연성체를 잘 마치고 나서
0: 예예.
1: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0: 네.
1: 복사를 지망하는 이제 예비 복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았고
0: 예, 몇 명이나요?
1: 6명의 친구들이 이제 복사 신청을
0: 네.
1: 했고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일종의 그 통과
0: 교육
1: 통과 의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새벽 미사 이제 정해진 예. 횟수를 이제 새벽 미사를 꼬박꼬박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0: 네, 엄마들이 죽어놨다.
1: 그러니까요.
0: 일찍 일어나야 되니.
1: 그래서 오늘 저 아침에 제가 새벽 미사 집전하는데
0: 네.
1: 이렇게 꼭 맨 앞자리에 예비 복사석 이렇게 해가지고
0: 예.
1: 애기들 쪼로로 앉혀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0: 예.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미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제부터 쭉
0: 네,
1: 나와야
0: 네,
1: 되는데
0: 네.
1: 무슨 격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0: 네.
1: 제 방에
0: 네.
1: 그 아주 빳빳한 신권으로
0: 예.
1: 만 원짜리가 좀 여러 장이 있었거든요.
0: 와, 뭐 그런 일도 있어요.
1: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미사 끝나고

0: 쪼로로 앉아있던 네네, 아이들에게
1: 8명?
0: 네, 6명 아이들에게 예, 예. 앞으로 잘 열심히 준비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한 명씩 만 원씩
1: 어머,
0: 이제 용돈을
1: 어머,
0: 다 빳빳한 신권을 주어줬습니다.
1: 웬일이에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았겠다.
0: 다 재밌게 이렇게 특히 엄마들도 재밌어 네. 하면서 받았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네. 그 꼬맹이 한 명이 저한테 쓱 오더니 신부님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주세요.
1: 어머머.
0: 이래가지고.
1: 5만원권. 아, 얘 욕심이 아이고, 있구나. 아이고, 네. 재밌다.
0: 네, 하여튼 네. 그렇게 저는 지난 네. 한 주간 이제 아이들과
1: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하면 되지.
0: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격려 네. 차원으로 용돈을 네, 준 아침이었습니다.
1: 다음에는 이제 뭐 초콜릿 이런 거 준비했다가 하나씩 주세요.
0: 네, 네. 네.
1: 괜히 돈 쓰지 마시고.
0: 알겠습니다.
1: 예. 저희 수녀원에는 뭐 이제 특별한 일이 없고 소임이동이 이제 아직도 이동 중이에요.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 뭐 거의 96명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지금도 짐 싸는 수녀님이 계시고 오고 가고 좀 뭐 그럽니다. 7월 네. 2일까지 다 이제 소임이동지로 다 가라고 이제 공문상으로 났기 때문에 아직도 며칠 더 남았습니다.
0: 인사 이동 중이신
1: 예, 예.
0: 거죠?
1: 네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곳에 가는 희망도 있고 설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1: 예, 저희는 뭐 방학이 또 7월 1일부터는 이제 수녀원도 좀 방학이 있어요.
0: 오, 방학이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1: 오, 왜요? 있어야 돼요. 오, 너무 더우니까.
0: 네.
1: 예, 너무 더우니까 공동체 예, 그룹 저희 그룹이 6개인가 7개인가 있는데.
0: 네.
1: 예, 6개인가 봐요. 근데 그 그룹끼리 하는 성체주배가 있어요. 매 주마다. 뭐.
0: 기도.
1: 어, 예, 예. 어느 그룹은 뭐 토요일, 어느 그룹은 일요일, 뭐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공동기도가 생략돼요. 공동 성체주배가.
0: 아. 너무 더우니까
1: 네,
0: 이제 조금
1: 너무 더우니까 이제 그리고
0: 동안에는.
1: 공동 묵상도 또 하는데 요일별로 그룹별로 그것도 이제 생략되고 그리고 2시에 종 치는데요. 사도직 시작하는 종을 2시 30분으로 이제 늦춰집니다.
0: 아, 그 오후 일과가 30분 늦게
1: 예,
0: 출발하시.
1: 예,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7월 1일만 기다리는 수녀님들도 계시답니다.
0: 맞습니다. 그런데 네. 수녀님들도 그렇게 좀 중간에 휴식과 쉼이 꼭
1: 네.
0: 필요하시다고 저는
1: 그럼요.
0: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서 와 공동 성체주배 이제 개인으로 열심히 하면 되죠.
0: 네. 네.
1: 자기 상황에 따라. 예, 신부님 지난주는 이제 예수 성심 성월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오늘 나누어 주실 주제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 교회 전례에서는 성요한 세례자라고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뭐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게 편리하죠.
0: 네. 네.
1: 입에 잘 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게 오늘 주제와는 맞지 싶은데요.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0: 네, 단순합니다. 오늘 6월 24일이 세례자 네. 요한 대축일이라서
1: 네.
0: 오늘 세례자 네. 요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네.
0: 세례자 요한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제 구세사의 핵심 인물이면서 우리를 네.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세례자 요한 대축일을 맞아 기도밥상 시간에는 세례자 요한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영성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렇다면 좀 궁금한 점도 많을 텐데요. 다른
0: 네.
1: 분들이. 세례자 요한은 그러면 구약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신약에 속한 인물인가? 어떤가요?
0: 아, 그러게요. 정확히 네. 어디에 속해 있는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근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1: 네.
0: 일단 세례자 요한은 구약을 완성시킨 예언자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침표가
1: 네.
0: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또 동시에 신약의 길을 내는 선구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이런 유명한 예언자들을 네. 비롯하여 수많은 예언자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올 것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 당신 자신을 파견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인물을 파견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면서 인류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리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 속했느냐 신약에 속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이지 않을까.
1: 다리 역할. 네. 예.
0: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와, 그럼 뭐 구약에도 속하고 신약에도 속하고 그러신가요?
0: 그렇죠. 구약을 이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고
1: 메시아를 또 딱 가르쳤고 네.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분이시겠네요. 네,
0: 그래서 저는 네.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구약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표현이 참 네. 좋게 들립니다.
1: 예언자로 말하면 구약에 속하겠지만 네. 또 예수님과 연결된 걸 생각하면 또 신약에 속한 분이다.
0: 그렇죠.
1: 예예.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사 때 사제가 축성된 성체를 이렇게 들어 높인 다음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처음 하신 분이 세례자 요한이신가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라고 예, 예. 이 고백. 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네.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뵙고 외친 그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실 분임을 이 세상에 외친 것이 이 세례자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라는 외침은 오늘날 우리 가톨릭 전례 안에서 신자들을 성체 성사의 신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네. 아, 이름이 세례자 요한인 만큼 세례 성사와도 뭐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0: 예. 그렇죠. 뭐 예. 이미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네. 우리는 모두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례 성사의 가장 원천이 됩니다.
1: 네네. 그게 시발점이 된 거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다는 사건이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세례받으셨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죄를 씻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분이
1: 세례가 예수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셨었는데.
0: 그렇죠.
1: 네네.
0: 그러나 우리가 지닌 인간의 죄와 또 나약함을 당신께서도 함께 짊어지시겠다는 네. 당신의 겸손 혹은 연대의 표현으로 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 이거 참 중요하네요.
0: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때에 하신 세례자 요한의 대답이 늘 제 마음을 울립니다.
1: 네.
0: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나 요한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라는 말입니다.
1: 이분은 알고 계셨네요.
0: 그렇죠. 예수님이 네. 누구신지 알고 계셨고 스스로를 온전히 낮추는 겸손의 마음까지 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례자 요한은 그런 자신이 지니고 있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며 세례를 드립니다.
1: 네.
0: 이로써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구원의 신비를 목격하고 그 뜻을 따르고 심지어 세례까지 드린 인물로 지금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중요한 대목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영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0: 네, 이것이 오늘 뭐 기도밥상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1: 네네.
0: 세례자 요한의 영성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 네.
0: 세례자 요한의 영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 세 가지는 바로 침묵, 회개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입니다. 침묵, 회개, 겸손.
1: 겸손?
0: 네. 네. 먼저 침묵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침묵은 광야의 영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 네.
0: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까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자신을 수행하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톨릭 영성에서 광야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소음과 혹은 유혹을 끊고 오직 하느님과 대면하는 친교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극기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세례자 요한은 이때에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육체적 욕망을 철저히 절제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가난과 고난 그리고 극기를 통해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관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물질 만능주의나 또 분주함 또 바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신자들에게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광야 영성은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주님의 세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영적인 초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게 침묵을 잘 지키려면 입 먹는 거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0: 그래서 지금 수녀님께서 딱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떠오른 건데 네. 어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례자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 단백질과 아주 좋은 건강식만 드시고 살았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1: 요즘 말하면 웰빙 음식.
0: 웰빙 음식. 네, 그런 지금 그러나 예. 수녀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먹는 것
1: 절제가
0: 절제하는 것 예. 그리고 이것이
1: 요즘 뭐 먹을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도 해방이 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본보기를 좀 보여주신 것 같네요. 네,
0: 그것이 침묵과 절제로까지 이어진다는
1: 꼭 이어져야 점이 되겠죠.
0: 네, 중요하다고
1: 단식을 하면서 침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0: 네.
1: 예, 그 과정 밟아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예,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황소리 노래입니다. 임마누엘.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세례자 요한. 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 문제를 신부님께서 답 주시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낸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예, 유아는 채칠리아님, 네, 어서오세요. 수녀님과 오석길 가족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눈썹 붙이셨네요. 세례자 유아의 겸손을 담고, 겸손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문희종 세례자 요한 주교님과 세례자 요한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세례자 요한 오늘 영명축일인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정말 축하를 많이 받으시고 또 기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성인은 정말 우리가 오늘 신부님하고 나누듯이 참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삶에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묵상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희님, 네, 레지나님이신가요? 네. 예,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님 또한 생각나게 하는 하루라고 하셨어요. 아유, 돌아가신 수단에서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예, 암투병을 하시다가, 예, 세상 하직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분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내내 눈물을 저도 흘렸던 생각이 나네요. 예,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셨어요. 네,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요거는 라주영님 거 신부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라주영님께서 네. 소식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텃밭 채소를 따며 기도밥상 함께하고 있어요. 신부님 말씀으로 영적 배부름을 그리고 텃밭 채소로는 육적 배부름을 채워보려 하네요.
0: 아, 예, 텃밭 채소, 와.
1: 근데 정말. 이 시간에 텃밭 채소.
0: 좀 뜨겁죠?
1: 너무 뜨거우실 것 같은데요.
0: 뭐, 모자 쓰시고 그랬겠죠? 네. 네. 네. 그래도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 얼마나 신기하고
1: 그렇죠. 예, 아유, 상상만 해도 좋죠. 저는 너무, 뭐, 저도 쌈을 네네. 좋아해서.
0: 아, 그러게요?
1: 싱싱한 채소들.
0: 네, 농약도 안 칠 네. 그런 싱싱한 걸 거 아니에요. 네. 와,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참 뭔가 소득도 있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흙과 친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라주영님, 네, 맛나게 잘 잡수시고 저녁엔 된장, 강된장 끓이나요? 예, 황상현님께서 수현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청취합니다 하셨네요. 네, 요즘 들어서 자주 오시는 우리 황배드로님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7님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님 안녕하세요. 영혼의 밥상인 기도밥상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이 오셨네요. 그럼요. 수요일은 꼬박꼬박 오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 신부님 오늘도 만나고 배부르게 잘 먹을게요 하셨어요. 예, 오늘은 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부님께서 지금 잘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신부님 두 번째 영성인 회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1: 네, 첫 번째로는 침묵에 관해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두 번째 영성은 회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원어를 또 한 번을 쓸 네.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회개는 성경 원어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네, 한다고 메타노이아. 합니다. 네, 네. 이는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이제 죄를 뉘우치는 것 물론 맞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려면 이 자신의 삶의 자세, 마음의 위치를 되돌리는 것, 예, 하느님을 예. 향하는 것.
0: 하느님을 향해서 되돌려놓는
1: 그렇죠.
0: 것.
1: 그렇죠. 예. 그래서 회심, 마음을 돌려놓다 해서 회심이라는 번역도
0: 예, 이게 잘 더 좋네요.
1: 어울린다고 합니다.
0: 네네.
1: 어찌되었건 이 메타노이아, 마음을 네. 하느님께 되돌리는 것, 이것은 네. 단순히 죄를 지은 것을 그냥 후회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 놓는다는 것, 이것이 회개 곧 메타노이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0: 도로에서 유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유턴.
0: 돌려가는 거, 돌아가는
1: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냥 회개라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이제 마음 고쳐먹었으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의 자세를 바꾸고 생각의 틀 그리고 행동 거지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변화
0: 네.
1: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고 이를 회개 영성 곧 메타노이아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그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모두를 하느님 뜻에 맞게 바꾸는 실천적 회개 이것이 메타노이아인데요.
0: 네.
1: 이 시작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 안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아,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영성, 마지막 영성, 겸손. 자, 우리가 겸손 너무 하고 싶은데 겸손되게 살고 싶은데
1: 네.
0: 아, 이 세례자 요한처럼 살려면 어떤 겸손을 본받아야 될까요?
1: 맞습니다. 제가 예. 세례자 요한의 그 특징적인 영성을 침묵, 회개, 겸손 이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0: 네, 네.
1: 이 세례자 요한의 영성에서 가장 정점에 있다고 할까요?
0: 뭐 네.
1: 가장 특징적인 걸 하나를 꼽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0: 네.
1: 그 세례자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하고 뛰어난 스승이기도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안드레아.
0: 아,
1: 그렇죠.
0: 네.
1: 이제 예수님을 찾아뵙고 저분이
0: 네,
1: 메시아입니까?
0: 네.
1: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세례자 요한은 충분히 뛰어난 스승이었다는 것이지요.
0: 네.
1: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충분히 메시아로까지 추앙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0: 네.
1: 것입니다.
0: 네, 네.
1: 그럼에도 자신을 이렇게 우쭐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0: 네.
1: 자신을 온전히 낮춥니다.
0: 참 요 부분이 참 마음에 네. 항상 와닿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신이 뛰어나면
0: 네.
1: 자신이 누리고 싶었을 수도 있는 어떤 영광이
0: 예.
1: 있을 법도 한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 이 철저한 겸손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모든 선의 근원은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겸손의 영성의 가장 뛰어난 귀감
0: 겸손의 영성
1: 네.
0: 어떤 겸손보다도 세례자 요한의 겸손의 영성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1: 예. 그런데요 수연님 제가 이게 날짜가 그렇게
0: 네.
1: 딱 정한 건 아닐 텐데 제가 이번에 세례자 요한 조사하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것은 이 세례자 요한 축일이 6월 24일이잖아요.
0: 네.
1: 이제 하지에 가깝습니다. 절기상 24 하절기
0: 네.
1: 올해 하지는 6월 21일이라는데
0: 네, 네.
1: 이제 하지의 특징이 이제 낮이 제일 길었다가
0: 네,
1: 이제 점점 낮이 줄어드는.
0: 어허.
1: 그 세례자 요한의 축일의 하지는 낮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탄. 12월 25일은 동지와 제일 가깝습니다.
0: 예.
1: 동지는 이제 그때부터 낮이 더 길어지는 해거든요.
0: 예, 밤에서 이제 또 낮으로
1: 그렇죠.
0: 가는 네.
1: 이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이 제일 가깝다는 거죠.
0: 아, 이렇게 연결.
1: 그래서 하지에는 빛이 작아지니 세례자 요한을 떠올려 보고 동지에는 점점 빛이 커지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는 거. 이러한 묵상도 하나의
0: 와, 신님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네요.
1: 묵상이지 않을까?
0: 하지와 동지를 또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와 신부님도 공부하기에 달렸습니다 정말 연구하다 보면 모르던 거 다 가르쳐 주시네요. 예 사연 중에서 이기영님이 또 오셨네요. 오늘은 바오로 미술 끝나길 기다리면서 오색길 가족들과 기도 밥상 함께 했습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이태석 세례자 요한님과 모든 세례자 요한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세례자 요한님들 예,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은미 예, 은미 동생님께서 성지순례 하면서 자매님께 선물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 했었는데 대구에 가서 성모당으로 미사드리러 갔을 때 묵주기도 중에 성모님께서 김미경 히아친타 모녀라는 분에게 예, 임신 중이시군요. 이분 따님에서 선물 주라고 하면서 미사 봉헌했다고 지금 사연을 올리셨네요. 야, 이렇게 지금 이제 호주로 가셨죠? 예, 여러 군데 성지순례 하고 나서 예,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정말 은총도 많이 받으면서 내적으로도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일터로 예, 호주에서 또 복귀하셨지 싶습니다. 예, 축하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신부님 그런데 저는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 예언자의 삶을 마감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울림이 줬는데요. 이제 오늘 내용 이제 짧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셨던 세례자 요한을 기억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 축일을 보내면서 세례자 요한의 침묵과 회개 그리고 겸손의 영성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야 세례자 요한 참 몰랐던 걸 오늘 또 많이 알게 돼서 신부님 고맙습니다.
1: 네.
0: 예.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 다 됐네요.
1: 네.
0: 다음 주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1: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연중 제13주일이자 동시에 교황 주일인데요.
0: 아,
1: 교황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교황님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0: 여러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교황님들 엄청 많으셨잖아요. 그러니 이 교황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신부님도 연구 많이 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재미난 얘기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오늘도 이제 함께 세례자 요한에 네. 관한 이야기 나눠서 기뻤고요.
0: 네.
1: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신부님과 함께 만난 기도밥상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가톨릭 평화방송국 성당 제대 앞에는요, 늘 정성껏 꽃꽂이를 해놓는데요. 꽃을 꽂아준 자매님의 이름은 저는 잘 모르고요. 맨날 그 꽃을 보면서 아우 참 아름답네요 라고만 제가 말할 때도 있고 혼자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꽃꽂이의 목적은 사실 꽃을 장식한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쁘게 하느님을 더 찬미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은 나를 좀 봐주세요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로 건너가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적의 나침판. 예, 지금까지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카르야 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카르야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의 즉하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비한 일들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축일을 맞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지만 이 축일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를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한 인물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며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주고 화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려 할 때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처럼 하느님을 향해 몸을 틀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미사를 봉헌할 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차분하게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하며 하느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세례자 요한에 대해 묵상하면서 견월망지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이 말의 의미처럼 요한은 손가락이 되어 구세주를 보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어 사라지지요. 이런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나 자신이 주목받고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손가락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쉬는 교우들이 많은 요즘 주님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들을 보고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보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빠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뭐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악기나 외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엔 동영상 크리에이터도 처음엔 서툴더라도 꾸준히 올려야 조금씩 반응이 생기고 결국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느덧 6월도 중반을 지났습니다. 엿새만 더 지나면 7월이고요. 벌써 올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분명 새해가 된 게 얼마 전 같은데 시간 한 번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쯤은 연초에 꾸준히 하기로 마음먹었던 계획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혹시 잠시 멈춰있더라도 너무 늦은 건 아니니까요.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기로 했던 일을 천천히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JTL의 A Better Day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무언가 뭘 해보자 이런 마음은 사실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남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요. 꾸준히 해오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원래는 악기였었는데 신부가 되고 나서는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뭐 두 번이나 할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건 뭘까? 기도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해도 사실 미사기도 하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운동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운동을 쭉 하다가 사실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를 때마다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몇 달간 쉬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겨서 이거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그만한 효과는 잘 나오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운동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조차 안 하면 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운동 안 하면 시간이 더 남고 그 시간에 더 자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시작하지만 정작 어려운 건 그렇게 계속하는 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보다 계속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어느새 흐지부지 되는 게 생기죠. 그런데 꼭 처음 계획한 만큼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건 또 아니니까요. 한동안 쉬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속도가 조금 느려졌더라도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 앞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올해 초에 스스로 했던 약속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VOS의 매일매일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2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 자르는 걸 유독 싫어했습니다. 미용실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매번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아예 허리가 넘도록 기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됐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매번 머리 감기도 보통 일이 아니고 감고 나서 말리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길다 보니 방바닥에 몇 가닥만 떨어져 있어도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습니다. 자르라고 이야기해봤자 들을 척도 안 하니 마음 같아서는 자고 있을 때 싹둑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랬다간 난리가 나겠지만 말이죠. 빡빡 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깨선 정도로만 정리하자는 건데 사춘기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말은 다 잘 들으면서 왜 이 하나만큼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머리카락만 좀 자르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싶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허리가 넘도록 머리카락을 기르고 절대 자르지 않는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머리가 긴 사람을 떠올려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선배였었는데 얼굴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데 그 학교에 딱 한 명이 허리까지 머리카락이 오는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다 모르겠는데 그 머리가 길었던 그 느낌이 나네요.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길러본 적이 중학교부터는 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머리가 되게 짧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저는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머리카락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면 굉장히 약간 좀 부정적인 감정이 저는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 좀 저도 커서 머리를 더 길러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머리카락을 길러본 적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고 있을 때 자르게 되면 집 나가도 할 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게 쉽지 않죠. 어디까지 내가 인정해줘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은 방청소는 대신 머리카락이 제일 긴 너가 스스로 해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뭘까? 결국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한 부분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다 요청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어느 부분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까지가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는 거죠. 왜 머리를 자르면 머리

머리카락을 자르면 좋을까? 아니면 왜 머리카락을 길러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님이 만약에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따님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장하게 된 부분이니까요. 그것에 또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족으로서 점점 더 커갈 때 사춘기의 한가운데에서나 갱년기의 한가운데에서는 사실 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청과 대화의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여름에 머리가 긴걸 보면 참 더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또 언제 저거 머리를 또 감고 말리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또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나의 마음, 나의 말을 잘 전달해 보기, 그리고 딸의 말을 들어보기, 그것을 미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작은 씨앗처럼 조금씩 우리가 뿌려나가면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씨아의 여성시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7564님, 오늘 아들이 아빠 요즘 머리 많이 빠지네 라고 하더라고요. 거울 보니까 정말 정수리가 좀 비어있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남자는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내 친구들 대머리도 많아 라고 위로해 주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었어요. 갑자기 머리카락 빈 곳이 신경 쓰이고 탈모 샴푸 써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이런 건가 싶어서 씁쓸해요. 어릴 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요.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요즘에 어떤 그런 탈모에 고민이 많으신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요즘 좀 많이 머리카락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뭔가 예전에 그런 공포가 있죠. 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공포의 꿈을 가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는 미용실 가면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바쁘게 살면서 어떤 머리의 건강을 또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죠. 참 많은 공감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8765님, 카페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갈팡질팡 하다가 뜨아 아니 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요 했다가 손님하고 눈 마주치고 잉 하고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해프닝이 일상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 알게 모르게 별거 아닌 일에 또 한 번 웃게 되고 또 그런 게 일상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커피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약이죠. 커피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직장인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커피는 우리가 약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오늘 경험하셨던 소소한 기쁨들을 가지고 또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4189님, 더워지는 여름밤이면 보사노바나 재즈를 틀어놓고 낮보다는 서늘해진 밤바람을 맞으면서 한잔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90년대 아티스트의 감성을 좋아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요. 아시려나요? 빛과 소금 조바심 신청합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근처에 가고 싶은 카페가 있고 밤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낮에도 가고 싶기도 한데 뭔가 과제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서 잘 못 가고 있다가, 어젯밤에 전에 있던 성당의 청년 둘이 이제 곧 결혼하게 돼서 청첩장을 주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한번 저녁 때 갔었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 참 너무 좋았던 곳이었어요. 그 전까지
아, 과제하러 가야만 하는 카페만 가고 그랬어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90년대 아티스트들의 감성, 특히 그 잔잔하면서도 가사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기억들이 너무나 좋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는 반면 요즘에는 가사보다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때로는 가사가 안 들려도 괜찮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아티스트들을 또 듣는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빛과 소금의 조바심.

우린 무언가 할 때마다 실패도 하고 상처도 입고 후회도 하지.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하는 거야. 그럴 때 난 쉬운 일만 해. 쉬운 일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힘이 생겨. 걱정 마. 곧 그렇게 될 거야. 정경린의 소설 엄마의 집중에서.

홈모돌스의 이시 듣고 오셨습니다. 엄마의 집은 소설가 정경린이 2007년에 펴낸 장편 소설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엄마와 20살 딸이 함께 살아가며 완성해가는 집과 일상,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그동안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고 사무친 원한 속에서 소모되듯 살아가는 여성들을 그려왔는데 이 소설에서는 한층 성숙하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보듬는 여성의 모습을 담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느낌을 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친정 엄마의 집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엄마의 집이기도 하고 또 정말로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엄마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 물질적인 집 넘어서 엄마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무언가의 따뜻함, 그런 품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마의 품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따뜻하게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훈련을 또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손승연의 꿈에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2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9개월 전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던 사람과 나눠야 했던 그 이별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처음에는 지인들의 결혼식 초대를 받아도 선뜻 가지 못했습니다. 축하해야 할 자리에서 제가 있어도 되는 건지 오히려 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며 지내다가 시간이 꽤 흘렀다 싶어서 용기를 내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장에서 축가가 흘러나오거나 행진곡이 울려 퍼질 때면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찡그려지고 귀를 막거나 그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분명히 괜찮아졌다고 느끼는데 음악은 기억을 더 오래, 더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의 노래일 텐데 저에게는 아직도 조금 아프게 들립니다. 그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고 또 조금은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정 기억과 연결된 노래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파혼의 상처로 인해 아직도 다른 결혼식에 가서 축가나 행진곡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사연자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음악이나 어떤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좋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예술이기도 하니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그 죽음으로서 갈라서는 일 외에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큰 이별은 또 한 명을 애도하는 길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띄어놓는 과정인 거죠. 가뜩이나 파혼이라는 경험은 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우리 삶에서 죽음으로 그렇게 애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괜찮아질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몇 년째 더 힘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내 감정이 그만큼 더 깊이 있었다면 그만큼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용기 내어서 또 사연을 써주셨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이런 기억과 연결된 노래나 상황에 대해서 우선은 그게 내가 아직까지도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 감정은 우리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사연자님께서 몇 달 뒤에도 또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아플 수 있는 거죠.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병에 대해서도 누구는 일주일 만에 나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한 달 걸려서 나을 수도 있는데 한 달 걸려서 낫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님께는 먼저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문득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특효약이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조금은 더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해볼 수 있고 상담받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나에 대해서 차분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내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는 거를 오늘 미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또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뭐 설령 결혼을 안 하게 되더라도 지금 사연자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샵100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 곡 듣겠습니다. 김범수의 지나가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지구를 5대양 6대주라고 불렀지만요. 지금은 남극 대륙을 포함해서 5대양 7대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만 년이 지나고 나면 5대양 8대륙이라고 부를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 대륙이 1년에 약 1.5cm 정도 멀어지는 느린 속도로 나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가 나뉘는 날이 오면 지금의 상식도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뭔가 변치 않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배움에는 끝이 없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박수영 테오도로 주사님의 하느님 발견하기로 첫곡 띄워드렸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어요. 여는 말에서 아프리카 얘기를 잠깐 해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스와힐리어가 나오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놀랍기도 하셨죠? 무슨 말인가 싶은데 카타프타 문구 해서 하느님 발견하기라는 뜻인가 봐요. 이 곡이 또 신나고 약간 아프리카의 분위기가 느껴져서 들어봤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1053, 우물정 1053 통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 메시지 통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마음 깃는 두레박에서 김순진 선생님 만날게요. 앙겔로스의 청 듣고요. 모란과 권기현이 함께한 못 이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순진, 요한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진 요한나입니다. 어느새 6월도 끝을 향하고 있네요. 본당 성모 동산에 모여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모 성월의 밤을 지낸 5월이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예수 성심의 달 6월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분이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입니다. 토마스 신부님은 1861년

6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묻혀 계신 배론 성지도 떠오릅니다. 매일 미사 6월호 뒤쪽을 보면 최영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이 교황청의 기적심사 단계에 와 있음을 알리는 소식과 함께 아픈 이들을 위한 전구기도 안내문이 실려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불현듯 동생과 단 둘이서 배론 성지를 찾아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비행기 타고 먼 곳으로 성지 순례 갈 일이 아니라 국내 성지를 찾아다니자며 다짐했었죠. 순례를 마치고 성물방을 둘러본 뒤 한적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갈한 나물 반찬과 고소한 된장찌개가 일품인 그곳에서의 점심 식사는 국내 성지 순례의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금계국 일색의 비탈길을 바라보며 외갓집 뜰하게 피었던 백일홍이나 맨드라미 또 분꽃 같은 토종꽃이 다 사라졌다며 불만 섞인 아쉬움을 털어놓았던 기억도 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동생이니까요. 그러나 배론 성지는 저희 자매처럼 겨우 어릴 적 추억의 꽃다위로 감히 불평을 늘어놔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어느 성지인들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배론은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영업 신부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조선 최초로 사제 양성의 요람인 신학교가 시작된 곳이고 그 유명한 황사영이 백서를 썼던 토굴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파견된 뿌띠 니콜라 신부님과 뿌르띠에 신부님 두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라틴어 한국어 사전을 집필하시던 곳이 배론 성지입니다. 그 당시 라틴어를 모르고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신학 공부도 할수 없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었습니다. 이두분 신부님은 병인 받게 때 순교하셨고 피땀 어린 원고도 잃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성신교정에 들어서면 신학교의 역사를 알수 있는 표지석이 차례로 늘어서 있는데 초입에 1855년 충북 제천 배론에 성 요셉 신학교를 설립하여 사제 양성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1866년 3월 병인 교난으로 폐쇄됨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가톨릭대학 성신교정은 올해 개교 171주년을 맞이해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동생과의 배론 성지를 회상하며 정진석 추기경님이 번역하신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모음집 너는 주춧 놓고 나는 세우고를 읽어봅니다. 1995년 9월 정진석 추기경님의 청주교구장 서임 25주년을 기념해 바오로 딸에서 발간한 이 책에는 모두 19편의 서간 목록이 나와 있는데 한 편은 분실되어 18편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마카오 신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치고 보살펴 주신 스승 르그레주아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거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께로 시작하여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토마스 양업이 엎드려 절합니다. 와 같은 글귀로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스승을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또 얼마나 스승의 안부를 염려하며 조바심하고 있는지 읽다 보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특히 아버지 최 프란치스코와 어머니 마리아의 순교 상황도 배론에서 쓴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스승에게 부모의 순교 과정을 담담히 전하는 모습은 그 당시 하느님을 믿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으며

최양업 신부님이 젊은 날 그의 스승에게 보낸 편지를 요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코너죠. 마음 깃는 드라이브. 오늘 김순진, 요한나 선생님이랑 함께 했고요. 쉐영업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어서 최영옥 신부님 말씀이 담긴 구본영 신부가 부르는 주님은 자비하시니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김수인 선생님은 이 마음 깃는 두레박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편지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전에는 퇴계 이황의 편지,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또 최영업 신부님의 편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흥미롭게 이런 또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참 재밌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문자 메시지로 5687님이 산미예 스님 24일이요. 우리 인천 교구장이신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 건강 위해서 두손 모읍니다 하시면서 가톨릭 성가 206번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 그렇죠. 오늘 또 세례자 요한 축일인데 미리 소개해 주시는군요. 제가 오늘의 성인 소개해 드리기 전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하 축하드려요. 또 2851님은 오늘 영명 축일 맞으신 수원교구 문희종 요한 세례자 주교님,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천동 성당의 김창의 요한 세례자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대성인이자 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불리며 회개와 겸손의 삶을 살았던 예언자이신 요한 세례자 성인의 은총과 축복이 주교님과 신부님 영육간에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원천동 이스테파노님이 보내주셨어요. 축일 맞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세례자 요한. 네. 먼저 말씀해주신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하드리고요. 문희종 세례자 요한 주교님 축하드리고, 또 원천동 성당의 김창의 요한 세례자 신부님까지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신청곡 또 선물로 띄워드려야겠죠. 가톨릭 성가 206번 신청하셨어요. 성심의 사랑, 무지카 사크르 합창단의 목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늘바라기에 참 아름다운 그대, 2851님의 신청곡까지 듣고 올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성심의 사랑, 무지카사 클럽 창단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하늘바라기에 참 아름다운 그대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다시피요. 그는 스카르야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광야에서 은스자로 산 인물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렸던 마지막 예언자게 됐죠. 당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존경을 또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옳은 말을 했던 이런 세례자 요한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고 결국 헤로디아의 간계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에게서 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분들, 성 론지노, 성 파우스토 등 17분인데요. 오늘 축일 맞이하신 분들 많으시죠?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례자 요한 있다면 오늘 문자 메시지로 축일 축하 인사 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프레젠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듣고 올게요.

더 프레젠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에서는 예체레자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사람들의 생각을 벗어난 그의 집안에는 없던 이름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이름을 갖게 된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모두 뛰어넘어서 더욱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때론 사람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 우리 삶에서 하느님께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주님의 손길 알아차리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노주사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0: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25일 목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 이종화 프란치스코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입당 성가 39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네, 오늘은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한반도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향을 두며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시니 남북으로 갈라진 저희 민족을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이 한데 모여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독서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2: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누군가는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저 역시도 북한에 대한 생각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며 막연히 평화 통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 가서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군 복무 중이던 때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고 북한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복학해서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새롭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제가 되어서는 서로 간의 모든 잘못과 오해를 넘어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민족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북한에 대해 저마다의 체험과 생각,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때론 혼란스럽기도 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한반도의 상황처럼 단순히 전쟁이 멈추거나 쉬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모두가 바라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평화는 우리가 손에 쥔 무기를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기란 총과 미사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적대감, 경계심, 불신, 미움과 증오도 내려놓아야 할 무기입니다.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그 평화를 향한 길을 오늘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의 횟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함으로써 마음속에 작은 미움까지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사실 용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남은 마음 안에 작은 앙금 하나가 몸과 마음을 다시금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끊임없는 용서만이 작은 미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깊은 감정의 골짜기도 메울 수 있습니다. 또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처를 무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미래마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미움과 증오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용기인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난 해로 광복 이후 한반도가 분단된 횟수로 따지면 8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오래전 벌어진 전쟁과 분단은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의 깊이만큼 우리는 불신과 적대감, 두려움과 증오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화해와 평화의 길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상처는 한 번에 완치되기 어렵고 어쩌면 상처가 덧나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미움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날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평화를 바라고 있는가? 그럼 무기를 내려놓고 있는가? 그리고 빈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그럼 미움을 내려놓고 있는가? 그리고 화해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무기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는 내가 먼저 손을 비우고 내미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기 대신 빈 손을 내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손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악수가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미사 안에서 함께 은총을 청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바치며 청하오니 이 사랑의 성사가 저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치의 표상인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이 나라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쓰라린 시련을 겪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모르시며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니 주님의 오묘한 섭리로 저희가 민족 통일의 희망을 키우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 성인들과 함께 저희도 기꺼이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일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결의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파견 성가 44번입니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0: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정전 이후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처럼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80년대부터 민족의 상흔을 화해와 일치로 덮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평화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25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미사도 있을 텐데 첫 곡으로도 김정식의 제비꽃이 핀 언덕에 띄워드렸습니다. 이맘때 되면은 또 고향 생각나시는 분들도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1355님이 6.25 휴전 73년이 되었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73년인데 제가 60년이라고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또 이게 계산이 안 됐나 봐요. 73년이나 되었죠. 뭔가 통일은 멀게만 느껴지더라도 또 고향 땅 한번 밟아볼 날이 그분들께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긴장 속에도 있고 한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아시죠?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어요. 우물정 1053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목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황영준 신부가 부르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듣고요. 이어서 주비루스 한처음 띄워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긴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라미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현효.

조제 작가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엔군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의 가격을 묻는 이들에게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전쟁 중인 한국을 위해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그 사진의 값을 지불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참전 용사들은 몇십 년 전의 기억이 떠오른 것처럼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라미현 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모아서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참전 용사와 그 후손을 돕는 일을 하는 재단도 있다고 하는데요. 잊어서는 안 될 참전 용사들의 그 용기와 현신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에 이어서 김시연의 도날라 파체 보내드렸습니다. 평화를 주소서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 저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가장 감동이 또 북받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현효제 작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몇년 전에 TV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진 작가가 있다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와, 진짜 멋있는 분이다. 정말 이분이 참전 용사들을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참전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다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줘서 고맙다고 가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라 사랑과 남에 대한 그 배려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나무자전거의 이와 같은 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순이가 부르는 나의 기도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두곡 이어드렸어요. 나무자전거의 이와 같은 땐 듣고요. 이어서 인순이 나의 기도였습니다. 은방울꽃님이요. 어제 보내주셨는데 매일 미사에 우요한 세례자요한 신부님 위한 미사 봉헌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축일이라 미사 봉헌하신 듯합니다 하셨어요. 어제 세례자요한 또

축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황선순 시실리아님도 맹세형 세례자여 하신 분님 축일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축일 축하드리고요. 폴리나님은 세례자 요한 축일을 맞아서 투병 중에 계신 이재훈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하루빨리 완치하시길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도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님, 또 맹세형 세례자 요한 신부님, 이재훈 세례자 요한 신부님 하루 주셨지만 축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인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성인 중에는 성 윌리엄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귀족인 것 같죠? 맞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14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고행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성인은 깊은 산 속에서 은수 생활을 했는데 그의 명성이 퍼지면서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결국 자신의 규칙을 지키는 수도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수도원은요, 육체노동, 또 자선활동, 그리고 매일 기도 바치는 걸 의무로 삼은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이 산에 성당을 세우면서 산의 이름도 성모의 산이라는 뜻의 몬테베르지네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인근 지역에 여러 수도원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윌리엄 성인은 남부 이탈리아의 사도라는 별칭을 또 얻은 성인입니다. 윌리엄 세례명이신 분들 축일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프로스페르 그리고 성 막시모 등 16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노래는요. 전석주의 성체를 영하며 듣고 오겠습니다.

전석주의 성체를 영화하며 듣고 왔습니다. 오늘 들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지은 사람을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당에서는 사실 용서라는 말 우리는 많이 듣기는 하잖아요. 실천은 어렵지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안에 자리한 미움을 마주할 때면 괴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깊을수록 또 용서는 한순간에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제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용서의 여정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어려운 여정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성바오롯달 수도회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듣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복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76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서로 총칼을 겨누며 분단의 아픔을 겪은 지도 어느덧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무관심하거나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 세계가 대화보다는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독서들은 하나같이 용서와 일치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손해보고 피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을 때 비로소 용서하려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에서는 더욱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수지 맞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처벌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서가 가능한 것은 하느님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떠올리면 우리도 베풀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분단의 시작이 배신과 불신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 오히려 서로 힘을 모으고 하나 되려 했다면 우리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가장 먼저 주고받은 것이 총알과 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굴레를 끊는 방법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을 멈추고 믿음과 사랑을 먼저 베푸는 것으로 용서는 시작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미움보다 믿음과 사랑을 먼저 베풀 수 있길 기도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보현성당 보좌 안하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하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익숙한 길을 걸어 출근하고 또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평범한 하루. 오늘도 그런 평범한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흔들려 본 사람은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하지만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가 괜히 생겨난 말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내리였고 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지어진 오늘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이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향하는 아침. 첫 곡 인순이 외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부른 우리 하나 되어 이 곡으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무난 인사. 이게 괜히 생겨난 게 아니겠죠? 평온한 밤, 무사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한 하루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이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7539님께서도 오늘 평화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세례자 요한을 위한 밥솥이 돌아가는 소리도 행복하네요. 오늘도 다들 행복하세요 라고 행복을 빌어주셨고요. 6516님 6.25네요. 이렇게 풍요롭게 예쁜 계절의 전쟁이었다니. 덕분에 오늘도 평온한 아침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날에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런 평온한 하루하루입니다. 7409님, 76년이나 흘렀지만 마음이 아파요. 7408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디의 상큼한 멘트로 출발합니다. 라고 문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을 여는 아침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코너 어떤 코너들이 함께하는지 전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 쓰고 말로 외치면 우리 결국엔 이뤄진다는 거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다짐 보내주시면 돼요.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 주의보까지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625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오늘의 언어로 들려주는 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일을 하시는 역사 해설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직업 주의보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은요. 빅투스 하이모, 한림제약 경동나비엔 제공입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발효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퓨.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영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까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충남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과 광주가 21.5도, 대구 20.3도, 부산은 21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10시에는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거리 응원 나가시려나요? 경기가 열리는 10시쯤에도 별다른 뭐 소나기 예보나 비 예보는 없고요. 기온은 서울의 경우 23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을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자, 오늘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서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사소하게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하게 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전기세 많이 나와, 에어컨 꺼, 에어컨 꺼. 아니면 먹을 것 좀 바로바로 담거나 집에 오자마자 양말 벗고 손 씻어야지 손. 사실 잔소리라기보다는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하는 걱정, 너무 추워서 혹시 냉방병에 걸리지 않을까,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 거잖아요. 자, 우리 보기들이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잔소리, 그리고 그 잔소리의 숨은 뜻 있으면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잔소리 했는데 사실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걱정해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잔소리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한 번쯤은 맛있게 씹어 삼키시라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 이 잔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죠. 아이유 임수롱 잔소리.

그래도 엄마가 잔소리할 때가 좋은 거야 라는 말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엄마 잔소리하고 싶으실 때 그 말을 한 번쯤 맛있게 씹어 삼키시라고 저희가 현미칩 새우칩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내가 매일 하는 잔소리 그 잔소리의 숨은 뜻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아, 이 노래도 좋죠? 다비치 시간아 멈춰라.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때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한다는 말이 뾰족하고 서툰 언어로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번역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의 말, 부탁의 말을 한다는 것이 꼭 이상하게 잘못 이야기될 때가 있잖아요. 선물을 받고서는 아우 고맙다, 너무 예쁘다 하면 될 것을 아우 비싼데 뭘 이런 걸 사왔어 라고 말을 한다거나 눈 나빠지고 목 아플까 봐 걱정돼 라고 하면 될 것을 아유 스마트폰 아주 부숴버린다 이런 협박의 말로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만큼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속 번역기를 한번 켜보면 어떨까요? 말은 거칠어졌지만 뜻은 다정했고 표현은 투박했지만 그날 내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들. 사람의 마음을 번역하는 기계, 그 이름은 아마도 사랑일 겁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면 귀에서 그냥 끝내지 말고 사랑의 번역기를 한 번만 거쳐보세요. 혹시 그 말 속에서 미처 읽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요즘은 츤데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투박하고 솔직한 표현이 가끔 상처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잘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우리 보기들이 매일 하게 되는 잔소리, 그 잔소리의 숨은 뜻 많이 보내주고 계신가요? 자,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잔소리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한 번쯤은 맛있게 씹어 삼키시라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 그리고 새우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샵 1053으로 내가 자주 하는 잔소리 그리고 숨은 속뜻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노래 멜로망스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7409님, 전 딸에게 콧물 훌쩍인다고 코감기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요. 잘 때 내내 선풍기 틀고 자거든요. 아직도 겨울 이불 덮고 자요. 그래서 잔소리를 자주 해요. 아, 7409님 그 매력 모르시는구나. 그 얼굴은 차갑게 바람 맞으면서 이불은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덮고 자는 거 있잖아요.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자는 거 그 매력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잔소리 하시는구나. 너 그렇게 춥게 자니까 코감기 걸리는 거야 라고 계속 잔소리 하시는구나. 걱정돼서 하시는 거 다 알긴 하는데 또 그것도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이불 덮고 차갑게 하고 자는 거. 맞아. 그런 잔소리 엄마 엄청 많이 해. 야, 이불 덮고 잘 거면 에어컨 꺼! 막 이러는데. 아니야. 에어컨 키고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놓고 그렇게 자야 되는 거야. 자, 4897님. 애들한테는 제가 잔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음식 하다가 손으로 입에 넣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해요. 이건 어떤 사랑의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 되게 어렵다. 엄마 그렇게 많이 사부작사부작 먹으면 살쪄 이건가? 자, 3861님. 제가 하는 잔소리. 방 정리 좀 해라. 사춘기 아이들 바빠서 저도 잔소리 하는데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방 정리 좀 해.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의 언어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방 정리를 하면 효율이 올라가죠. 방 정리 깨끗한 데서 이제 공부하거나 생활을 하면 효율이 올라가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방 정리 좀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우리 친구들은 나름의 룰이 있어요. 이건 여기에 놓고. 또 제가 변호를 하자면 나름의 룰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지저분해 보여도 나름 이건 여기에 있을 때 효율이 더 나는 법이에요 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룰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언젠가 자기가 답답하면 청소하겠죠. 자, 3146님 머리 좀 묶어라. 더워서 땀 흘리고 있으면서 멋을 포기할 수 없는 21살 딸에게 얼굴만 보면 하는 잔소리예요. 머리 묶으면 시원하다. 엄마 아빠가 멋을 모르시네. 아, 이렇게 머릿결 찰랑찰랑 하면서, 아, 물론 더운 거 알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면서. 3146님은 그래도 우리 딸 더울까봐, 땀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더울까봐 하는 잔소리이신 거죠? 7444님, 아침에 학교 늦어질까 일어나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박만수님, 아이들에게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이들에게 더 부담이 될까봐 속으로 삭힙니다. 이러다 오래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삭혀야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오래 못 살 것 같지만 삭혀야 된다. 아이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지만 아이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세 마디 할 거 한 마디로 줄이고 조금 습습후후 심호흡하면서 삭혀가면서 황석주님께서는 우리 아내 율리안나가 내가 아는 잔소리는 당신에게 보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다 잘되라고 다 사랑의 말이지. 6516님 전 잔소리 안 해요. 그냥 기다려줘요. 제일 못하는 게 뭔지 뭘 제일 걱정하는지 본인이 잘 아니까 그래서 저 인기 많나 봐요. 뿌이. 그쵸. 사실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뭐 이렇게 속상한 일 있을 때 같이 속상해서 엄마가 막 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마도 속상하지만 본인이 제일 속상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속상하니까 그거 제일 잘 아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줘라. 3046님, 부지런하라고 항상 잔소리하시던 엄마가 엄마가 떠나신 지 100일이 됩니다. 그립습니다. 그 잔소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온다니까. 6945님, 굿모닝. 뇌경색을 알았던 남편 운동하라고 저는 잔소리를 합니다. 건강 유지하라고, 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또 이제 더 건강 안 좋아질까 봐 건강 챙기라고 잔소리 하는 거긴 하는데 또 이제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머쉬드림에서 드리는 굿 현미칩과 새우칩 받으실 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등. 오늘의 잔소리 6945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운동하라고 잔소리합니다. 건강 유지하라고 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 남편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잔소리하고 싶을 때 현미칩과 새우칩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하고 싶은 다짐, 오늘의 계획 있으시면 힘차게 외쳐주세요.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영은 웃는 거야.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을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보이시니. 다 힘내보이시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허수진님. 오랜만에 글 남겨요. 수술을 했는데 잘 끝났어요. 아직까지는 아파서 힘들지만 재활 열심히 할 거예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진님. 이제 앞으로 건강길만 걸으실 거예요. 자, 재활하시면서 우리 라디오 들으시면서 마음만큼은, 기분만큼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현님, 복디, 제가 왜 이리 떨리죠? 오늘도 최선을 다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요. 대한민국 파이팅!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수들 이번 월드컵의 좋은 성적, 아, 그냥 지든 이기든 잘 싸워주기만 했으면 좋겠다. 안 다치고 잘 싸우자. 이기면 더 좋고. 대한민국 파이팅! 자, 오사구 하나님. 출근하자마자 미소 장착한 그대로 퇴근 시간까지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출근하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들으면서 장착한 이 미소, 퇴근까지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내일까지만 일하면 되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웃어봅시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다 힘내볼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도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럼블피쉬 스마일 어게인.

0: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1: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우리 포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여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을 또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워줄 특별한 가족 뮤지컬 숲속 100층짜리 집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무대 위로 옮긴 이번 공연은요. 숲속 100층짜리 집을 따라 올라가면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만나고 상상 가득한 모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가족 뮤지컬인데요. 아이와 함께 따뜻한 추억 만들고 싶은 가족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1인 2매 총 10장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머리를 달아주세요. 공연이라고 쓰고 사연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뮤지컬 공연 일자는요. 7월 11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공연이니까요. 뮤지컬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 보내실 때 앞에다가 공연이라고 쓰고 사연을 함께 적어주세요. 계속해서 다 힘내볼 신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8712님. 복디, 오늘 나오는 노래들 차 안에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 노래들도 다 좋죠. 막 아이유 노래도 나오고 다비치 시간아 멈춰라 이런 것도 나오고 웃는 거야. 저도 오늘 부스에서 아주 목 터져라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불러요. 자, 6945님. 오늘 하루도 두근두근.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도 설레임 가득하게. 오늘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실수해도 좋고 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보내보자고요. 자, 3368님. 오늘 점심 먹고 오후 근무 시간에 졸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봄에는 식곤증이라 그렇다 쳐도 이젠 춘곤증이라 그렇다 해도 이제는 여름인데 말이죠. 업무에 눈을 감지 않게 점점 보내주셨어요. 자, 봄에는 춘곤증이 있고 또 여름에는 식곤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곤증이라서 어쩔 수 없어. 나르네. 아, 힘들어. 자, 6004님. 새로운 출근을 시작한 아내에게 밥 잘 챙겨 먹으려고 잘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0381님, 행여와 늦게 시작했어요. 어제 나이트 근무하고 퇴근하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는 동료를 위해 오전 일을 좀 해주고 왔네요. 우렁각시처럼요. 소소한 기쁨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듣고 있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0381님은 마음씨도 이렇게 이뻐. 그쵸? 오늘 출근하는 내 뒤에 교대 근무하는 이 동료가 조금 기분 좋게 조금은 이거 선배가 해주고 가셨네 라는 마음으로 좀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도 해주시고 또 지금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응원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나이트 근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남은 하루는 좀 푹 쉬시면서 나 스스로를 좀 이제 남들 말고 나를 좀 돌보면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7651님, 저는 출근 중 울 직원들은 모두 휴가 줬어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손자도 응원복 장착했다네요.
2: 오, 사장님 멋져요. 휴가 줬다고요?
1: 자, 2037님, 오늘 아침도 행여와 들으면서 행복 충전해요. 오늘 목청 터지게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 YB의 오피슨 코리아 신청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응원하니까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같이 설레고요. 저도 같이 응원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진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진이는요? 나는 비록 출근 중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응원하라고 휴가 줬다. 사장님께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7651님 선물 받아갔어요. 자, 2037님께서 신청하신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응원 열기 올려볼까요? YB 오피슨 코리아.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응원의 열기 좀 더 올려보려고요. 불독맨션 내 사랑을 받아다오 끝곡으로 듣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을

0: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부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0: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아, 8089님 문자 읽고 저 빵 터졌잖아요. 아이들은 시험 기간인데 저는 혼자 몰래 이어폰 끼고 축구 볼 예정입니다.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시험 기간 때문에 축구를 못 보는 학생 여러분들 파이팅! 축구는 제가 볼게요. 선생님, 아 선생님 너무 못됐다. 선생님, 아이 그치 누가 하나가 보긴 봐야죠. 결과도 알려줘야 되고 하는데 항상 제가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막 뭐 연휴가 껴있는 시험기간이거나 큰 행사가 껴있는 시험기간에 항상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분명히 선생님들은 즐기고 계실 거야. 근데 진짜였네요. 화이팅!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 축구는 선생님이 보신대요. 자, 1398님 공연 신청합니다. 손주를 위해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장모님께 선물을 드리면 너무 좋은 날 되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수상해. 이거 장모님이랑 손주랑 같이 보고 오라고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닌가? 자, 이거 너무 수상해. 손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저희 같이 공연 보고 오세요 하고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 수상해. 자, 4136님.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100층짜리 집 동화책을 좋아했어서 도서관에서 종류별로 10번은 한번 빌려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뮤지컬을 볼 수 있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출근길에 너무 잘 듣고 있고요. 처음 문자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두 명 보내면은 저희가 한 분당 두 장씩 드린다 했잖아요. 애들만 넣어놓고 엄마 아빠 좋은 시간 보내려고? 수상한데. 자, 어찌됐든 뮤지컬 선물 받고 싶다고 외쳐주신 1398님, 4136님 이 두 분께 뮤지컬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 주의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광고가 많아요. 국제구조위원회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ENL 하루틴, 하이모, 한림제약, 키움증권, 경동나비엔 제공입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똥 떨어도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서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바로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힘 빠진 목소리로 마지막에 하늘을 봐요. 진짜 공기반 소리반이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자, 여러분들은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보면 좀 덜 하시나요? 우리 보기들은 문득 외롭다라고 느끼실 때 뭘 하시는지,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야 하는지,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지, 자, 외롭다 느낄 때 어떤 걸 하시는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외롭다 느낄 때 뭘 하면 좋을까? 그냥 외로움에 아주 사무쳐가지고 아주 그냥 외로움을 제대로 느껴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정말 유리상자처럼 하늘을 봐요 하시는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수다 떨는지, 자, 여러분들이 외롭다 느낄 때 무엇을 하시는지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장원 채택해서 선물 드립니다.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복작복작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셨습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자, 여러분들은 외롭다 느낄 때 뭘 하시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제작진의 횡포입니다. 이거 왜 이 두 사연 대조되는 사연을 붙여주셨을까?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753 하나님. 문득 외롭다 느낄 땐 보검 씨 영상을 봐야죠. 우헤헷! 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붙여준 사연이 뭔지 알아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땐 영적 도서를 읽으면 외롭지 않아요. 보검 씨 영상 다음에 왜 이 문자 붙였냐고요? 아니, 물론 우리 신앙인으로서 영적 도서 읽으면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외롭지 않지. 근데 아, 그럼 7531님은 뭐가 되냐고. 보검 씨 영상 봐야죠. 이렇게 박보검 씨 아, 멋있죠. 아, 외롭지 않죠. 박보검 씨 영상 보면은 외롭지 않죠. 저는 요새 무슨 영상 보는 줄 알아요? 저는 7531님에게 한 표 더 붙여드리면 힘을 실어드리는 의미에서 저는 코르티스의 성현의 그 영상을 봅니다. 아, 잘생겼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생긴 연예인 아이돌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저는 우리 7531님은 보검씨 영상 볼 때 저는 코르티스의 성현 영상을 봅니다. 괜찮죠? 7531님? 자, 9513님. 문득 외롭다 느낄 때 저는 목욕탕을 가요. 깨운하게 씻고 오면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아, 지금도 출근 말고 목욕 가고 싶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취향이 비슷비슷해. 저도 사우나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뭔가 뜨끈한 데서 이렇게 땀 쫙 빼면은 외롭지 않아요. 8089님께서는 중재해 주셨어요. 문득 외롭다 느낄 때 박보검이 책 읽는 영상을 봅시다. 라고. 아, 이렇게 다들 추천해 주시는구나. 나만의 최애 영상들을 추천해 주시네. 보검 씨 영상, 박보검이 책 읽는 영상, 저는 코르티스 성현이 춤추는 영상. 자, 249 하나님. 문득 외롭다 느낄 때 야식을 먹고 싶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몸을 봐요. 지금 네가 야식을 먹을 때냐? 아, 문득 외롭다 느끼게 되면은 야식을 찾게 되는데 야식을 먹을 때냐라고 거울 보고 정신 차리신다고. 김영희님은 문득 외롭다 느낄 때 음악을 몇 시간씩 들어요. 8505님은 문득 외롭다 느낄 때 드라이브 하면서 외로움의 극치인 발라드 곡을 들어요. 그냥 외로움을 즐깁시다. 그러니까 외로움에 아예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주 그냥 사무치게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이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2670님께서는 문득 외롭다 느낄 때 주방에 들어가 내일 애들 먹을 과일 소분하고 반찬 밀프랩을 만들어요. 내 손으로 맛있는 거 먹일 수 있는 아이들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다로 바꾸어요.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쵸. 문득 외롭다 느낄 때는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 하셔야죠. 정답! 띵동댕동! 복디가 외로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아니, 정답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분위기 띄워주신 7531님. 문득 외롭다 느낄 때, 보검시 영상을 봐야죠. 우헤헷! 이라고 보내주신 7531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목요일의 코너 직업주의보로 넘어갈 텐데요. 노래는 우리 7531님께 바칩니다. 박보검, On My Way.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인문학 투어 전문 히스토리안을 운영 중이신 역사 해설가 안지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하고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이나 이런 현장에서 역사, 문화와 들려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역사해설가 안지영입니다.
1: 네, 올해로 18년째 이 역사 해설가의 길을 걷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어떤 계기로 이 역사 해설가가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선생님.
0: 근데 이거를 이 직업을 하겠다 해서 한 거는 아니고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대학 때 이제 자원봉사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1: 오, 네네.
0: 사학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기 학과랑 관련된 대외 활동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
1: 네네.
0: 역사를 전공으로 할수 있는 대외 활동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 이제 박물관 이런 데들 좀 새로 생기는 기관들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뽑았었어요. 궁궐이나 이런 데도 막 갑자기 개방되고 하면서.
1: 네.
0: 근데 이제 사학과를 우대한 거죠. 사학과를 우대하고 사학과만 뽑았던 박물관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하게 됐죠. 거기서부터 첫 번째죠. 사람들한테 처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1: 네. 선생님, 오늘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0: 생활한복입니다. 네.
1: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이걸 자주 즐겨서 입으시나 봐요.
0: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1: 아, 그래요?
0: 하나만 입으면 되고.
1: 아, 그쵸, 그쵸, 그쵸.
0: 코디 안 해도 되고.
1: 근데 너무 멋스럽고 너무
0: 이제
1: 아름답습니다.
0: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역사를 좋아하셔서 전공을 하셨나요?
0: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전공을 한건 맞는데 이제 약간 제가 막 원래 날 때부터 좋아했다 이런 건 아니고 집에
1: 네.
0: 약간 역사나 이런 책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1: 오.
0: 아버지가 역사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집에 이제 TV 틀어놓으면 다큐나 이런 거가 많이 틀어져 있었는데 다큐 아니면 낚시 아니면 야구인데 제가 낚시랑 야구를 같이 볼 수는 없으니까
1: 그쵸, 그쵸.
0: 다큐를 틀어놓은 거를 좀 보게 되고 집에 이제 책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역사책 같은 게좀 많고 하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역사를 좋아하고 공부하게 됐는데, 또 이제 역사를 들려주는 거, 사람들에게
0: 네네.
1: 전해주는 일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1: 네.
0: 역사 선생님,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하는 일은 아니고 정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사람이 말로 해주는 거에 좀더 가까운데 그러니까 역사 해설가라고 제가 저를 소개는 하지만 아직 이게 뭔가 직군으로 정착돼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계속 제가 이거를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하는 건데 역사 해설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이제 이런 데 관심 하나도 없다가
1: 네.
0: 궁궐이나 박물관에 오면 해설을 들으시는 분 중에 자의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끌려오는 사람도 계세요. 막 표정이 막 엄청 어둡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혼 없이 있다가 해설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엄청 관심을 보이면서
1: 네.
0: 생각보다 재밌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가 약간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면은 확실히 재밌게 듣게 되고, 또 워낙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그러니까 18년이 지나고 20년이 다녀가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지금도 기억에 남는 첫 해설이나 초창기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첫 해설 이제 이건 좀 가물가물한데 이제
1: 네.
0: 제가 이제 자원봉사로 박물관이나 이런 데 해설도 했었고 그 아무래도 역사 전공으로 할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학교 대학 다닐 때 이제 주말에
1: 네.
0: 그 여행 가이드 같은 걸 했었어요.
1: 오.
0: 근데 여행 가이드도 역사학과를 좀 우대를 하는 거예요. 다
1: 아,
0: 역사 유적지를
1: 그쵸,
0: 가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불국사를 갔는데 무언가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가 시간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유 시간을 줬는데 한 시간을 더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저희 팀장 역할 하시는 분이 너 역사학과지. 여기 빨리 안내해.
1: 와,
0: 근데 저라고
1: 그러니까
0: 그렇게
1: 뭔가
0: 꾹 누르면 꾹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1: 완전
0: 근데 이제
1: 생방송이잖아요.
0: 그거를 제가 왠지 할것 같다는 느낌을 싹 받고
1: 오,
0: 뭐뭐뭐뭐로 해야 될지를 그때 급하게 약간
1: 네네.
0: 정해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로 해설을 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여기에 공식 해설사인 줄 알고
1: 네.
0: 그한 시간 동안 온 오만 때만
1: 관객들이.

0: 감호에서 거의 승천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설을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런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 그쵸.
0: 그냥 오신 분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해주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해주고 막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1: 와
0: 약간 이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1: 오.
0: 그래서 그거 이후로 약간 불국사의 연대에서는 인솔자가 약간 해설을 하는
1: 아.
0: 그런 게 아예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중에
1: 네.
0: 옛날에 뭐 몇 시까지 타세요 이것만 네, 했지만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보니까
1: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그런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죠. 뭐 우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도 해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갑자기 비 오는 거 막을 수가 없으니까
1: 그쵸?
0: 비를 정말 이렇게 맞으면서 다 같이 이렇게 맞으면서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황당해하면서 계속
1: 듣고 있어
0: 듣고 재밌다고 자기는 갈 수 없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많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죠.
1: 저는 이제 이게 뭐 어렸을 때 수학여행으로 불국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0: 맞아요.
1: 사실 좀 지루해하고 금방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하지만 어른이 돼서 갔는데도 저는 그때 해설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셨어가지고 진짜 그냥 이렇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와서 너무 아쉬웠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0: 성인분들은 압도적으로 재미있어 하시고
1: 그죠?
0: 왜냐면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게 거의 없어요.
1: 아.
0: 이미 다 배웠고
1: 네.
0: 여기에 지식은 다 차있는데 그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갖고만 오면 되니까
1: 네.
0: 아주 처음 듣는 것도 없고 왜 그때 내가 이거 몰랐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들으시는 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성인분들은 되게 재밌어하면서 들으시죠.
1: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혹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역사 해설가 안지영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0: 이거는 뭐 연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게
1: 네.
0: 이제 아침 시간이라서 제가 고른 것 중에 하는데
1: 네.
0: 이 가사가 약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런 연인의 가사긴 한데 연인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가사기는 해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했고
1: 네.
0: 가사를 천천히 이제 들어봤을 때 약간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라서 요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가사에 약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역사 해설가 안지영 선생님과 함께 직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일단 오윤하님께서 멜로디 정말 오늘 날씨에 딱입니다. 감사드려요 라고 추천해 주신 곡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재진님께서는 목소리가 참 편안하십니다. 역사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네요. 안지영 역사 해설가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4312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저희 둘째가 역사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역사 투어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너튜브를 통해서 시청도 많이 하는 편이네요.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어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선생님 따라다니죠.
1: 훌륭하네요. 아주. 많이 오죠. 근데 요새는 그 원래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거는 교과목은 5학년 2학기 정도부터인데 보통은 미리 선행을 하잖아요.
0: 아~
1: 근데 요새 뭐 영화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프로그램 많으니까 아주 저학년 친구들도 오기도 하고 저학년도 오고 고학년들도 많이 오죠. 좋아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른이랑 거의 비슷해요.
0: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도 이거 끝나고 또 어디 일을 하러 가시잖아요.
1: 그렇죠. 일을 하죠.
0: 어디로 가시죠, 오늘은?
1: 오늘은 영월 갑니다.
0: 영월?
1: 네.
0: 여기서 한 두세 시간 걸리지 않나요?
1: 조금 더 걸리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버스 타고 또 가서.
0: 영월에 네. 뭐 어떤 투어를?
1: 요즘에 영월을 가는 이유는 하나뿐이죠.
0: 네, 뭘까요?
1: 다들 그 보셨을 텐데. 왕사남 영화 보셨죠?
0: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 네, 네. 그 1600만에 다들 올라타셨는지.
0: 그 때문에 그 투어를 가시는군요.
1: 그래서 그쪽에 딱 그 거기에 단종 능이 있고
0: 네.
1: 그 유배지 청룡포 네. 유적지가 있어서 그 지역으로 최근에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0: 최근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나요? 진짜 인기가 많나 봐요.
1: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요청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갔는데도 한 다섯 번째군요.
0: 진짜 가면 사람이 많이 있나요?
1: 엄청 많습니다.
0: 와.
1: 혹시 주말에 이제 영월 여행을 계획을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0: 그 정도로
1: 일찍 다들 출발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0: 영월 오픈런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역사 해설가라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막연하게 박물관이나 고궁 같은 곳에서 설명해주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역사 해설가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해주는 직종이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주제나 가치관 같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역사 해설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해설은 설명이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주제나 가치관 같은 걸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역사의 중요한 사건을 연대별로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우리가 그동안 큰 역사적인 사건에 가려져가지고 몰랐었던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꺼내서 보여주는 역할?
0: 그러니까 훨씬 재밌겠네요. 어쨌든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문화 관광 해설사, 도슨트, 큐레이터 이 비슷하게 들리는 직업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각각 그쵸. 좀 차이가 있을까요?
1: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역사 해설이나 이런 거가 확실한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그 뿌리는 다 비슷한데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하는 게 이제 지자체나 기관에 소속돼 계시는 분들 여기는 자원 해설하시는 분도 있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도슨트는 원래 이제 미술관이나 네. 박물관에서 전시 해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던 분들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전시나 어떤 특정한 토픽을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을 다 도슨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역사 큐레이터는 해설보다는 기획에 조금 가까워요.
0: 아.
1: 원래 큐레이터가 전시 같은 걸 기획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무언가를 만드는 직종의 큐레이터라는 직함을 막 붙이기도 하고 디렉터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이게 좀 뭔가를 만드는 기획자에 좀 가깝고요. 역사 해설가라고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이거를 그냥 통칭을 해서 쓰고 있어요.
0: 그래서 선생님께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같이 네. 투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기획도 하시는군요.
1: 그렇죠.
0: 그럼 이 역사 해설가가 되려면 이제 방송을 듣고 우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꿈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역사도 사실 분야가 너무 많고 어떤 시대 하면서 엄청 많잖아요. 이 방대한 역사 중에 어떤 한 부분만 찍어서 나는 이 부분의 역사 해설가다라고 할 수 있을지.
1: 요새는 이런 게 좀 세분화가 돼 있어서 네. 뭐 도슨트도 미술 도슨트, 건축 도슨트, 역사 도슨트 이렇게 세분화를 그쵸? 하는데 역사는 카테고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이걸 다 할 순 없죠. 저도 다는 못하고 중요한 건 일단은 역사를 좋아해야 되고
0: 아오.
1: 근데 역사를 좋아하는데 모든 시대 역사를 다 좋아할 순 없잖아요.
0: 그쵸.
1: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시대 파트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0: 와.
1: 그런 방대한 역사를 다 할 순 없으니까 하나만. 뭐 근현대사든 아니면 궁궐이든 내가 좋아하는 특정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네. 특정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확대를 좀 해가면서 요거를 역사를 좀 습득을 해나가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역사를 읽고 쓰고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해야 되니까 이걸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서 해야 돼요.
0: 오, 그럼 선생님은 가장 선생님 사실 오래 일하셨으니까 방대하게 네. 역사를 다루시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있을 특정 파트가 있으신가요?
1: 특정 파트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주로 공부를 했고 해설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이제 조선시대여서 아. 조선시대 후반 정도를 특히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시기를. 그때가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또 조금 들어오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게 바뀌고 이러면서 좀 많은 게 이제 새로운 게 생겨나는 그 시점이라서 그러니까 뭐 임금으로 치면 한 영조, 정조 라인인데 아, 그때 얘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0: 네.
1: 조선시대가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역사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재밌는 파트가 있죠.
0: 아, 그래요?
1: 뭐 선사시대 이런 아, 거는 아, 그쵸, 그쵸. 정말 추정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럴싸한 추정이죠.
0: 아,
1: 그래서 좀 더 재미, 저 개인은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투어 장소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1: 저는 요즘에는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0: 오, 거기 가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게 되죠? 어떤
1: 일단 것도? 시원하고.
0: 그렇죠. 중요하죠.
1: 네. 네, 시원하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거기. 아. 거의 전시대가 다 있고 테마별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 국보급 유물을 빌려서 네. 대여 전시도 하고 있어요.

0: 있어서 네네. 그리스 로마 작품도 볼 수 있고 지금 뭐 이슬람 예술도 볼 수 있고 네. 지금 또 새로 시작하는 태국 왕실 유물들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그냥 앉아서 세계 미술관 다 볼 수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 선생님이 근데 확실히 이야기꾼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저는 저도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네. 별로 그렇게 막 썩 막 매력적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당장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0: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박물관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잘 가보지도 않았고 많이 보지도 않았으니까 네. 취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 잘 뭔지를 잘 모르니까. 네네. 뭐 좋아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든데 네.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좀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보면 재미있어지죠. 아,
1: 저한테는 아마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풀어놓고 봐! 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마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우리 안재영 선생님 같은 해설가가 해설을 해주시면 확실히 재미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역사, 그러니까 사학과를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인지 궁금하네요.
0: 아, 그럼요. 지금 저는 오히려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네. 박물관이나 궁궐에서 해설하시는 주변의 동료 해설사분들 중에는 네. 역사를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원래가 우리가 시스템 자체가 자원해설사를 뽑는 제도로 시작을 한 게 많아서 네. 자원해설사들은 뭐 전공을 사실 크게 보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퇴직하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자기 전공이 아닌데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훨씬 많죠.
1: 그러면은 이 해설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격증이 따로 필요할까요?
0: 우리는 아직 역사 해설가라는 이름의 공인 자격은 없는데 네. 유사 자격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근데 보통은 국내 여행을 이제 이렇게 가는 여행 네. 가이드들도 원래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국가 자격이 있어요. 국내 여행 안내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영어로 이제 외국인들한테 궁궐이나 네. 박물관 해설해 주는 것도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국가 자격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민간 자격들인데 그런 민간 자격 과정이 있고 자원봉사를 뽑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성 그런 과정? 이런 것들도 있죠.
1: 선생님도 혹시 후배 해설가들을 양성하고 계신가요?
0: 아카데미 같은 거를 간헐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은 지자체 같은 데에서 이미 뽑혀져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보수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일종의 역량 강화죠.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죠.
1: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후배들을 보면서 양성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0: 제가 하는 거는 후배 아직까지는 후배 양성보다는 선배님들의 좀 보조 같은 건데 역량 강화인데 네.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완벽하게 내가 자 이제 난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습득했으니까 나는 해설의 달인이야라는 게 없어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1: 엉덩이심
0: 마음가짐 이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새로 배우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는 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속하기 좀 어렵고 새로운 장소로 공부하기 싫다. 이런 것도 어려워요.
1: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설 준비하실 때 얼마나 공부를 하시나요?
0: 어느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야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데를 한다. 그러면 저도 완전히 새로운 걸 1년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하는 편인데
1: 그래요?
0: 거의 뭐 한 몇 달 잡고 하는 거죠. 몇 달에 걸쳐서 답사하고 자료 조사하고 스크립트 쓰고 시뮬을 한번 돌려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1: 멋있다. 와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오래 하시는군요.
0: 왜냐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게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느 부분이 재미있을지 어려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구성을 해야 되니까.
1: 그럼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 찾고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0: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것 중에 이제 막 들어오는 도슨트나 좀 네. 이런 젊은 그런 네. 분들이 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인터넷과 요새 또 AI를 많이 쓰니까.
1: GPT 많이 쓰니까
0: 그거를 통해서만 해설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영상이나 인터넷 자료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팩트 확인이 필요한 거는

0: 우리가 1차 사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실록이라든지 책, 지류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아, 실제로 기록에 남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
0: 그리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내가 한 100을 공부한다고 치면은 100을 공부한 거에서 한 10%, 20%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전달할 거니까 요만큼만 공부해야지 이거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요만큼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고 1차 사료의 책이나 논문이나 하다못해 인터넷 자료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어떤 개인이 쓴 기록보다는 뉴스라든지 차라리 누군가 2차, 3차
1: 팩트.
0: 검색을 한 거를 보라라고 많이 하죠. 재밌는 얘기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어디서 있는데 그곳에 원 사료를 내가 뽑아낼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빼야 돼요.
1: 아오. 그냥 그게 진짜 재미로 만든 걸 수도 있고
0: 만들어낸 얘기에
1: 왜곡된 걸 수도 있고.
0: 가깝죠.
1: 그쵸.
0: 그거는.
1: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이 과정 들으니까 신뢰가 빡 가네요. 확확 가네요, 진짜. 이 같은 장소를 수백 번, 수천 번 안내해도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또 듣는 사람, 이게 매번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새롭게 들려주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0: 그러니까 궁궐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같은 투어를 한 시즌에 뭐한 20번, 30번 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해설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오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나 아니면 여기를 몇번 와본 사람인지 그런 걸 보고서 내용을 새로운 거를 추가하거나 좀 구성을 바꾸죠.
1: 오.
0: 녹음기처럼 틀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1: 재밌겠다.
0: 같은 투어를 여러 번 오신 분들이 있어요.
1: 그럴 것
0: 굉장한
1: 같아요.
0: 미션이에요, 저한테. 저분한테
1: 익숙한
0: 오늘
1: 얼굴이 보이면.
0: 새로운 걸 하나는 들려줘야 되니까 굉장히 구성을 해서 새로운
1: 와.
0: 걸 하나씩 얘기를 하죠.
1: 오, 너무,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따라다녀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최시대가 조선시대 그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AI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경계해야 되고, 뭔가 AI 자체도 인터넷에 있는 신뢰되지 않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AI가 역사를 설명해 주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같은 해설가를 직접 찾는 이유는 아마 신뢰 그 정확성에 있겠죠?
0: 보통은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우리 맨 처음에 인터넷이랑 막 그런 거 나왔을 때에도, 그 옛날에 전자책 나왔을 때, 종이책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안 없어졌잖아요.
1: 그쵸.
0: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한테 듣고 싶어 하고, AI로 만들어진 그런 가상의 존재들이 말을 더 조리 있게 잘하겠죠. 근데 뭔가 연결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1: 연결.
0: 그래서 내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내 눈을 보고서 뭔가 우리가 교감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말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이건
1: 그렇네요.
0: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오, 그렇네요. 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 선생님이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분위기나 느낌이 항상
0: 그렇죠.
1: 다르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게 인간 선생님인 건가 아닌가.
0: 그렇죠.
1: 네. 오늘은 6.25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0: 6.25는 한국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인데 저도 6.25를 겪은 세대는
1: 그죠?
0: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모르진 않죠. 뭐 일제강점기나 6.25처럼 직접 경험하진 않았는데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배우고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역사들을 일종의 공유 기억 같은 거라고 해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기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여기에 일종의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마인드로 요거를 생각을 하고 싶고, 매번 6.25나 이런 거를 막 엄청 경건하게 맞이하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1: 그렇죠.
0: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전부 그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1: 너무 좋은 얘기인데, 선생님. 오, 오. 선생님, 죄송해요. 자, 선생님은 역사 현장을 이제 여러 곳을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여기는 한번 가보세요. 이번 여름에, 혹은 올해, 여기는 한번 가보세요라고 권하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0: 여러 장소가 있는데 올해 그

0: 올해가 2026년이 그 김구 선생님 아시죠? 오.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인데
1: 오, 몰랐어요 저.
0: 150주년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또 새롭게 선정된 것 중에 올해가 유네스코 기념회예요.
1: 네.
0: 김구의 탄생 150주년 겸 유네스코 네. 기념회로 지정이 돼서 김구라는 인물을 기억하는 해인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정한. 우리가 유네스코 기념회가 되는 게 한 6번째인가 그런데 네. 인물이 들어간 게 이번이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창공원 서울의 효창공원 쪽에 백범 김구 기념관이랑 김구 묘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 기념회여가지고 크게 이제 걸어놓은 게 있고 네. 기념 특별전도 조그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초판 백범일지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게 미니 전시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 150주년 겸 유네스코 기념회니까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기념관과 묘소를 같이 가보면 어떨까?
1: 선생님 이 일 진짜 오래오래 해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저 새로운 거 알아가고
0: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아유 저희 시간이 제가 노예를 하나를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0: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
1: 연결. 네. 연결이 너무 중요하네요. 오늘 진짜 제대로 배워갑니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소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혹시 나중에 박물관이나 궁궐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SNS를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0: 네. SNS 인스타그램?
1: 네.
0: 예, 치면은 나옵니다.
1: 검색해서 선생님 어디 다니는지 따라다녀야겠습니다.
0: 여기저기 출몰하니까.
1: 고맙습니다. 자, S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혜영님께서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보석 같은 분께서 신청해 주신 심규선의 밤의 정원으로 끝곡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0: 신의 한 시였네.
1: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0: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2: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26일 오픈. 053-752-2000번 IS동서.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5: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09번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같은 세 글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그리고 우영우 자기소개를 이렇듯 재미나게 하던 따뜻한 햇살같이 사랑스러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죠. 똑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어도 같은 세 글자 이런 단어가 또 있네요. 평화라는 단어 거꾸로 읽으면 화평 물론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둘 다 따뜻하게 통합니다. 평화와 화평 가장 아름다운 이 단어가 저절로 떠오르는 오늘은 바로 6.25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